0: 7월 27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김세환의 길가에 앉아서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 누구나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덥다라는 말이겠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덥다 덥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아무리 일이 바빠도 평소보다 더 자주 휴식 시간 가지시고요. 힘이 좀 딸린다 싶으면 수분 보충, 영양 보충 꼭 해주면서 쉬어가는 틈새 시간 자주자주 가지셔야 해요. 박경훈님께서 전 미세방충망으로 바꿨어요. 늘 모기가 저만 물어서 억울하거든요. 근데 사람 DMS? 사람은 조금 틈이 있어야 편해요. 네. 너무 빈틈없이 완벽한 사람은 무서워요. 제가 틈이 유독 크고 많거든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좋아요. 맞아요. 사람은 조금 틈이 있어야 편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박경훈님. 제 스타일인데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오정숙님께서는 잠시 욕실 청소하다 고무장갑 벗고 출석 인사 올립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너무 덥네요. 현미 언니 얘기대로 시원한 미숫가루도 타먹으면서 땀 좀 식히고 청소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일찍, 아침 일찍부터 아이고야 청소 시작하신 거예요? 아침 식사는 하셨고요? 예, 그래요. 박경훈님, 오정숙님 두 분 시원한 미숫가루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라고 뉴스에서 말하는데요. 무더위 속으로 뛰어드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드리려고 오늘 특별히 시원한 미숫가루 데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 알려주시고요. 이번 주 중요한 계획 알려주셔도 되고요. 방송으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축하받고 싶은 사연, 아니면 이렇게 더운데 열받게 만드는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또 특별히 보낼 만한 사연이 없다면 그냥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여러분의 애창곡만 신청해 주셔도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와 콩 중에서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지막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여운의 3일로 권영수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4808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 누님, 지금 러브레터 듣고 있는데 방충망 얘기가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 창호 시공하고 방충망도 같이 시공하는데 방충망 얘기가 나오니 반가웠습니다. 여기는 김해인데 너무 덥습니다. 오늘도 덥지만 고객님들 시원하게 문 열 수 있게 오늘도 시공합니다. 힘내라고 응원 부탁해요. 오, 방충망 시공하고 계세요 지금? 우후, 더운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 또 꼼꼼하게 해 주셔야지 또 그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올 여름 목이 안 물리고 네, 편하게 보내니까 4808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쵸? 김해군요. 오늘도 화이팅.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 선물로 드릴게요. 2639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중딩 두 명이 방학이어서 각방에서 아직도 취침 중이네요. 날도 더운데 슬슬 열이 올라오기 시작이요. 현미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이들 방학이라 늦잠 자죠. 아마 방학한 아이들 제가 볼 땐 한 80%. 10명이면 8명 정도는 늦잠 잘걸요. 그 중에 한두 명은 좀, 예, 좀 남다른 아이들이 있을 테지만 거의 다 늦잠 잘 거예요. 방학이니까 좀 봐주자고요. 2639님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아, 근데 뭐 어른들은 뭐 그렇잖아요. 시간 뭐 이런 일찍 일어나서 뭐 어쩌고 뭐 밥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잔소리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안 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류주헌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부전시장에서 옛날 과자 파는 가게에서 누나 일을 잠시 돕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어렸을 때 잠시 들어보고 다시 듣게 되었는데 들을수록 좋고 옛 가요들 트로트 모두 들으면 들을수록 좋네요. 현미님 목소리는 참 편안하고 기분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류주원님 이렇게 또 문자를 바쁘신데 보내주시면 저는 이 문자 받고 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부전시장에서 옛날 과자 가게 누님이 하시는군요. 도와주고 계신 류주헌님께도 미숫가루 오늘 특별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종수님 나비소녀의 어느 이별 청해 주셨어요. 최명희님께서는 서른도의 너만을 사랑했다 정해주셨고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8632님께서요. 현미님 처음으로 편지 씁니다. 현재 대전은 29도, 최고 33도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위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시끄러워서 피서 겸 소음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해서 계곡으로 가려고 준비해서 나서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대전, 네. 아유, 아침부터 덥지요. 집에서 저도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체크하는데 오늘 실내 온도는, 밖에는 모르겠고 실내 온도는 29도더라고요. 점점 더워지는데 피서, 에, 좋은데요? 핑계 겸 계곡으로 뭐 간단한 거 뭐 피크닉 가방 챙겨서 가시나요? 저는 시원한 미숫가루 드릴게요. 8632님 혼자 가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계곡 좋죠. 물소리도 좋고 잘 다녀오세요. 3043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 누님. 저는 남양주에서 포크레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많이 힘드네요. 전국에 계신 포크레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전해주십시오. 현미 누님도 수고하세요. 아이고 그래요. 참 진짜 요즘 더구나 또 이렇게 한 여름엔 뭔가 시작을 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 조금 네, 몸도 마음도 쉬어가는 건 어떤지요. 0343님 화이팅.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2920님께서는요. 여기는 뻥튀기 공장이에요. 아침부터 뻥튀기 기계 열기 때문에 푹푹 찝니다. 고소한 뻥튀기 냄새는 좋은데 얼마나 더워요. 뜨겁고 그렇군요. 2920님 미숫가루 시원하게 드시라고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뻥튀기. 네. 진짜 좋아하는 거 너무 많죠, 저. 뻥튀기 좋아해요. 노래 듣죠. 박재민님 신청곡 금광은의 사랑을 미워해. 좋아요. 7011님 신청곡 김수희의 지금은 가지 마세요. 와, 두 곡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조희애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는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이 갑자기 불쑥불쑥 맥락 없이 화를 내실 때였습니다. 기분이 워낙 들쭉날쭉하셔서 하루는 웃으셨다가 하루는 별일 아닌 걸로 잔소리와 짜증을 쏟아내시다 보니 종잡을 수 없는 기분을 맞추는 것이 제일 힘들었는데요. 요즘 저는 맥락 없이 이곳저곳 아픈 제 몸을 보면서 예전에 시어머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디가 아프면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어제까지 멀쩡했던 무릎이 갑자기 아프고 그냥 TV를 보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손목이 욱신욱신 쑤시고 어디 등산을 갔다 온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온통 땡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곳저곳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제대로 원인을 진단해 줄 줄 알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이겁니다. 그동안 많이 쓰셔서 그런 거예요. 듣기 좋게 말했지만 결국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하다라는 결론인 거지요. 제 나이 이제 62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솔직히 충격입니다. 요즘엔 평균 수명도 늘어나서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 62세부터 벌써 나이 들어 아픈 게 당연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앞으로 100세까지 무려 38년을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면서도 납득이 안 됩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나 많아서 69인데 아직까지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나이 때문에 아픈 거면 당신이 나보다 더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볼멘 소리를 하자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잖아. 당신은 귀찮다고 맨날 집에서 누워만 있는데 나랑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러기에 내가 운동 좀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순간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맥락 없이 아프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저의 나태함 때문이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웬만하면 자꾸 누워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60이 넘어가면서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에 비하면 남편은 아침마다 1시간씩 꼬박꼬박 집 앞 공원에 나가서 걷고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오고요. 20년 동안 지인들과 탁구를 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남편을 69세에도 멀쩡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동네 체육문화센터에 수영 초급반 등록을 했어요. 8월부터 시작인데 어제는 물안경과 수영 모자와 수영복도 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운동도 하면서 앞으로 100세까지 38년 동안 건강관리 잘 해볼게요.

무릎도 발바닥도 아파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셨는데 아 많이 써서 그렇긴 해요. 사실 그쵸. 손목, 손가락. 네. 저도 이렇게 아파서 저도 걱정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뭐 어쩔 수 없이 나이 들어서 많이 써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퇴행성이라고 저는 그러던데요. 자주 주물러주고 스트레칭하고 그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참. 3832님께서는 저하고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만보 걷기도 하는데 그렇거든요. 이 운동도 이 정말 여기 아까 맥락 없이 아프다 그랬는데 정말 맥락 없이 하면은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많이 하고 뭐 많이 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글쎄 참 문제입니다. 아, 2613님께서도 정말 공감 갑니다. 저도 어제 멀쩡하다가 오늘 종아리가 여기저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아껴 쓰라고만 말해요. 와, 어쩌는 게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 웃음이 나는 게 똑같아요. 저도 병원에 갔더니 똑같은 말씀을 해줬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참 어쩔 수 없네요. 3328님께서는 인생은 60부터라고 했으니 사연자님 수영 응원합니다. 저도 올해 만 60세인데 4월부터 헬스장 PT 받고 있는데 힘도 생기고 즐겁고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어휴 잘하셨어요. 이렇게 또 운동해서 확실히 달라지는 그런 걸 느끼면 더 이제 의욕이 생기죠. 1402님께서는 100세까지 살던 80세까지 살던 아프지 말고 삽시다. 몸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힘들어요. 꾸준히 관리해주고 아껴주자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뭐 딱 평상시엔 괜찮다가 우리 아프면 이제 그때 막 가슴이 덜컹 걸으면서 아이고 이제는요 여기저기 아파오면 빨리빨리 병원 가서 진료받고 또 아픈 곳 살살 달래가면서 지내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운동이 선택사항이었다면 이제는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 하나를 하는 게 필수가 되었는데요. 수영도 참 좋은 운동이니까 지금부터 잘 배우셔서 오래오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조희애님에게는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1016님 신청곡 주셨어요. 저는 사내 교육 강사입니다. 매일 전국에 있는 여러 직장들의 직원들을 찾아가 교육을 한답니다. 연 400시간 정도 교육하는데 오늘도 외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평일 중 4일이나 교육과 출장이 있는데 힘내고 으쌰으쌰하는 7월 마지막 주가 되고 싶어요. 많은 직원분들에게 늘 좋은 에너지 전할 수 있도록 김양의 흥부자 들려주세요. 네, 어떤 교육 과목인지 1016님 네 이번 주에도 4일이나 교육 출장 있으시다 그랬는데 화이팅입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시원한 미숫가루 오늘 특별 선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7410님께서는 새벽 3시부터 나와서 106.1 오후 4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고정 청취하며 인천에서 택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택시 운전 종사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냉방병 조심하시고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주현미님의 잠깐만 신청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연과 함께 신청곡 주셨는데요. 아,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오후 4시까지 도대체 몇 시간을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7410님 틈틈이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리고요. 노래 띄워드리는데 오늘 주현미 잠깐만 네 신청해 주신 분 많아요. 이혜경님, 0068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도 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 두 곡 이어드릴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11: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2: 메디힐 토너 패드.
1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입니다. 남진, 윤수현이 함께 부른 사치기 사치기.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은 점차 정리돼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피서가는 차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쪽 화도 분기점 부근에서 차량들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초월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이고요.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지체입니다.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곳도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증약터널 출구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 쪽의 정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 방화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작업 여파가 더해졌는데요. 여의도 구간의 정체가 지금 그렇고요. 반포에서 동호대교 쪽으로도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그래도 사는 동안 함께 나는 추억이 있잖아.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입니다. 2부 첫 곡으로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함께 했는데요. 4347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5732님께서는요. 현미님, 휴가철이라 제주 중문에 있는 우리 숙박업소는 비상이랍니다. 밤새 점검하고 정비하느라 날 샜어요. 퇴실하면 바로 입실이라서 초스피드로 깔끔하게 재정비하고 세탁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바다뷰, 하늘뷰, 한라산뷰 보면서 위로받아요. 오늘 월요일에도 예약 줄줄이입니다. 다시 힘내야죠. 모두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고 휴가 때는 제주로 오셔서 힐링하세요. 아니 숙소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오, 아주 멋진데요. 중문에 있는 숙박업소. 예, 그래요. 제주 휴가로 휴가 제주로 가면 너무 좋죠. 아, 5732님 화이팅입니다. 미숫가루,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무더위 달래시도록 오늘 특별히 시원한 미숫가루 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는지 소식 전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이혜인 수녀의 여름 일기입니다. 여름엔 햇볕에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 영혼의 속까지 태울 듯한 태양 아래 나를 빨아 널고 싶다. 여름엔 햇볕에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향기로운 매일을 가꾸며 향기로운 땀을 흘리고 싶다. 땀방울마저도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살고 싶다. 여름엔 꼭 한번 바다에 가고 싶다. 바다에 가서 오랜 세월 파도에 시달려온 섬 이야기를 듣고 싶다. 침묵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오고 싶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이혜인 수녀의 여름일기 함께 했는데요. 여름이 되면 모두가 입을 모아서 더워도 너무 덥다. 여름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볼멘 소리들을 늘어놓지만 지난 겨울 추워도 너무 추운 날 밖에서 일할 땐 이렇게 쨍쨍한 여름이 진짜 그리울 때가 많았잖아요. 사람 마음이 늘 이랬다 저랬다 상황 따라 달라지지만 무더위 속에서도 여름만 갖고 있는 이쁜 모습들, 행복한 풍경들을 잘 발견하면서 지내보자고요. 3080님 사연이에요. 현민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속리산 말티제 꼬부랑길 구간 마라톤 대회에 대전 천 달리기 선수 6명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무더운 날씨에도 37팀이 참가하여 오자웅을 겨루었는데요. 우리 팀은 7위에 입상하였습니다. 함께 뛴 6명의 대전천 달리기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극한 무더위에 주현미의 러브레터의 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 이 더운데 주말을 그냥 휴식으로 보낸 게 아니라 뭔가 네, 구간 말티제 꼬부랑길 구간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시고 팀워크도 다지시고 아 이럴 땐 더위도 잊을 것 같아요. 어디에 이렇게 전념하고 함께 뭔가를 해내면은 요즘 달리기들 많이 하던데 아 3080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위 입상 축하드려요. 37팀이나 무려 참가하셨다는데 와우 네 멋졌을 것 같아요. 사진도 오, 보내주셨는데 멋진데요. 운동화들이 어쩜 이렇게 총 천연색이고 유니폼 단체복 딱 맞춰가지고 좋습니다. 네 오늘 특별 선물 미숫가루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 드릴게요. 정혜숙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여기는 미용실이에요. 미용실 이름은 오아시스 미용실이에요. 단골 파마 손님 한 분 계셔서 시원한 오이 먹으면서 같이 듣고 있어요. 근데 현미님 목소리가 우리 가게 이름처럼 오아시스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오아시스 와 좋죠. 사막의 오아시스 그려봐요. 그죠? 그렇군요. 어디에 있는 오아시스인지 정혜숙님 지금 그리고 머리 펌하고 계신 손님분 두 분이 서붓하게 듣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정혜숙님께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정광수님께서는 신청곡 주셨어요. 임지훈의 사랑은 그리고 8673님 패티김의 사랑은 멀어지고 이별은 가까이 청해 주셨고 5146님의 신청곡은 전영록의 사랑 너 때문에입니다. 한 곡 더 정훈이의 꽃밭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는데 서동심님, 윤미라님, 7670님 그 외에 많은 분들께서 듣고 싶으시다고요. 신청곡 쭉 모아봤습니다.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5798님께서요. 어제 통영에 있는 친구네 집으로 부부 모임 갔다가 친구네 정원에 감이 연그러 가는 걸 보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을은 저만 치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네요. 부지런한 친구가 산초 따서 말렸다며 추어탕이나 매운탕 겉절이 할 때 넣어 먹으라며 주더라고요. 귀한 식재료거든요. 친구한테 고맙다고 방송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우리 현미 언니를 비롯한 모든 분들 무더위에 건강 챙김 잘하세요. 아, 이렇게 사진도 호 감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통영에 네 감이 근데 꽤 실하게 지금 자라고 있나 봐요. 단감이네요 보니까. 와, 싱그럽고 예쁘다 진짜. 산초까지 직접 밭에서 재배한 산초까지 얻어오셨다니 좋죠. 산초는 그 추어탕에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5798님 네,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무더위 건강 잘 챙기세요. 장종석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요즘 너무 더워서 집에 사람 오는 거 별로인데요. 처남 가족들이 경기도 사는데 부산 사는 저희 집에 여름 휴가 온다고 하네요. 아내는 벌써 오빠 만날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저도 좋기는 하지만 하필이면 더운 날에 오는 것이 별로인데 그게 제 얼굴에 표시가 났나 봐요. 아내가 왜 싫어? 라고 하는데 뜨끔했습니다. 아, 그래요. 장종석님, 그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름엔 집에서 있을 땐 편하게 왜 그냥 뭐 속옷만 입고 있을 때 있잖아요. 잠옷 바지랑 이렇게 입고 있을 때. 근데 또 처남 가족들이 다 온다면 집에서도 다 차려입고 있어야 되니까 불편하긴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며느리 되는 입장에서 뭐 시댁 식구가 집에 온대요 막 이러면은 아 좀 막 싫겠다 이렇게 공감이 많이 갈 텐데 남자분이 이러니까 이것도 정말 좀 그래요. 그죠? 싫은 건 좀 싫다기보다 불편해요. 저희 큰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여름엔 남의 집 방문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생각나네요. 더우니까 맞아요. 너무 더울 땐 그렇습니다. 아 근데 또 피서 놀러 온대는데 그것도 참. 근데 막상 또 지내다 보면 아예 또 북적북적 즐거운 시간일 거예요. 며칠만 참아보죠 뭐. 장종석님 화이팅.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 드릴게요. 방선경님께서요. 어? 방선경님? 네. 현미 언니. 송아지 낳은 지 3일 지났는데도 젖을 안 먹어서 탈진되어서 송아지한테 수액 마치고 우유 데워 억지로 먹이고 났더니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무릎 관절이 나갈 것 같고 발에 쥐도 생겼어요. 부디 우리 송아지 잘 살아줬음 좋겠어요. 아고, 너무 더워서 그런가? 송아지가 3일이 지났는데도 젖을 안 먹어요? 아구야. 방선경님, 가끔 이렇게 우리 러브레터에 소들 소식 전해주시는데 그중에 또 송아지가 태어났네요.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은데. 아이구야, 그 녀석. 기운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방선경님도 건강 챙기셔야 되고요. 미숫가루 선물로 드릴게요. 화이팅! 0585님 신청곡 주셨어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드라이브 겸 맛난 점심 먹고 군마트 영외 PX에 다녀왔어요. 우리 집은 3대가 군복무를 마친 가정이라 병역, 명문가 등을 발급받게 되어 그 혜택으로 PX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들 군대 보낼 땐 참 마음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있게 되어 지금은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청취자분들도 혹시 3대가 군복무를 마치셨다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병역 명문가 문패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손태진의 행복을 주는 사람 신청합니다. 오, 3대가 군 복무를 마친 가정이면은, 그러니까, 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병역 명문가 증도 받을 수 있고 그렇군요. 오, 0585님. 아, 축하드립니다. 시원한 미숫가루 선물로 드리고요. 신청곡 손태진의 행복을 주는 사람 준비해놨고요. 3005님 신청곡 장윤정의 올레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20년의 무명 생활 끝에 최고의 가수로 사랑받았던 현철 씨는 1969년에 데뷔했는데요. 당시 태현철이라는 예명으로 데뷔했을 때 제작자는 앨범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난 신인 태현철 군은 신비한 목소리와 이색적인 창법으로 팬들의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낙관을 제작자인 나로서는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는 팔남매 중 셋째로서 당년 26세이고 1963년 3월에 동아대학교 법경대학에 수석으로 합격, 5.16 장학생으로 입학한 수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디스크인 만큼 팬들의 성원과 아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신인 가수 태현철 씨는 그 시절의 양대 산맥이었던 남진 씨와 나훈아 씨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했고요. 긴 무명 시절이 시작되면서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향인 부산에 내려와 범일동에서 보컬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수강생이 많지 않았지만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 가르쳤고요. 생계가 힘든 와중에도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1970년대에 7인조 밴드로 출발한 현철과 벌떼들을 결성해서 부산의 클럽을 주 무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벌떼들이라는 독특한 그룹명을 만든 이유는 벌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음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계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멤버들이 음악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고요. 결국 현철 씨와 박성훈 씨만 남아서 활동하게 되었죠. 그러다 박성훈 씨는 레코드사로 들어가 작곡가로 활동하게 되고요. 혼자 남은 현철 씨는 1980년 솔로로 전향하면서 그룹 시절에 만들었던 노래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이 히트하면서 비로소 현철이라는 이름을 대중들에게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1988년 봉선화 연정이 최고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가수상을 받았을 때 20년 무명 생활에 서름을 씻어내며 현철 씨는 펑펑 눈물을 쏟았는데요. 이후부터 현철 씨는 국민 가수로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현철 씨가 무명 시절에 발표했던 노래 중에서 사랑의 꽃이라는 곡을 감상해 볼 건데요. 이 노래는 1977년 벌떼들의 멤버였던 박성훈 씨가 작사하고 현철 씨가 작곡한 노래로 태현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곡입니다. 현철 씨의 독특하고 시원시원한 창법이 매력적인 사랑의 꽃.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이버대학교.
8: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김원중의 바다가 보이는 찻집입니다. 오늘의 특별 선물이요, 시원한 미숫가루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 잠시 후에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지키는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지난주보다 휴가지를 향하는 차가 많아졌습니다. 사고 구간부터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입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남김천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김천 1터널을 나와서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2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고요. 1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막히고 있고요. 감곡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발월터널에서 부곡까지나 마성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서종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지팍 박명수입니다. 556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시내가 뻥뻥 뚫리던데 다들 휴가 가셨나요? 또 저만 출근하나요? 아니에요. 예, 저도 연약한 몸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뉴스 보니까 7월 25일부터 31일까지가 올해 휴가 피크라고 하던데요. 자, 하루 평균 614만 명이 움직인다고 하던데 거기 못 낀 분들, 옴싹달싹 못하고 집이나 회사에 묶여있는 분들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자,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MSG 와나비의 노래입니다. 상상 더하기.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월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고요. 7월 27일, 7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집합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예, 윤경희님. 에어컨 틀고 자는데 왜 더운가 모르겠네. 예. 아무튼 간에 뭐 그래요. 예, 저는 3일부터 휴가갑니다. 아유,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희님, 또 기대가 되겠네요. 저는 프리랜서 재택근무하는데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있습니다. 2501님. 홈쇼핑 회사 다닙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방송에 휴가를 못 가요라고 7106님 벌때 벌어야죠. 예, 워터파크 분식코너 알바 중입니다. 와 진짜 덥겠다. 하루에 라면을 300그릇 끓여요. 더워서 죽겠습니다. 스프 냄새 때문에 죽겠어요라고 하셨는데 8738님도 어떻게 그러면 먹고 살아야지 안 할 거예요? 끓여 더 끓여 더 끓여. 예, 자 지금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전설의 고수 준비되어 있는데, 예, 이 더위에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가수예요. 시원한 가창력으로 라이브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썸머 퀸 효린님, 효린 씨와 함께 합니다. 우리 효린 씨한테 궁금한 점, 목격담, 미담,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우리 효린님 모실게요.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라디오쇼 선정 픽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라디오쇼 공개 방송을 위해서 여기서 차로 평균 한 4시간 52분 걸리는 영수까지 귀한 걸음 해주시는 분입니다. 너무 고맙고 예뻐요. 예, 미국에 비욘세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원조 썸머퀸 효린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효린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거 저 이런

0: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강명구님도 같은 이야기인데 화장 안 한 얼굴이 너무 애기 같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로.
1: 아니 오늘 오빠가 자꾸 보시면서 아니, 화장 안 한 얼굴이 너무 애기 같다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0: 이렇게 순한 분이신지 몰랐어요. 나는 이렇게 순한 분인지 몰랐어요. 사람 잘못 보는 줄 알았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아니 왜 평상시 이러고 다니세요? 너무 예쁜데.
1: 아주 평상시에 이러고 다니고 무대 위에서 사실 이런 상태로 올라가면 그 보이지 않아요.
0: 지금 저 보이는 라디오로 그 효린 양의 화장하는 얼굴을 볼 수 있는데 나는 저기 그 배우인 줄 알았어요. 배우 그 저기
1: 홍보 수준이
0: 넷플땡에 나오는 그냥 배우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아니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예쁜데. 예? 그런 느낌으로 한번 방송 해보세요.
1: 아, 한번, 네. 기회가 되면.
0: 예, 진짜로.
1: 상큼하고 귀여운 걸로다가.
0: 그 얼굴에 머리를 좀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1: 검정색으로.
0: 청순하게 하면 느낌이 또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야, 나는 싸낙뱅인 줄 알았더니 얼굴이 그냥 애기 평창 편안, 그냥. 예, 예. 아, 야, 진짜. 아이고, 모든 걸 다 갖췄네요, 진짜. 예, 세월은 또 귀엽고, 화장하면 또 섹시하고, 예. 예전에 해피투게더에서 만났을 때, 효린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여기 써있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평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이성 앞에선 간드러지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근데, 박명수한테는 안 내킨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너 죽을래? 아니, 이런 얘기 했냐고. 기억나?
1: 아, 저 기억은 안 나는데.
0: 안 난다니까.
1: 아마 이때면 예. 그때 한창 이제 그룹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0: 시스타.
1: 굉장히 이제 폐기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0: 그때가 진짜 애기였지.
1: 예. 그때 굉장히 넘쳤을 때여가지고 아마 필터링이 없이 충분히 그런 말을 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0: 재밌으면 얘기니까. 네. 예. 그래요. 저한테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전 바라지도 않으니까.
1: 아니 근데 웃긴 게 뭐가 다르다고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했다고 얘기.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 몰라. 아무튼 예전에 너가 그렇게 했대는데 잘은 모르겠어. 근데 마음대로 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니까요.
1: 네.
0: 자,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자, 이제 8월 7일이면은 이제 아 다음 주죠, 다음 주.
1: 네.
0: 다음 주 금요일에
1: 네.
0: 아, 저희 라디오 쇼가 이제 여수 엑스포 광장에서 특별 무대 이제 공개 방송을 하게 되는데 명수 밤바다 명수 밤바다 하는데 효린 씨가 함께 해주십니다. 너무 고마워요.
1: 아유, 진짜로. 제가 감사하죠.
0: 그 남는 것도 없을 텐데 하루 날리는 건데 예 저희는 여수에서 하룻밤 저 이렇게 지금 보낼 거거든요.
1: 아니 그거 너무 저도 앞뒤 뭐가 없으면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맛있는 것도 많고.
0: 그럼 같이 한번 회식이라도 하려고 했더니 바로 올라가시는구나.
1: 네, 제가 다음 날 또 공연이 있어요.
0: 아유, 그럼 가야죠.
1: 전날도 있고 그래갖고 전 또 바로 백해야 돼요.
0: 아이고.
1: 조개구이 먹고 오고 싶은데.
0: 조개구이요? 여수에도 조개구이가 있나?
1: 있어요.
0: 어, 그래요. 야, 조개구이는 안 먹어봐. 조개구이는 오랑리 아닌가요, 오랑리? 알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올라가는 힘들 텐데 처음에 여수 저 공개방송 간다는 얘기 듣고 라디오인데
1: 네.
0: 조금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1: 여수
0: 네, 여수가 좋았던 거예요? 명수보다?
1: 아니요, 저는 명수가 좋았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와주시는 거였어요?
1: 네.
0: 감사합니다. 예.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1: 네.
0: 예. 아, 그래요. 온 김에 또, 올해는 못 있어도 여수라도 바다라도 한번 보면은
1: 네.
0: 좀 상쾌한 느낌은 들겠네요.
1: 맞아요.
0: 그죠?
1: 네.
0: 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 드릴게요. 진짜로.
1: 아닙니다.
0: 예. 오기가 힘든데 와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효린 씨가 이제 라디오쇼를 찾아온 이유가.
1: 네.
0: 아, 그냥 뭐. 와가지고 그냥 인사하러 온 건 아닐 테고
1: 네네네.
0: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잠깐 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1: 네, 제가 7월 22일
0: 예.
1: 네, 4일 전에 저번주 수요일에
0: 어.
1: 제가 이제 4년 만에 미니 앨범이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예.
1: 4년 만에 미니 앨범이 나왔고
0: 네.
1: 이번에 미니 앨범을 제 인생의 첫 LP로 만들어봤는데요.
0: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예, 집에 LP를 틀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레코드 없는데 이걸 주셔가지고.
1: 근데 오빠
0: 예.
1: 저도 없어요.
0: 없어요?
1: 예.
0: 그래요. 알았어요. 나중에는 그것까지 같이 LP 플레이어까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1: LP도 너무 비싸요.
0: 아니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LP
1: 아, 같이 드리면 너무
0: LP 플레이어까지 해서 주면은 네.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예. 예전에 저기 저 우리 저 저 뭐죠? 놀모모아니에서도 LP를 줬거든요. 예, 그냥 있어요.
1: 아 그대로.
0: 예, 그냥 있어요.
1: 아, 이게 사실 이렇게 놓기만 해도 예쁘니까.
0: 예, 예.
1: 장식용으로.
0: 예. 이게 잘못 놓으면 휘어요.
1: 아 그래요?
0: 이게 휘...

0: 뼈 보관을 잘해야 돼요. 아. 책꽂이 같은 데 이렇게 딱 잘 꽂아놔야 돼요. 예, 예. 근데 LP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1: 아, 제가 이번에 타, 예. 앨범명은요. 오리지널 린이라고 잡았었고요.
0: 오리지널 린?
1: 네. 오리지널이랑 효린을 이렇게 합쳐서 아, 예, 예. 약간 효린의 오리지널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음악, 네, 음악도 네. 모습도.
0: 예.
1: 그래서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이제 체크라는 노래인데요.
0: 체크.
1: 네. 이 노래가 약간 2026년 버전의 Y2K 팝 버전의 곡의 느낌이 예, 훨씬 예. 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뭔가 그때 그 향수를 느끼게 해드리면서 뭔가 음악을 들었을 때도 뭔가 그때로 조금 돌아가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 그때의 감성을 조금 더 살리고 싶어서 LP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0: 그러면 LP가 있고 CD는 없어요?
1: CD는 미니어처로 미니미로 만들긴 했어요. 그, 똑같이 생긴 거.
0: 그건 어디 있어요?
1: 그거는 예. 어딘가에 있어요. 저한테는 없어요.
0: 아, 알겠습니다. 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예, 예, 예, 예. 자, 우리 효린 씨는 뭐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예. 아무튼 뭐 이렇게 한국의 비욘세다 이런 뭐 이렇게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노래가 이제 전국에 다 프로듀싱을 본인이 다 하신 거예요?
1: 네.
0: 노래도 만들고?
1: 네, 네, 네.
0: 평상시에 작곡도 많이 해요?
1: 네, 저는 저는 탑라인 위주로 좀 멜로디, 예, 예. 네, 탑라인 예. 위주로 좀 많이 네, 작업을 네, 하는 예, 편이에요. 예,
0: 멜로디를 네, 네, 만들고 네. 이제 편곡을 따로 하는 거죠.
1: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고, 네. 근데 저는 약간 제가 막 다 만들어야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뭔가 같이 만들어서 제일 좋은 걸 뽑아내자.
0: 협업으로?
1: 네, 네, 협업.
0: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좋죠.
1: 네, 네, 네.
0: 피아노 잘 치죠.
1: 제가 피아노를 네.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쭉 배워가지고 잘 쳤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좀 제가 이렇게 가수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는.
0: 그때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전에.
1: 꿈이 가수긴 했는데.
0: 네. 아, 꿈이 가수였는데.
1: 무턱대고 그냥 가수였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했던 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 피아노를 지금까지 좀 쭉 쳤으면 작업하는 데나 뭐 공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0: 근데 이제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면서요. 평소에.
1: 평소에요?
0: 네.
1: 아, 뭐 작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반에는 네. 이제 탑라인 그러니까. 말고 이제 아예 처음부터 백지에서 좀 시작해보고 싶어서 그때는 좀 트라이를 해봤죠.
0: 아, 그래요?
1: 확실히 오래 걸려서 예. 나한테는 조금 힘들다.
0: 쉽지가 않죠. 예, 예. 아, 저는 피아노 저도 집에 연습하는데 예, 검지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1: 왜요?
0: 예, 너무 하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더니
1: 아~
0: 예, 그래가지고 지금 좀 쉬고 있는데 그 JYP 공채 오디션 합격했을 때도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렀다면서요?
1: 아, 네, 그때.
0: 근데 박진영 씨 뭐라고 그래요? 뜨거운 박수 보내줬어요? 뜨거운 박수?
1: 아, 그때 그 네. 자리에 PD님은 안 계셨던 것 같고.
0: 안 계셨고. 네.
1: 그때 그냥.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지, 하셔가지고 그렇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0: 악기 이용해야지. 네, 악기 이용해야지. 네, 네. 안 하는 것보다 치면서 하는 게 나아. 네. 보기에 성의 있어 보이잖아.
1: 네, 그때 그리고 제가 또 엘리샤 키스의 Fallin이라는 예, 노래를 예, 불렀었어가지고 예, 예. 그 딱 너무 어렵게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가볍게.
0: 조금 해줄 수 있어. 어떤 느낌이에요? 엘리샤 키스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엘리샤 키스. 예. 자.
1: I keep on falling in and out. And now with you.
0: 아, and now. 소울이 있어. 목소리 R&B가 있어. 소울이 있어. 좋은데. 그걸 피아노 치고 했으니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좋았겠어요. 아, 저렇게 에뛴 얼굴로 나와가지고.
1: 그때 화장 조금 했어요.
0: 했어. 또 싸낭배기 가득했는데. 싸낭배기. 좀 했고. 희한하게 효린 양은 화장을 그렇게 세게 안 하는데도 살짝만 해도 좀 강해 보이는 면이 좀 있죠.
1: 아, 좀 진짜는 네. 조금 억울해요.
0: 억울하다고 보는 것보다는 살짝만 손대도 또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니까 그게 좋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 그런가요?
0: 그러면 예, 아이 그러면 자 그러면 노래 어떤 노래인지 한번 잠깐 소개해 주세요. 체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보면 이게 어떤 저 2026년에 듣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시티팝 느낌이에요?
1: 저희 이제 90년대랑 2000년대에 저희가 많이 듣던 팝. 제가 이제 이번 앨범 명이 오리지널 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음악을 가장 사랑하고 음악에 가장 열정이 있었을 때가 언제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예. 제가 연습생 때 이제 계속 음악을 한창 배울 때였었더라고요.
0: 예.
1: 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 그때 노래들을 계속 듣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플레이리스트들이 다
0: 엘리샤 키스.
1: 네. 예. 그래서 그때 음악들을 듣는데 너무 명곡들인 거예요.
0: 기가 막히지.
1: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아 그때 이래

0: 있지 이러면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데 그거를 혼자 느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뭔가 그때의 향수를 한 번 더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의 뭔가 리듬, 악기, 사운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 노래 시작할 때 비트가 궁궁궁궁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예. 아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1: 궁궁 하이에서 안 나와요?
0: 하이 그 뒤로 나옵니다.
1: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라이브 가능하시겠어요?
0: 아 너무 가능합니다.
1: 아 이 시간에 라이브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거든요. 야 야 왜 안 해? 아유 뭐 힘들어가지고 누군 뭐 안 힘들어서 여기 앉아있냐? 그렇게 했는데 효린이 형 감사하게도
0: 양해해서 들어주시겠죠?
1: 아 그러면 여러분 양해는 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또 힘들고 피곤하니까 늦게 끝나니까 잠도 많이 못 잤을 텐데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해준다는 게 어디입니까? 그거 좀 가끔 좀 틀려줘야 돼 인간이. 저도 DJ 할 때 좀 틀려요.
0: 아 그래요?
1: 일부러. 왜 그러냐면 그냥 틀어놓고 그냥 센 만들어 놓은 거 튼 줄 아니까 살짝씩 그렇게 보여줘야 돼.
0: 그래 라이브 인증. 그렇지, 그렇지, 라이브 그렇지. 인증.
1: 너무 완벽하면 또 안 그런다. 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1: 체크해 주실 거예요. 체크.
0: 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1: 체크, 예, 그래요. 예. 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효리님은 뭐 워낙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친구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효린의 노래입니다. 체크. 자 한번 음향 체크 한번 해주세요. 음향 체크. 체크. 체크하고 노래는 체크. 음향 체크 노래 체크. 자 체크. 박수와 함성은 저만 하겠습니다. 우!

0: 아니 이 라이브야? CD 쓴 거 아니 뭐, 어디가 라이브가 어디가 지금 아 효리야 이게 라이브야?
1: 네
0: 모르겠는데?
1: 저 좀 약간
0: 좀 틀리지 그랬니?
1: 어 그래서 중간에 헤이
0: 헤이 아니 왜 이렇게 잘하지? 아니 라이브인지 CD인지 잘 모르겠어요.
1: 예, 예. 아우, 감사합니다.
0: 음원인지.
1: 감사합니다.
0: 이야, 역시 잘하긴 하는구나.
1: 감사합니다.
0: 본인이 노래 잘하는 거 언제 알았어요?
1: 저요?
0: 예.
1: 어. 저는
0: 못생긴 거 중2 때 알았거든요. 예. 웃어? 웃어 지금?
1: 아니 오빠 노래하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0: 갑자기 그러지 그럼 뭐 예고하고 해?
1: 아니 노래.
0: 아 그러니까 됐고요. 그건 됐고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언제 알았어요?
1: 그냥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한다 네. 그래서 알았던 것 같아요.
0: 학교 다닐 때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노래를 불렀으니까 친구들이 잘한다고 알았을까? R&B 이런 걸 좋아했던 거예요?
1: 그때 아니요 그때 막 그냥 인기 차트에 있는 노래들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0: 노래방에서?
1: 네.
0: 어 그거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좀 그 뭐라 그래야 돼 소울 이런 느낌은 어떻게 언제부터 나왔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1: 아 소울은 제가 예. 그때는 이제 팝송을 많이 몰랐었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그때는 약간 그런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0: 뭐요?
1: 아 제가 거미 선배님 노래도 좋아했고
0: 거미?
1: 네 R&B 예. 일단 장르를 많이 보여주시는 선배님들 노래를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0: 그래,
1: 그런 노래들 좀 많이 듣고
0: 예.
1: 따라 부르고
0: 그걸 그랬죠. 따라 부르고 친구들이 야 너 난리 났다 그래? 너 학교 다니지 마라. 너 가수 돼야 될 것
1: 같아.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막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막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이 노래하는 거 한번 들어봐. 진짜 잘해 봐. 약간 이렇게 조금 자랑을 많이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러다가 그게 자꾸 이제 구전으로 자꾸 이제 이게 저 소문이 나가지고 연락이 오지 않았어? 누구한텐가? 이쁜데 노래 잘하는 데가 있더라. 그럼 보통은 캐스팅이 길거리 캐스팅이나 뭐가 돼야 될 텐데 연락은 안 왔어요?
1: 근데 그때는
0: 친구들이 소심하게 친구들한테 알렸구나 소심하게.
1: 네 그냥 뭐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만큼 그렇게 막
0: SNS 때문에 그런가? 그때는 좀
1: 그쵸 맞아. 그때는 네 SNS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을 때였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뭐 그냥 저희끼리 듣고 그냥 끝.
0: 소심하게
1: 네.
0: 소심하게 그냥 어디 학교에 누구 몇 반 누가 노래 잘하더라
1: 네.
0: 이 정도만
1: 네.
0: 그럼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 그때는
1: 네?
0: 그때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 소문만 들었으니까 지금처럼 SNS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1: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또 저는 약간 이런 거 나가서 한번 해봐 뭐 이러면은 약간 막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저 약간 싫어 부끄러워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0: 그랬어.
1: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 고민하다가 학교 가요제 약간 그런 거
0: 거기 나갔어?
1: 그런 거 할 때 한번 나가고 그랬었죠
0: 난리 났어? 나가니까?
1: 난리가 났었나? 모르겠어요
0: 그걸 당사자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1: 그냥 노래에 정신이 없어서
0: 그런 거 불렀지 리슨 잘... 이런 거 불렀지 리슨 이런 거 불렀지 막 소리
1: 아마 리슨보다 제 기억에 제가 그때 거미 선배님 기억상실 막 이런 거 불렀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막 왜? 다시 날 사랑할까 뭐 이런 거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0: 예.
1: 내가 좀 연습하고 만들어내서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0: 이야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1: 네.
0: 2부에서 우리 효린 양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바로 이어집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터지는 코디너.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5: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7: 자, 우리 효린 양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2부가 시작이 됐고, 시스타 멤버들이 다 한번 모여서 이렇게 좀 공연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8: 아, 네. 예. 나중에, 네. 좋은 기회가 되면. 예. 한번 모이는 것도 좋죠.
7: 뭔 좋은 기회예요? 그냥 모여서 하면 되지.
8: 저희.
7: 내심 얘기해가지고 한번 하자 하면 되지. 뭔 좋은 기회예요?
8: 어? 아, 그래도.
7: 그거 여기서 쓰니까.
8: 그래도 각자 예.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죠.
7: 아, 이야기를 그러면 당연히 나눠야지. 내가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 모습이 이제 사실 저까지 시스타까지는 오빠 동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운데.
8: 아, 그쵸.
7: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 오빠 동생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 예. 좀 더 우리가 더 예뻐야기도 했고.
8: 맞아요.
7: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회사를 차렸어요?
8: 어, 네, 네, 네.
7: 무슨 회사요? 반도체 회사요? 무슨 회사 차렸어요?
8: 가네수공업.
7: 가네수공업이요?
8: 아, 아니요. 제가 네. 이제 홀로서기 시작할 때 1인 객사를 이제 차리게 돼서 지금 이제 8년?
7: 8년 했어요? 혼자?
8: 네. 혼자. 오. 네. 그룹 끝나고 나서 지금 8년 정도, 7년 정도 하고 어, 그거를 두고 저희 이제 팀이 조금 어, 변화가 있었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동안 하면서 뭔가 아 이런 것들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좀 그런 경험을 좀 바탕으로
7: 네.
8: 또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7: 회사를?
8: 네.
7: 오, 그래요? 그럼 이제 효린 씨가 사장님이에요?
8: 네.
7: 오, 사장님.
8: 네, 사장님. 김효정 씨네.
7: 도와주세요 좀 사장님.
8: 네, 저 좀 도와주세요.
7: 저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 좀 어려워서 그러거든요.
8: 저 좀 도와주세요.
7: 여수 한번 내려와 주시면 안 돼요?
8: 예. 아우. 가야죠. 요새
7: 그럼 직원이
8: 일단.
7: 몇 명이에요? 직원이
8: 어 저까지 5명.
7: 다섯 명.
8: 네.
7: 월급 줘야 되겠네.
8: 네,
7: 효린이.
8: 네.
7: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8: 네, 네, 네. 효린이도 줘야 돼요. 피곤해요.
7: 열심히 줘야 되겠어요.
8: 네.
7: 어, 기획사에 들어가도 되는데 어, 본인이 차린 이유가 있어요?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가면 그냥 다 알아서 해줄 텐데.
8: 어 맞아요. 그 생각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
7: 효린 양은 많이 찾을 텐데.
8: 그때 네. 그룹 활동이 끝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조급했어요. 공연이나 이런 거를 너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뭔가 많은 회사들을 이제 미팅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조율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빨리 너무 공연을 하고 싶은데
7: 아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8: 복잡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너무
7: 그렇지.
8: 조급했던 것 같아요.
7: 한마디로 허송세월이지. 그렇잖아. 그 시간이 너무 기니까.
8: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아, 7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7: 그렇지요.
8: 이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가 뭔가 제2의 나의 또 스텝을 밟는
7: 그렇지.
8: 곳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7: 네.
8: 그렇게 들긴 한데 그땐 그냥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덜컥 그냥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빨리 공연하고 싶다 이런.
7: 내가 사장님이면 뭐 얼마든지 내가 혼자 빨리 추진할 수 있죠.
8: 그렇죠. 네.
7: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팬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8: 그렇죠? 네. 예.
7: 어떻게 회사는 좀 흑자예요?
8: 흑자요? 흑자는 이제
7: 왜냐 이번에 음반 만들 때도 돈 많이 쓴 것 같은데.
8: 이건 많이 썼죠.
7: 그러니까 많이 써서 뮤비도 찍어야 되고.
8: 뮤비는 찍었어요.
7: 그러니까 네. 이거 어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8: 아직까지요?
7: 예.
8: 아니 또 이번에 앨범 이제 준비하면서 예. 적자가 됐으니까 이제 흑자가 됐죠.
7: 아 이제 걷어드려야 돼요?
8: 걷어드려야죠. 네. 걷어드려야죠.
7: 또 나랑 같이 일하는 다섯 명의 어떤 생활도 책임져야 되니까.
8: 네, 그렇죠. 예, 예. 혼자가 아니니까.
7: 한마디로 좀 부담감도 있겠어요, 그죠?
8: 네.
7: 그래요. 지금처럼 잘 해 나가면 네. 워낙 또 실력 있는 친구니까 예, 회사가 흑자로 흑자 적자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하고 있고요. 아버님도 좀 유명하신데 아버님이 해병대 간부 출신이시죠?
8: 예. 아, 제가 오면서 제 대본 받고 오면서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7: 뭐라고요?
8: 아빠 나 아빠가 해병대 간부 출신이라고라는 질문이 있는데 내가 아빠의 해병대 모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 아빠의 그때 그
7: 아버님께서 뭐라 하셔요?
8: 어 해병대 부사관 출신이라고 해 이러시더라고요.
7: 야, 멋있다.
8: 그래서 예 그래서 듣고 왔어요.
7: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8: 저요?
7: 성격이.
8: 아 이게 보통 좀 첫째가 좀 섞어서 이렇게 잘 골고루 섞어서 닮지 않나요? 뭐 저 약간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되게 골고루 섞어서 닮은 것 같아요.
7: 그러면 아빠가 무서웠어요? 엄마가 무서웠어요? 아빠는 해병대 진짜 간부 출신이시고
8: 둘 다 무서워.

0: 오실 때가 많았는데
1: 예.
0: 워낙에 이제 제가 말썽을 부리니까
1: 예.
0: 근데 이제 아빠가 조금 더 엄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1: 아빠가
0: 아빠가 이제 이 해병대 좀 오래 계셨었다 보니까
1: 보통 보통 아버님들이 뭐 해병대 계시든 어디 계시든 자녀한테 딸한테는 약한데 그죠?
0: 요즘엔 그쵸.
1: 예.
0: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저랑 이제 여동 생 이렇게 딸 두 명이 있거든요.
1: 예. 얼마나
0: 저희가 예. 저희가 근데 조금 아들처럼 컸어요.
1: 예.
0: 그래서 약간 혼날 때도 예. 군대 방식으로 그렇게
1: 엎드려 뻗쳐 이런 거 있어요?
0: 엎드려 뻗쳐 열 차려 앞으로 그러기 뒷구르기 옆으로 그러기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또 심지어
1: 형님을 앞구르기 뒷구르기 시켰어요?
0: 그런 거로 저희는 집합을
1: 원산폭격이 뭔 줄 알아요?
0: 아니요.
1: 머리 박는 거 땅에 그런 건 아니죠?
0: 아 그런 건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는 약간 제가 잘못하면 동생도 같이 동생이 잘못하면 저도 같이 그래서 약간 조금 군대 방식으로
1: 그럼 그런 거 할 때 엄마는 안 말렸어요 옆에서?
0: 엄마를
1: 엄마도 엎드려 뻗으셨어요?
0: 엄마는 어디 보내고
1: 안 계실 때?
0: 이제, 안 계실 때
1: 그렇게 엄하신 아빠가 가수한다고 막 그렇게 할 때 어떤 말씀하셨어요?
0: 아, 뭐 말리거나 그러진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고지식한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약간 좀 따뜻한 말 하기 조금 부끄러워하는 스타일. 그래가지고 너 같이 노래하는 애가 어떻게 노래 가수를 하냐? 노래를 더 잘해야지. 약간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1: 진짜 남자 중에 남자죠.
0: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요.
1: 예, 아버님께서
0: 노래를 그거밖에 못해서 가수를 어떻게 하냐.
1: 그래서 아버지한테 오늘 라디오 들으라고 하셨어요?
0: 아마 듣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1: 그럼 아버지한테 한 말씀 해보세요.
0: 아빠.
1: 애기네 애기.
0: 운전. 어머 이게 뭐야? 갑자기? 네. 안 듣고 있으면 어떡해?
1: 안 듣고 있으면 녹음한 거 들려드리면 되지.
0: 다시 아빠 듣게 되니까. 요즘 내가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고 운전 항상 조심하고 더우니까 물도 잘 챙겨 먹고 너무 일만 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1: 아니 아빠를 자주 안 봐요?
0: 아 자주 못 봤어요. 아빠가 워낙에 일도 많기도 하고
1: 아버님도 바쁘시고
0: 네, 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힘들어하는데 좋아해요. 쉬지를 못해요.
1: 그럼요. 뭐 일할 때 일하셔야죠. 예예.
0: 네.
1: 예. 그래도 아빠도 보고 싶을 텐데 따님이니까.
0: 그렇죠. 보고 싶다고 자꾸 맛있는 거 해준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1: 예. 근데 아시죠? 지금 또 회사 사장님인데 또 일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회사는 굴려야 되고 아버지 만날 여유가 없는 거지. 예. 그러나 또 아빠는 항상 효린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우리 효린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예요. 예와 아니오로 한번 대답을 부탁드리고.
0: 네네네.
1: 효린은 이게 좀 오해할 수가 있지만 일단 질문이니까.
0: 네.
1: 효린은 분노의 고수다. 맞습니까?
0: 아 이거 지금 상태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1: 예예 예.
0: 아 지금은 아니오.
1: 솔직하게 효린아 친하니까 나 너 좀 무섭거든.
0: 아 진짜요?
1: 좀 무서워. 약간 무서운 느낌이야.
0: 왜?
1: 몰라. 약간 무서워. 약간
0: 왜요?
1: 생쾌 같아. 생쾌.
0: 아 생쾌가 없진 않아요. 없진
1: 그러니까,
0: 않은데.
1: 나는 일단 효린이가 지금은 화장 안 하고 있으니까 귀여운데 화장하고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 좀 무서워. 아, 그냥 내 생각이 그래.
0: 네네네네.
1: 그게 뭐 그럴 수 있는 거 저럴 수 있는 건데.
0: 네 그럴 수 있죠. 예.
1: 우리 이 정도로 없는 사람이 처음이다. 근데 분노가 이 정도로 있는 사람도 처음이다.
0: 네.
1: 이게 어디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이런 말씀 하셨다면서요.
0: 네. 그 요즘에는 MBTI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는 MBTI가 없었어요.
1: 혈액형,
0: 그래서
1: 그때 혈액형밖에 없었어요.
0: 뭐 혈액형이랑 뭐 이렇게 질문으로 좀 검사하는 게 있었는데 조금 저라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기회가 돼서 한번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
1: 진짜로? 네. 우울하지가 않아요?
0: 근데 이때는 안 우울했나 봐요.
1: 그때는
0: 네.
1: 그때는 너무 젊고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군요.
0: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1: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0: 뭐
1: 젊어요.
0: 지금은 요렇진 않아요. 이때는 약간 제가 이때 그 어찌됐건 이제 소속사에서 그룹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약간 그래도 내가 막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뭔가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약간의 반항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분노로 쌓이지 않았을까?
1: 예, 예.
0: 이 검사를 받을 때.
1: 예.
0: 그래서 그때 좀 심리 상태가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1: 효린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0: 예. 아멘.
1: 어디 가서 막 분노하고 가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0: 바로. 바로예요, 바로. 막 이제 불평, 불만을 막 하다가 오늘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막 나한테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또 그랬어요.
1: 나도 똑같구나. 네. 나는 똑같아.
0: 진짜요?
1: 나도 그래요, 나도.
0: 오빠도 크리스천이세요?
1: 예, 예, 예.
0: 세상에.
1: 저도 그래요, 예.

0: 약간 그렇게 하고 저는 내려오면 뚝딱뚝딱 내려와서 그래서 그냥 약간 그 에너지의 힘을 받아서
1: 예.
0: 막더 신나요. 저도 막 놀러 가고 싶고 갑자기 어디 막
1: 그래요, 갑자기. 아, 나
0: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고
1: 굉장히
0: 막 그래요.
1: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저 복숭아 축제가 DJ 했는데
0: 예.
1: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내려올 때확 다운되더라고요. 그 기운이 없어지니까.
0: 아, 맞아요. 예.
1: 그런 것
0: 있죠.
1: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대 쓰고 내려올 때 있는데 효린 양은 거꾸로 내려와도 그냥 신난다. 예,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효린은 미담의 고수다. 미담. 자, 첫 번째 미담. 예 하고 아니요 먼저 대답해 주셔야지. 미담.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 예.
0: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는.
1: 그래도 아니요.
0: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1: 본인이 미담을 했는데 그 누가 알아요?
0: 근데 미담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1: 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그렇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미담을 전파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본인이 볼 때 그런 일을 많이 하셨냐 이거예요. 예.
0: 안 하지 않았는데 또 그렇게 많이 한 것까지는 또
1: 쏘쏘다. 예예. 첫 번째 미담 효린 씨 모교인 인화 여자 고등학교에 몰래 조용히 가서 장학금을 기부했다.
0: 네.
1: 맞죠?
0: 네.
1: 그럼 했네. 둘째. 2017년 에디터들이 꼽은 인성 갑스타에 이름을 올렸대. 에디터들이.
0: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는 인성이 안 좋았나 봐요. 예. 에디터들이 조용히 있잖아 지금. 2017년 한 해만 되게 착했구나.
0: 아, 에디터분들이 네. 조용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1: 굉장히 2017년 이후로 18, 19, 20, 21, 22까지는 조용해. 에디터들이 조용하고 있어요. 입을 꽉 닫고 있어요. 예, 그래요. 공연 스태프들 증언에 따르면 효린 대기실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나가는 스태프들한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 보고 호감됐다. 효린 씨를 담당했던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효린은 역지 사지를 잘 실천하고 배려심이 좋으며 의협심이 강하다.
0: 아, 이거 약간
1: 이게 해병대 정신 아니에요?
0: 전쟁에 나가는 이게 군사 같은 마음.
1: 아니 이게 해병대 정신 아니에요? 예, 역지사지를 잘 실천하고 아 배려심이 좋으며 의협심이 강하다. 이 장군감이네, 장군감. 군대가 너 군대 갔어야 돼, 너 지금.
0: 진짜.
1: 역지사지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사를 90도로 이렇게 스태프들한테까지 잘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저희 아이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키거든요.
0: 네, 네, 네.
1: 어디 가서 까불지 말고 항상 머리 숙여서 인사드리고 웃으라고. 항상 인사라도 잘해라. 딴 거 못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잘 교육을 시키신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미담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미담이? 대대적으로 유기묘 구출 작전을 벌인 적이 있다. 유기묘. 묘면은 고양이 아닌가? 고양이.
0: 네.
1: 그런 좀 그 유기견이나 유기묘
0: 유기묘
1: 이모가 아니고 유기묘 안녕하셨습니다. 뮤. 옛날에 제가 했었거든요. 예. 좋은 일들 많이 하시네요. 그죠?
0: 약간 대대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이때 그냥 길 가는데 어디서 애기 야옹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 가서 봤는데 애기가 어디 끼어 있더라고요.
1: 아, 진짜?
0: 그래가지고 걔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벽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꺼내 와서 병원에 보내고
1: 그랬어요?
0: 네, 입양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1: 잘했네.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아는 사람 책한 거죠. 예. 우리 저 그래도 효린 씨가 그래도 참 이렇게 저 보니까 대인관계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보죠. 보니까 예. 뭐 부모님을 영향도 있었겠지만 천성도 좋고 이게 좋은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사람이 참 나는 좀 생쾌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는 다르게 속정이 굉장히 많고 남들 많이 배려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데 에디터들이 17년 이후로 지금 얘기가 없어요. 에디터들이 지금 입을 꽉 닫고 있어서
0: 뭔가 좀
1: 뭔가 좀 얘기가 전혀
0: 기회가 없네요.
1: 지금 8년째 연락이 없거든요. 에디터들이 네. 효린 양에 대해서 그 담원하고 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더 참고해야 돼요.
1: 아, 왜냐면 에디터들이 입을 열어줘야 되니까. 아니다.
0: 에디터분들을 만날 기회가 예. 많이 없었어요. 17년, 제가 혼자 하고 나서부터.
1: 17년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도 계속 그렇게 왔다. 이런 얘기 들려야 되는데 8년째
0: 그래.
1: 깜깜 무소식이니까 에디터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0: 에디터분들 좀 예. 자주 뵀으면 좋겠고 예. 좋은 기회가 있으면 예. 연락 부탁드릴게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뭔 연락을 부탁해요.
0: 연락을 주셔야 만나죠.
1: 효린 하면은 그 여름하고 좀 어울리니까 워터밤 얘기 많이 나오는데

0: 몇 번 해보셨어요?
1: 아, 네, 워터밤. 저번에 나인틴으로 해서 보라 언니랑도 갔었고요. 그리고 네. 혼자 할 때도 갔었고.
0: 여름 하면, 그러니까 좀 현인 씨도 여름하고 어울리나요? 그죠? 시원한 거리도 많이 있으니까.
1: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름에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룹의 네. 한 멤버로서 좀 활동을 했었다 보니까 네. 그게 같이 조금 따라와 주는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저 바다의 왕자하고 바다의 공주하고 한번 콘서트 둘이 우리 같이 하면 재밌겠다.
1: 어, 재밌겠는데요?
0: 그죠?
1: 근데 공주가 괜찮을까요, 제가?
0: 그럼 뭐라 그래? 이모라 그래? 공주해. 나도 왕자, 나도 왕자 하는데 뭐.
1: 50, 아, 그래요? 아, 아니, 공주.
0: 하긴 56세 왕자 있나? 뭐 없을 수, 뭐 없었어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여름, 저도 아니, 어제 제가 저기 행성 디제잉을 하는데 10대들이 바다의 왕자를 다 따라 불러요.
1: 아유, 바다의 왕자.
0: 압도적인 1위에요. 예, 예. 노래방에서. 그래서
1: 아, 모를 수가 없죠.
0: 몇 년 되면 해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 아, 바다의 여왕, 바다의 퀸. 여제, 여제는 뭐니? 여제는 아 이게 뭐 이렇게 떠났어. 아. 자, 많은 분들이 저 우리 저 손원웅님, 예, 매미킴, 이현진님, 서보람님, 임진영, 정치영, 윤정호님 등등, 예, 아, 우리 효리님의 무대를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1: 감사합니다.
0: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끝났어요. 한 말씀 하세요 마지막으로 효리님. 예,
1: 어, 세상에
0: 나 이렇게 착한 생기가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께 예, 뭐 체크도 그렇고 한 말씀 네. 해주세요. 네.
1: 아, 오늘 일단 라디오 초대해 주셔서 오랜만에 명소 오빠 볼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고요. 네, 네. 어, 이번에 진짜 열심히 준비한 4년 만에 저의 미니 앨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체크해 주세요.
0: 콘서트 갔을 때 돈 아까운 가수 1위가 효린 양이래요. 단독 아... 콘서트 계획은 없는지 박석진님.
1: 제가
0: 아, 돈이 안 아까운.
1: 돈이 아까운 아, 가수 1위 효린.
0: 말을 제가 잘못했어요. 돈이 안 아까운이에요. 아까운이 아니고. 아, 그럼 사과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1: 아, 네네, 알죠, 알죠.
0: 알면 됐어요.
1: 예, 제가 예. 벌써 이미 작년 말에 네. 단독 콘서트를 했어요.
0: 그때요. 아유.
1: 그래서 올해 또 준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아, 올해는... 그래도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또 좀 더 예, 재밌는 예. 걸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한번 예,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효린 양 너무 고맙고요. 지금 저 항상 밝고 예, 멋진 모습 에디터들만 좀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1: 감사합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8월 5일 개봉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죠. 오디세이 예매권을 드립니다. 예, 놀란 감독은 저하고 저기 동갑이래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우리 저 김지현님이 주셨습니다. 예, 콘서트 가면 돈이 아까운 가수, 예, 이렇게 많이 웃었다고. 아까운 게 아니고 안 아까운. 그 정도로 멋진, 아유, 큰일 뻔했네. 예, 예. 효린이 안 갔네. 또 밖에 있네. 아, 미안하다, 효린아. 예. 자, 아, 역시 한 주의 시작은 박명수의 라디오쇼. 강명구님, 예. 말씀 한마디가 너무 감사하네요. 아이스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효린의 노래예요. 오프라인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죠. 휴가철 극한의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남김천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시간 발생한 트레일러 화재 사고입니다.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1km 구간 정체가 무척 심합니다.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쪽으로 구간 차량들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볼게요. 동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지체입니다. 용인에서 양재터널 쪽으로 차가 많고요. 호보 분기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하래에서 한강대교 쪽으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이고요.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성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작업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KBS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아우 덥다. 이 말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셨어요? 덥죠? 덥니? 덥더라. 이 모든 서술어가 덥다는 말로 통일된 것처럼 더운 날들입니다. 덥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간혹 그러시죠. 옛날엔 에어컨도 없었다. 선풍기 한 대 가지고 여름 났어. 그런 분들조차도 쉽지 않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매일매일이 오늘이 제일 더운 날 같아요. 사실 더위는 늘 현재가 가장 덥죠. 지금의 더위를 가장 생생하게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요즘도, 또 에어컨 없이 견뎠던 지난날도 그 시간을 사는 사람한텐 그때가 가장 뜨겁고 더운 날들이었겠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이 여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마음만큼은 다 같을 겁니다. 먼 미래엔 지금 이 순간도 옛날 여름이라는 추억이 되겠죠.

0: 이지선 씨가 음악 들으시면서 맞아요. 프렌즈도 이제 추억의 미드가 됐어요 하셨는데 보셨는 모양이군요. 미국의 TV 시트콤 프렌즈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오늘 첫 곡. 미국의 남성 듀엣 더 렘브란츠의 노래 I'll be there for you였어요. 이리 꼬이고 사랑도 뜻대로 안 되고 세상이 나한테 등을 돌린 것 같은 날 있잖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을게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소영 씨, 백디 더운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만나러 나왔죠. 그리고요, 사실 방송국은 기계 위주이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기계 덕분에. 기계가 더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김정화 씨, 부산인데요. 너무 더워서 바닷가로 피서 가요. 모두 송정해수욕장으로 오세요 하셨는데. 야, 부럽네요. 바로 바다가 옆에 있어서요. 그죠? 최정인 씨, 백디 머리 스타일 우리 집 중딩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어려 보인다는 말. 가까운 안과에 오늘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씨, 구청에 재산세 내려갔다가 시원한 맛에 민기적거리다 왔어요. 시원한 물도 비치해 놓았더라고요. 배려에 감사드리며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디는 그 건널목에 파라솔도 비춰놓고 거기다가 시원한 물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구도 있더라고요. 첫 곡 제목 I'll be there for you. 영어라 우리한테는 좀 확 와닿진 않습니다만 영어 표현 중에서는 정말 다정한 말이죠. DJ 천이도요. 2시까지 여러분 곁에 꼭 붙어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편해드리는 거예요. 덥다고 밀쳐내지 마세요. 제가 시원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얘기 저한테 한번 일단 보내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오늘 나오나 언제 나오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부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 순서죠.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려요. 웃을 일이 없다 없다 해도 아주 없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발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지나칠 뿐인 거죠. 자, 일상에 흩어져 있는 이 잔웃음거리들 잘 캐치하셔서 보내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해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노래 두 곡이어 듣고 왔어요. 호레노츠, 미국의 남성 듀엣이죠. 호레노츠가 노래한 You Make My Dreams.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아요 라는 노래. 그전 노래는 설 점식 씨가요. 미국의 전설의 컨트리 싱어송라이터죠. 달리 파튼이 노래하는 9 to 5 청하셔서 들었어요.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도 언제나 빠듯해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라는 직장인의 애원을 담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기는 팔당호가 바로 옆이에요. 덥고 습하기는 짱입니다요. 김순자 씨. 글쎄 물가에 있어도 그렇고 물가에 없어도 그렇고 지금 습도가 뭐 엄청 높습니다. 2088님 파주에요. 바람은 부는데 더운 바람입니다. 건강들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진짜 개인 건강 확실하게 잘 챙기셔야 됩니다. 김미애 씨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름에는 머리 말리다 보면 또 땀이 나고 머리가 마를 새가 없어요. 시원한 거부터 마셔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김미애 씨 이게 무한 반복이죠. 서은숙 씨 아침부터 땀 한 바가지 흘리면서 청소했어요. 이제부터 앉아서 오라버니 방송만 들을 거예요. 좋은 음악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은숙 씨 덥죠. 제가 여러분들 사는 얘기와 함께 시원한 음악 배달합니다. 유용혁 씨가 1994년 폭염 당시 94년이면 몇 년 됐나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지라 현관문 열어놓고 복도에 돗자리 깔고 눕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 돌바닥이라 그죠? 차죠. 지금은 캐리어 씨의 은총으로 에어컨으로 버팁니다. 아 진짜 에어컨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유럽 특히 이제 파리 같은 데는 오래된 건물이고 그죠? 에어컨 하나 설치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더워서 예,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에어컨 설치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수 씨도 점심 먹으러 식당 가는데 머리 없는 부분에 후라이해도 반숙 되겠어요. 그렇죠. 아우 이거 너무 더워요. 엄혜영 씨가 작은 오빠의 티셔츠 보니까 급 백설기 떡이 먹고 싶네요. 제가 오늘 하얀 옷 입었거든요. 김원관 씨는 천희 형님 저는 형님 상의를 보니까 두부김치 먹고 싶어요. 얼른 두분 식사하세요. 배고프신 것 같은데. 김지원 씨가 리얼토의 Monday Morning 519 청하셨죠.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때 내한 공연 보러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보컬 루이스를 딱 마주쳤는데 서로 깜짝 놀랐어요. 그 오묘한 색깔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셨네요. 영국 밴드죠. 리얼토 Monday Morning 519. 지금 월요일 새벽 5시 지금 19분 됐는데 너 집에 없잖아. 어젯밤에 집에 간다고 그랬는데 너 혹시 지금 다른 사람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지금 기타 쳐보니까 이 리알토하고 조안 젯 앤 더 블랙 하츠가 E 마이너 그러니까 마단 쪽은요. 그래서 같은 노래처럼 한 곡이 두 곡, 두 곡이 한 곡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리알토의 Monday Morning 519이어서

미국의 락밴드죠. 조안 제트가 프론트맨인 조안 제트 앤 더 블랙하츠의 I hate myself for loving you.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데 난 너 사랑하거든.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미워.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월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지금 시각이 12시 27분으로 향하고 있네요.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윤인숙 씨군요. 사무실에 전산 유지 보수업체 직원이 보안 업그레이드를 하러 왔어요. 설치 시간이 40분 정도 걸린다길래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상무님이 지나가다가 저희 둘을 보시고는 데이트해요? 업데이트? 이러는 거 있죠. 상무님이 1973년생 50대 초반인데요. 유머감각 업데이트 좀 해드려야겠어요. 그래도 아재 개그 덕분에 피식 웃습니다. 아, 상무님이 천만 관객이 등을 돌리는 기원전 개그 하시는 유쾌한 분이시네요. 기원전 개그의 생활화만 아니시라면 인기 좋겠는데요. 6819님, 시어머니께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셨어요. 집에 오셔서 이모님한테 전화하는데요. MRI를 자꾸 에미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모님이 못 알아들으시는지 에미랄 찍었다고. 에미랄 뭘로? 에미랄. 그러다 아 그래 에메랄드 이러십니다. 그 뒤로 얘기가 진행된 걸로 봐서는 알아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그래요. 우리 엄마도 에메랄드라고 해 하는 거 있죠. 하긴 무섭고 딱딱한 MRI보다 반짝반짝 예쁜 에메랄드가 훨씬 듣기 좋긴 하네요. 반짝이는 보석 이름으로 바꿔 부르시는 우리 부모님들 덕분에 병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 그저 웃죠. KBS 어느 DJ가 까파라떼라고 하는 DJ도 있었잖아요. 까파라떼가 뭐냐고요? 까페라떼를. 이주연 씨,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어요. 오늘은 결과 들으러 왔는데요. 원장님께서 저한테 어머니 매기 매운탕 사드리세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희 엄마가 마취 중에 매기 매운탕 먹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셨대요. 무의식이 선택한 메뉴가 매기 매운탕이라니. 그죠? 그죠?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네요. 8919님, 주말에 혼자 커피숍에 앉아있는데요. 한 꼬마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시선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왠지 관찰당하는 느낌? 민망해서 말을 걸었죠. 왜? 아저씨 잘생겨서 보는 거야? 했더니 아니요, 웃기게 생겼잖아요 하면서 웃는 거예요. 순간 리액션이 고장나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이 엄마가 아 죄송해요, 얘가 아직 필터가 없어서요, 보이는 대로 말해요 하시는데 이건 뭐죠? 꼬마보다 아이 엄마 때문에 마상 마음에 상처 입었어요. 웃기게 생겼다니까 그냥 웃습니다. 꼬마들은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아, 이 방송 이제 안 들으시겠네.

사람들은 나한테 광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8540님이 노래 청하셨죠. 마이클 샌벨러의 매니악. 이게 영화 플래시댄스 OST이기도 했습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부 코너죠. 그냥 웃죠 코너.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오늘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주시면 돼요. 대단한 일 아니죠.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지금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최영애 씨가 다른 분들 사연 듣고 빵 터졌어요. 이번 실 안은 날씨에 민감함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 상황은 참 좋네요. 병캉스. 병캉스요. 아유, 빨리 나으셔야죠. 박캉스도 아니고 호캉스도 아니고 병캉스. 네. 김순자 씨, 엊그제 새벽 운동 나가서 옆집이랑 얘기 중에 백디 이름을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임씨 생각이 안 나고 백, 백 서로 몇 번 외치다 아 백천 씨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괜찮아요. 근데 제 얘기 왜 하셨을까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택시 탔는데 어떤 기사님이 아 이름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 백인천 씨. 네, 그랬었잖아요. 정하림 씨가 주말 내내 아이 데리고 물놀이 하고 왔어요. 이틀 동안 밀린 새 식구 수영복 수건 등등 빨래하느라 세탁기 벌써 네 번 돌렸습니다. 잠깐 쉬려고 백뮤직 틀고 앉았어요. 아 벌써 노곤하네요. 아유 힘드시겠다 진짜. 노는 것도 힘들어요. 뒤처리 또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해줘야 되니까. 최한나

씨, 백디 너무 더워 그런지 온몸이 따끔거려요. 아, 이 표현이가 아주 그렇죠. 따끔거려요. 얼굴 같은데, 그죠? 지금은 따끔거리면 피부과를 가는 어른이 됐지만 어릴 적 땀띠 나면 엄마가 큰 대야에 따뜻한 소금물을 받아서 저를 대야에 넣고 싹싹 씻겨주시는 게 생각나네요. 참 신기하게 낫더라고요. 어, 진짜요? 와, 그 민간요법 중에 그런 게 있나 보죠. 노재옥 씨가 뺏기 얼굴 좀 봐요. 고개를 안 드시니까 하셨는데 제 얼굴을 들면 여러분들 깜놀하실 거예요. 너무 빛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연만 계속 보고 있는 거. 죄송합니다. 김미정 씨가 청계산 다녀오셨나요? 산 걷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시원해요. 걸으면서 잘 듣겠습니다. 걷기 좋은 음악으로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어제 더워서 못 갔습니다. 저희 팀이 어제 쉬자고 전부 단톡방에 얘기했어요. 힘들어요. 구문서 씨도 주말에 산행했었다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 더운데 숲속에 들어서면 시원했었는데 어제 너무 더워서 땀을 흠뻑 흘려서 얼굴 땀을 너무 많이 닦아서 지금껏 얼굴이 따갑네요. 그렇죠. 사실적이네요, 진짜. 고애경 씨가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청하셨죠?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요? 당신의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얘기. 그리고 유민수 씨가 청하신 미국 밴드입니다.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저녁 노을 아래서 내게 입 맞춰주세요. 이 순간 오래 기억되면 좋겠어요.

0: 조용훈 씨가 블론디가 아니죠 하셨죠. 네, 블론디 아닙니다. 블론디는 이제 미국의 펑크 밴드고요. 이 사람들은 영국의 걸 트리오 원자력 고양이들 어토믹 키튼이 노래한 타이디스 하이. 타이디스 하이는 원래 블론디가 세계적으로 히트시켰잖아요. 이렇게 리메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보라 해리가 이끄는 블론디인데 그 데보라 해리가 3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을 사랑해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기다릴 거예요. 라는 치고지순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함께하고 계세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이어진 노래였어요. 5208님이 백뮤직은 신청곡을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아, 그 노래 듣고 싶어 생각하면 바로 나와요. 대박. 텔레파시가 벌써 다섯 번째 통화. 오, 진짜요? 임백천의 텔레파시 이렇게 타이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용훈 씨가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 구도 바뀌고 달라진 점 백디가 왠지 일에 몰두하는 전문직 느낌이 나요. 제 기분 탓이겠죠. 예, DJ, PD, 작가, 엔지니어 전부 사실 극한 직업입니다. 전문직은 전문직이지만 6578님의 신청곡으로 어터메 키튼의 The Tide is High 듣고 왔죠. 광고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1: 우리 집에는 Let's be the light. 사무실에도 Let's be the light. 창고에도 Let's be the light. 철제 선반은

0: 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윤순필 씨가 창원이 38도라고요. 땅에서 불길이 섰는 듯 너무 더워요. 김춘옥 씨는 여기 경산입니다. 진짜 진짜 핫이에요. 가구 제작 공장인데요. 직원들이 너무 고생해요. 스마일 가구 직원들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너무 덥습니다. 자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긴 한 주가 인백션의 백뮤직만큼만 빨리 가면 좋을 텐데 말이죠. 7764님이 신청하신 그리스의 국민가수죠. 나나무스크루의 Only Love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사랑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사고 구간 있습니다. 양평 쪽으로 남김천 부근입니다. 트레일러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쯤에 발생한 사고니까 벌써 3시간째 처리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1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중부 내륙지선 창원 쪽으로는 금호 분기점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화물차에서 목재류가 쏟아졌습니다.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를 지나서 4차로가 막혀 있고요. 여의하류 부근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 수산도로 성산 쪽으로는 관악터널 안에서 차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두 개 차로가 차단됐습니다. 터널 지나는데 무척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그렇게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클래식이 됐죠. 네, 전설의 밴드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 오늘 7월 27일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 드디어 햇살이 비추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다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웃을 수 있겠어. 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57년 전에 나온 노래예요. 그러니까 69년도 가을에 나왔으니까 와, 그죠? 엄청난 오래된 노래인데 이미 클래식이 됐죠. 네. 키스고 뭐고 더울 때는 안 다가오면 좋겠어요. 최유리 씨가 아까 식스펜스 언더리치의 키스미 들으시면서 그죠? 노재옥 씨는 장마 지나고 나니까 온통 풀바다 너무너무 더워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덥습니다. 지금 덥다 덥다 계속 사연 주고 계세요. 저한테 다 도입하세요. 덥다 덥다 사연 주시면서. 4121님 경북 김천인데요. 너무 더워요. 참새도 참새 구이 될까봐 무서웠는지 사무실로 피서를 왔네요.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지도 당황했는지 이곳저곳에 배설을 하네요. 참새 때문에 어이없어요 하시면서 사진을 주셨는데 잡으셨군요. 와, 이 날아다니는 참새 조그만 걸 어떻게 잡으셨대요? 대단합니다. 인쇄사 근무하시는구나. 네. 이 녀석이 어떻게 여기 약간 시원한 글로 들어왔나 봐요. 그죠? 이렇게 더울 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물, 그늘, 휴식. 이게 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늘 얘기하는 3대 수칙이에요. 물, 그늘, 휴식. 그러니까 물은 목마르지 않도록 자주 규칙적으로 마셔야 되고요. 밖에 나갈 때는 양산, 뭐 모자, 선글라스 꼭 챙겨야 됩니다. 요즘엔 그 양우산이라고 해서 비도 피할 수 있고 해도 피할 수 있는 양우산이 나와 있죠. 이 직사광선만 피해도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되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그죠? 오늘 오전에 보니까 폭염특보가 전국에 200개 넘는 곳에 발효 중이더라고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 그늘, 휴식. 이거 폭염 생존템입니다. 분명히. 근데 곁에 두면 좋을 추각 꿀조합으로 추각 꿀조합으로 DJ 천이가 음악을 슬며시 들이밀어 보겠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잠시 쉬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 또 주변이 좀 시원하면 좋겠죠.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5: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0: 위제로
5: 과식에도 제로제로
0: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0: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0: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최현주 씨가 쉴 틈을 안 주네. 박규희 씨 갑자기 들어왔는데 음악이 신나니까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라고요. 엄혜영 씨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면서 작은 오빠야 춤 잘 추시네요. 이게 무슨 춤입니까? 고개만 까딱거리고 있는 거죠. 9773님은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노래 신나버리네요. 백디. 김홍관 씨가 선곡의 오바로꾸왕 재봉 왕민이롱입니다. 재봉왕이 아니고 제빵왕, 제빵왕이 아니고 재봉왕이군요. 유미수 씨 시원한 음악만이 살길, 고로 백뮤직 듣는 것만이 살길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를요 비슷한 노래 네 곡을 쭉 이렇게 이어들은 거예요. 괜찮으셨죠 여러분들? 미국의 초기 락앤롤 밴드예요. 빌 헤일리 앤드 히스 커미시 노래한 Rock Around the Clock. 새벽이 돼도 춤추는 거야.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 춤추는 거야. 이어서 처비 체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락앤롤 가수인데요. 트위스트 열풍을 일으킨 가수죠. Let's twist again.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껏 즐기는 거야. 그리고 영국 밴드 스위트가 노래한 볼룸 블리츠라는 노래였습니다. 볼룸은 이제 무도장을 볼룸이라고 하죠. 블리츠는 난장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 춤추고 그래서 우리도 신나게 좀 즐겨보자.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A Little Less Conversation.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보여줘 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리믹스한 겁니다. 네덜란드의 DJ이고 프로듀서인 JXL이 이렇게 멋지게 리믹스한 거예요. 한국 같은 네 곡을 쭉 네, 들었죠. 5024님 음악이 신나서 어깨춤이 절로 나오네요. 전 5월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로 통깁스를 6주 동안 했습니다. 와,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손목을 짚으면서 그렇게 된 거죠. 깁스하고 있으면서 우리 몸에서는 뭐든 다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죠. 다행히 덮기 전에 7월 초에 깁스를 풀었는데 아직 뼈가 다 붙질 않아서 병원 가고 있습니다. 다 붙었습니다 라는 말 듣고 싶은 날이에요. 아유, 6주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재활하시고 그러셔야 될 거예요. 그죠? 4023님 밤 근무하고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방학해서 얼마나 시끄러울지 안 봐도 후원합니다. 보정아 건우야 소윤아 조용히 있어라 하셨네요. 아유, 어떡해요. 아이들이 글쎄요 엄마를 봐줄까요? 아 엄마가 아닌가 아빠인가요? 아무튼 8367님은 백디 폭염특보에 저는 찰옥수수 삶아서 팝니다. 이야 사진을 두 장을 주셨네요. 우리가 덥다 덥다 해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풀 옆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지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특히 그저 소방관들 옷을 그대로 다 입고 지금 대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이제 신고 받으면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 뭐 엄청 많죠.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텐데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씨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원하신 것 같아요. 백오라버니 더울 때 주방에서 요리 안 하고 맛나게 먹는 거 뭐 없나요 하셨네요. 글쎄 저는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오영숙 씨한테 여러분들 아이디어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불 옆에서 요리 안 하고 좀 먹는 거 뭐 없을까. 배달 음식도 뭐 좋겠고 그죠? 네, 뭐 좀 시원하게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는 거 뭐 좀 네, 아이디어 있으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좀 공유해보죠. 6944님이 수잔지엑스의 에버그린을 청하셨어요. 밀쳐대는 배달 쳐내고 라디오 듣습니다. 음악이 귀에 들어오네요. 수잔지엑스의 에버그린 신청합니다. 배달 안 하고요? 아니 생업이실 텐데. 그래요. 7243님도 이 노래 같이 청하셨네요. 캐나다 싱어송라이터즈 수잔 잭스. 계절이 변해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푸른 나무처럼 변하지 않아요.

영화 카사블랑카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 어렸을 때 봤는데요. 거기서 험프리 보가트가 멋진 얘기를 하죠.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를. 하면서 잔을 부딪히죠. 버티 이긴스의 카사블랑카, 오세욱 씨가 청하셔서 같이 들었네요.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에 이어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영화 카사블랑카를 보던 그때 그 시절 그 사랑, 지금도 내 마음속에 아름답게 남아있다는 버티 이긴스의 노래였습니다. 권소영 씨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려고 해요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더운데. 일단 여름에 헤어지시고 찬바람 부는 가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세요. 너무 더워요. 이 데이트하기도 너무 더우니까. 그죠? 자, 이제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통기타 라이브 불러드립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생일 환영하고요. 빚 갚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신청하는 생일 축하 사연도 환영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노래로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4314님이 동두천 도서실에 일하시는 김용자 여사님 생신 축하해 주세요. 오늘 저녁 파티 자리에서 봐요 하셨습니다. 모이시는군요. 8487님 제 옆집이 생일입니다. 결혼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밖에 모르는 순정남이고 아이 둘의 아빠로 열심히 살아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남편 이름은 조원삼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원삼 씨 멋지시네요. 김병국 씨, 저희 아버지 김용자 근자 칠순 생신이세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고, 이보배 씨는 저는 키가 162예요. 외손주가 맨날 초등학교 6학년 되면 할머니보다 나 더 클 거야 하더니 정말 거울 앞에서 보니 제가 안 보이네요. 훌쩍 자라버린 함도은 생일 축하해. 내일부터 방학인데 도은 도진 둘 다 제발 말 잘 듣자. 벌써부터 걱정이시네요. 이상분 씨는 저희 큰올케 언니 김순례 생일입니다. 김민채 씨는 친구 김미연 씨 생일을 축하해 오셨군요.

노래를 부르다 생각하니까 지금 12시에만 해도 엄청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많은 프로가 있고 시간대를 달리하면 뭐 엄청난 프로들이 많을 텐데 생일 축가를 이름을 넣어서 DJ가 자기가 만든 노래로 불러드리는 시간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DJ 천이가 또 잘난 척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생일 축하송 악보는 제 인스타 가시면요. 거기 라이브 가이드도 있으니까 마구 퍼날르시기 바랍니다. 마구 이용해 주세요. 돈 안 받습니다. 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을 홍영미 씨가 청하셨네요. 바람과 파도의 몸을 맡기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노래입니다.

거구의 남자 크리스토퍼 크로스가 노래한 세일링. 이어서 앤과 낸시 윌슨 자매가 리드하는 미국 밴드입니다. 하트가 노래한 These Dreams였어요. 언젠가는 이 꿈들이 현실이 되길 바라며 살아갈 거야 라는 노래인데, 막 샤우팅하는 앤과 낸시 윌슨인데 차분하게 노래 성질 죽이고 불렀네요. 인백천의 백뮤직 함께하고 계세요. 이은정 씨가 이 더위도 두 주 정도 지나면 꺾일 거예요. 밤에는 풀벌레 소리에 기분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가을을 이렇게 좀 느낌을 전해주셨네요. 이은정 씨가. 그래요. 지금 이렇게 더운 게 이제 곡식도 익어가야 되고 과일도 또 익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좀 시원하게 해먹는 밥 뭐 없냐고 그래서 정보 공유하자고 했잖아요. 김미영 씨가 차가운 보리찬 물에 호랑이 콩 넣은 밥 말아서 된장에 삭힌

깻잎지랑 빨간 모자 씌운 남의 죽방 멸치로 한 끼 좋죠 하셨네요. 호랑이 콩은 뭐고 된장에 삭힌 깻잎은 알겠네요. 빨간 모자 씌운 남의 죽방 멸치는 또 뭐죠? 이거 구하는 게 더 덥겠는데요. 요새 뭐 다 배달되지만. 조용태 씨, 열무김치 대충 썰어놓고 참기름 대충 뿌리고 고추장 한 숟가락, 콩나물 있으면 같이 넣어서 계란 후라이 덮어서 비비 묵으면 짱입니다. 그래요. 5528님이 늙은 오이 노각 굵은 소금에 절였다가 고추장 양념에 설컴달컴 묻혀서 양푼에 밥이랑 비벼 비벼 참기름 휘리릭 두른 후에 크게 한 수저 뜨면 꿀맛 하잖아. 어차피 이 불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김수경 씨, 오이와 미역 넣고 냉국해 드세요.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아, 저 이거야 뭐 전통적인 오이 냉국. 신한솔 씨가 다이어트 겸해서 안 먹으면 만족도 높아요. 요리할 필요도 없고요.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참다 참다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음식 라면을 끓여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그죠? 자꾸 침이 고이네요. 아까 저 SOS 치신 분이죠, 오영숙 씨.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정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이 냉국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더운데 건강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네, 오영숙 씨가 또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박석진 씨가, 형님 안 본 사이에 볼살이 조금 찌신 듯 보기에는 좋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워서 계절에 맞지 않지만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신청해도 될까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 좋죠.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면서. 조지 마이클이 있었던 영국의 남성 듀엣 웸이 노래한 라스트 크리스마스죠. 가사가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너는 날 떠났지. 이제 진심으로 날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어. 그런 노래인데요. 이 조지 마이클이 진짜 크리스마스 날 하늘의 별이 됐죠.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7월 27일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마칠 시간 됐네요. 미국 전설의 컨트리 가수죠. 린다 론스테드의 Long Long Time. 당신을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내일 날 12시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은 동탄분기점 부근 6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남김천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재 사고 차량 견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 충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여주 분기점 부근으로도 짧은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반대 창원 쪽도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4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대관령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9700님께서요.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신랑이 맛집에서 막국수랑 육전을 포장해와서 점심 든든하게 먹고 은비트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배가 부르니 행복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머머머머, 막국수에 육전이요? 아우 찜고요. 게다가 남편분이 아내를 위해서 맛집에서 포장을 해오신 거니까 사랑까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반지분들, 저는 오늘 저녁 메뉴 정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아직 저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신나는 트로트로 에너지 충전하셔야죠. 은디가 찾아왔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정미애의 꿀맛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간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즐겨주세요. 아유 정말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국수의 육전 얘기라니. 침이 싹 도네요. 다들 점심 드셨어요? 지금 또 늦은 점심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배부르게 배 두들기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 아직 못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9377님께서 저는 점심으로 소면 삶아서 비벼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면 삶은 걸 리필해서 먹었어요. 근데 에이, 소면보다 오이가 더 많았어요. 괜찮아요. 살 별로 안 찔 거예요. 소면을 더 먹었지만 오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살은 안 찔 거다. 굉장한 논리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이가 많이 있었으니까 살은 안 찔 겁니다. 5532님께서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육전의 막국수라니 참을 수가 없네요. 오늘 저녁 메뉴는 이걸로 결정. 쾅쾅쾅. 오늘 막국수랑 육전집 아주 잘 나가겠네요. 자, 저녁 준비를 벌써부터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트로트로 에너지 충전하시다가 가십시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만찬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응디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1부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 반지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마련했고요. 2부는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4: 이영약품.
5: 우리 집에는
6: 렉스 비드 렉스
5: 사무실에도
6: 렉.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오강역의 신나라 신이었습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8994님께서 딸이 아르바이트비 받았다고 용돈을 줬는데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딸이 힘들게 일한 걸 알거든요. 이 돈으로 딸이 좋아하는 킹크랩 쏴야겠어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필요한 때 쓰세요. 킹크랩 비싼데 아니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필요한 데 쓰시라고 힘들게 번 돈 드렸는데 그또 딸이 좋아하는 걸로 먹으면은 아니 근데 이거는 엄마 마음 딸 마음 다 달라서 동상이몽이에요. 그 엄마가 딸한테 킹크랩 사주면 딸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내가 돈 번 거 엄마한테 엄마 좋은 거 쓰라고 엄마 입을 거 사 입고 엄마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해줬는데 왜 또 내가 좋아하는 킹크랩 샀어?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근데 또 엄마는 아유 네가 힘든 게 번 건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 걸 써? 너가 좋아하는 거 먹어. 무한 반복입니다. 예예. 장명근님께서 점심에 부장님이 커피 사주시면서 먹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셔서 시켰다가 비싼 음료 샀다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수박 주스랑 빵이랑 세트로 샀더니 제 것만 만 원이 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이거 죄송할 만하네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사라 그래도 수박 주스만 사시지 무슨 빵이랑 세트로 된 걸 사요. 그 빵이랑 세트 된 거 되게 비쌀 텐데. 예? 진짜 부장님 그거 시킬 때 아주 그냥 뭐야 이거 뭐야 세트 뭐야 저거 뭐야 설마 이렇게 나중에 부장님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지의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송가인의 사랑의 만보, 소유지의 기가 좋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진행하고 있고요. 송가인의 사랑의 만보, 소유지의 기가 좋아 듣고 왔습니다. 4947님께서 정확히 한 달 만에 또 염색하러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톤다운했습니다. 염색 주기가 나날이 짧아지네요. 혹시 그 염색 중에 새치 염색도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저도 한 3주? 2-3주 정도 되면은 요 하얀 게 염색을 해도 벗겨져서 뭐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참 약간 그 약간 어두운 갈색으로 입히면 그게 약간 벗겨지면서 약간 밝은 흰색 약간 요런 게 이제 튀어나와요. 그럼 또 하러 가야 돼. 아 정말 다 같이 흰머리로 쫙 그냥 자라봤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지저분하게 조금씩 자라니까. 낭만라디오님께서 에어컨 설치 일하면서 빛나는 트로트 듣고 있습니다. 무거운 에어컨

옮기고 설치하는 건 힘들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고객님께 시원한 행복을 전해드린다는 마음으로 힘내고 있습니다. 제가 흘리는 땀 한 방울이 가족에게는 사랑이 되고 고객님에게는 편안한 하루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 닉네임부터가 낭만라디오님이시잖아요. 참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 같아요. 사랑이 가득하신 분 같아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사랑과 낭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되새겨야 돼요. 낭만과 사랑. 오늘도 고생해 주시고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하겠습니다.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하루에 100년의 약속.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는 진짜 우리 신랑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 우리 신랑은 진짜 액션 영화밖에 안 보고 눈물이 없어도 너무 없던 사람이거든. 근데 50 넘기고부터는 너무 울어. 맨날 울어. 지금도 울고 있어.

0: 여보 여보, 이번에 왜 또 울어? 드라마 슬픈 장면이 나왔어? 그래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
1: 나 너무 슬퍼. 나 이렇게 울면 내일 아침에 또 눈이 잔뜩 부을 텐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0: 그래, 그냥 시원하게 울어. 그렇게 크게 한 번씩 우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대. 아, 물론 우리 여보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요즘에는 너무 자주 울고 있지만, 아유, 그래도 괜찮아. 우는 게 창피한 건 아니잖아.
1: 아니야, 가끔은 좀 창피할 때가 있어. 여보, 아, 나 진짜 갱년기인가 봐. 왜 이렇게 눈물이 참을 수가 없지? 아유, 안 되겠다. 아우, 저 드라마 보다가서 내가 너무 많이 울 것 같아. 아, 신나는 트로트 프로그램 봐야지. 아, 수연이다. 나 수연이 너무 좋아하는데.
0: 아, 수연이 나와? 아우, 수연이 눈웃음 너무 귀엽다. 여보, 소리 좀 크게 해봐. 무슨 노래 불러? 신나는 노래 부르고 있어? 아니네. 슬픈 노래 부른. 여보? 여보, 당신 또 울 거야?
1: 너무 슬퍼. 수연아, 넌 어쩜 그렇게 슬픈 노래 잘 부르거니? 수연아, 이 아저씨가 지켜주게. 그러니까 앞으로 꽃길만 걷자, 수연아.
0: 여보, 노래하는 수연이보다 당신이 더 많이 슬픈 것 같아. 소리 좀 낮춰. 옆집에서 들으면 우리 집에 뭔 일 난 줄 알겠어. 어? 여보, 이제 그만 뚝! 그만 울어!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이수연의 님이여였습니다. 오늘은 148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남편분께서 눈물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와이프분께서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우는 거야? 갱년기인가 진짜? 그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진다고는 하던데 그냥 막 다 슬픈가 봐요. 0868님께서 아 남편분 죄송해요. 저 조금만 웃을게요. 크크크크크크 너무 귀여우셔서 그만. 근데 이게 한두 번 이렇게 울면은 좀 귀여울만한데 나중에 이렇게 너무 계속 맨날 울면 좀 걱정되긴 할 것 같아. 어디 좀 우울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5611님께서 그래도 아내분이 의연하게 대처하시네요. 저였으면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그 조금씩 가면서 여자들이 이 생활력이 강해지면서 점점 눈물이 없어지고 남성분들은 이제 막 이렇게 악착같이 살다가 결혼하고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눈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0923님께서 그럴 수 있어요. 남자도 갱년기 겪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갱년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사연자분 우리 슬플 때는 그냥 마음껏 웁시다. 맞아요. 눈물이 나면 억지로 참는 거 아니랬어요. 마음껏 울고 속에 있는 걸 싹 다 털어내야지. 그거 참으면 안 돼. 참으면 마음에 병 생겨요. 그래요. 마음껏 우세요. 우리 여기 반제분들도 또 갱년기 친구분들 많으신데 다 지나갑니다. 네. 옆에서 이제 다독여주면서 위로해줘야죠. 뭐. 자, 은비트의 짧은 1위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도록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주민지님께서요. 응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딸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라디오 들으시는 거 보고 너무 신나서 한번 사연 보내볼까 싶어서 보내봐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네요. 자주 놀러 올게요. 파르파르 새싹입니다. 옆집에 사는 딸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와 또 예,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또 와가지고 저를 만나셨어요. 재밌죠? 그 친구 집에 갈 때만 들으시지 마시고 그 애플리케이션 콩 까시면은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연행님께서 응디 댓글은 잘 달지 않지만 항상 잘 듣고 있고요. 기다려지는 빛나는 트로트입니다. 또 이렇게 마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들으시면서요. 그냥 뭐 이거 먹었어요. 저거 먹었어요. 어디 갔어요. 여기 갔어요. 이런 거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 이쯤에서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9: 핏.
8: 눈 뜨자마자?
9: 핏.
8: 아이와 함께?
9: 핏.
8: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11: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1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공훈의 친구 되고 애인 되고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춘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 반대 양양 쪽은 설악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 부근으로 3km 주춤하고 이후로 신갈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여전히 차가 많습니다. 8km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대관령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황윤성의 난리브루스였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왔어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아이들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는 듣기만 해도 힘이 나요. 나도 저렇게 순수했을 때가 있는데, 나도 저렇게 걱정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살다 보니 챙겨야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서 깨르륵 깨르륵 소리내어 웃는 날이 손에 꼽을까 말까 합니다. 게다가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가 미간을 잔뜩 찡그리게 하죠. 인상 쓰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주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에서 우리 반째분들께 어떤 방법으로 기운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시간이에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을 듣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죠.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2부 이 시간에 반제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 사연과 함께 신청곡 배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최준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무더운 여름날 더위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부모님께 노래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과일과 채소를 공판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매장에서 상품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무리를 하거나 다치신 날에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아이고 소리를 내며 아픔을 참곤 하시는데요. 등이며 팔이며 온몸에 파스를 붙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그저 이렇게 응디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어머니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할 뿐이지요. 그래도 저의 마음이 부모님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아드님께서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노래 선물 신청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구슬땀 흘리시면서 이 더운 날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다녀오셔서 온몸에 파스를 붙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파스를 붙여드리는 거 말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죠. 그래도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노래 들으시면 기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오님께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신청하셨어요.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정동원의 효도합시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정동원의 효도합시다 였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김복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응디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은 철제 가구 용접 일을 하고 있어요. 용접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덥겠죠? 네, 맞아요. 매일 땀으로 범벅이 된 남편이 벗어놓은 작업복을 빨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있을까라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슬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후련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남편이 올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이나마 더위를 날릴 수 있도록 신나는 트롯 신청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로 신청할게요. 응디, 우리 남편도 응원해 주시고요. 노래 선물도 배달해 주세요.

사랑하는 남편분을 위해서 또 노래 선물 신청해 주셨네요. 철제 가구 용접일. 아, 얘기만 들어도 진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실지 예상이 됩니다. 그 작업복이 다 축축하게 젖어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집으로 오면은 이렇게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놓고 잘 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편하게 일을 하시겠어요. 멋있네요, 복자님. 남편분 더우시더라도 힘내시고요. 복자님께서 힘내시라고 이렇게 노래 선물 해주셨습니다. 박경원의 청포도사랑, 송대관의 내 박자, 박군의 한잔해.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경원의 청포도 사랑, 송대관의 네박자, 박군의 한 잔에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요. 박정숙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얼마 전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온 손주의 얼굴을 봤는데 마음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일이 많이 힘든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그저 허허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우리 손주. 손주의 웃음에 가슴이 아려왔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하면 우리 손주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그동안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출근하는 손주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짠했답니다.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먹고 다니는지 잠은 편하게 자는지 걱정이 될 때도 많지만 언젠가는 미소가 가득 찬 얼굴로 할머니를 향해 웃어줄 날이 꼭 올 테니 용기 내서 살아가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는 언제든 집에 찾아와서 할머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다시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위해 노래 선물 신청합니다. 내 강아지야,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많이 울지 말고, 너무 많이 참지 말거라.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 할미가 있단다. 할머니께서 우리 손주분을 걱정하고 계시네요. 내 강아지, 내 강아지. 어릴 때는 그저 깨르르 깨르르 웃는 모습만 보다가 커서 회사 가더니 아유,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근데 꼭 할머니들은 살이 쪄도 헬쓱하다 그러고 통통해도 헬쓱하다 그러고 나 분명히 살 5kg 쪘는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더 먹어, 더 먹어. 이러시거든요.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어? 더 먹어, 더 먹어. 이렇게 든든한 할머니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손주분. 힘들 때는 할머니 집 가서 든든한 밥 한 끼 얻어먹고 한번 웃으세요. 할머니께서 웃는 모습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죠? 자, 사랑하는 손주분을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입니다. 박서진의 흥해라. 신성의 못 먹어도 고, 김수찬의 사랑의 해결사.

은간의 빛나는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서진의 흥해라, 신성의 못모 듣고, 김수찬의 사랑의 해결사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트로트 여름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정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응디, 난임으로 고생하던 친구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5년 만에 임신 성공! 뿌이뿌이뿌이! 그리고 저는 셋째를 임신했죠. 저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더 자주 연락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세 번째지만 친구는 출산이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하고 겁을 먹고 있거든요. 날마다 전화해서 위로와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친구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입덕 경험도 공유하면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있거든요. 제 친구의 첫 아기 출산을 위해서 힘이 되는 노래 신청합니다. 응디가 들려주시겠어요? 아, 어떡해요. 축하 축하 드립니다. 셋째를 임신했고 친구는 첫째 임신. 와, 친구랑 같이 임신하면은 그것보다 그렇게 재밌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힘든 시기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 서로서로 필요한 거 공유하고, 그리고 또 아기도 뭐 이렇게 놀러 갈 때도 같이 데리고 나가고 너무너무 좋대요. 아, 별사랑 씨도 지금 10월 달에 이제 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기랑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같이 놀러 다닐 생각에 저도 신이 납니다. 자, 희정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선물, 김범용 박진광의 친구야, 진욱의 삼세판.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0: 오가 보령 약국.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름특집 당신에게 힘이 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불멍가습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 찾아오시면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끝곡으로요. 강영은의 알딸딸 띄워드리면서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장수까지 8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 청계 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신갈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서천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새마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났고요.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상주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야? 아, 또 꽝이네. 또 떨어진 거야? 우리는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숫자를 세죠. 그런데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은 흔히 슬픔을 센다. 만약 기쁨을 센다면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불행을 세고 슬픔을 세고 좋지 않은 걸 손에 꼽아봤자 느는 건 한숨, 나오는 건 신세 한탄. 오늘 또 먼저 와 있었네. 오늘도 맛있다. 오늘도 예쁜데. 지금부터 즐겁고 기쁜 거 한번 세워볼까요? 좋은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고요. 그걸 추억으로 마음에 들여놓는다면 그게 바로 럭키 비키, 순간순간이 행복이겠죠.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오늘 또 와주셨죠? 그랬죠. 오늘도 이번에 라라랜드.

0: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은 스쿨의 줄리앙 듣고 왔습니다. 섭섭한 거, 나쁜 거는 잘도 세면서요. 잘해준 거, 고마운 거, 좋은 거는 금세 잊으니까 사는 게 요즘 참 팍팍하다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 팍팍하다라는 말 자체가 참 별로죠. 여유가 없고 넉넉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별로니까 이런 것보다 잘해준 거, 좋은 거, 행복했던 거 여러분들 많이 많이 세워보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커피 향이 가득한 본다방 이어집니다. 날이 덥죠. 어제도 더웠고 주말 내내 와 정말 습하고 더웠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뭐 하면서 지내셨는지 또 오늘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어떤 수다를 나누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매

0: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참.
1: 메디힐 톤업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8919님, 콩디 부모님 모시고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요. 피곤하신지 주무십니다. 저도 졸음쉼터에서 쉬며 청취 중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졸음운전 엄청 위험하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소연님, 와 콩디 왔죠 왔죠. 소연이도 왔죠. 콩디 우리 같이 가야지 하시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죄다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문소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깜찍한 민원입니다. 뭐 우리 요즘 너무 바빠요 라라랜드. 그래서 작가분이 깜빡하셨던 것 같아요. 9401님 콩디 배달 사고 났습니다. 7월 중순에 커피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살짝 귀여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박 작가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445님 콩디 어제 군대에 있는 아들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오늘도 또 보고 싶네요. 어제 봤는데 또 오늘 또 보고 싶으셔? 차나 군생활 잘해. 이렇게 콩디가 응원해주세요. 1등 도전합니다. 6445님 어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차님 군생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도 응원하겠습니다. 0627님 습도 때문에 숨막히는 날씨인데 콩디만의 더위 이기는 법 알려주세요. 커피 꼭 먹고파요. 알았다 랐다 랐다 알았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이거 쏴드리면 더위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 가신 분 사연이 있었는데 부산 가신 분 소개해드리려고 했더니 아 여기 있다 찾아냈습니다. 히히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콩디는 휴가 언제 가시나요? 저는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그리고 급 여행 참 좋아합니다. 뭐 때를 정해놓고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부산으로 5박 6일 갑니다. 아 좋으시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 여행이야기 라라랜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이 썬데이 레코드가 여름 휴가입니다. 여행지 이야기이니까 우리 히히님 저 이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떤 또 이야기가 어떤 스토리가 그대에게 갔는지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도 있고 맛난 음식도 있죠. 그리고 야경도 굉장히 멋지죠. 감성 여행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곳으로 가시네요. 휴식 맛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콩디 라디오 하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윤현정님 오늘 알았어 이제 알았어 미안해요 하셨는데 아우 천만의 말씀이요. 학창시절 볼륨 함께 했었는데

이제 중년 아줌마가 되어서는 라라 열심히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우리 윤현정님 볼륨 때부터 우리가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더 반갑네요. 앞으로도 라라랜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간 날 때 또 생각나실 때 찾아와 주세요. 컨트리 꼬꼬의 오 해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피한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4시 18분 1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이라 예, 억수로 더버 예 하시면서 장영수님 잊지 않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출첵하셨다고 4059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구문서님은요 콩디, 콩디에게서 더위야 물러가라 오늘도 콩디를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저 이번도 구문서

선님 응원하겠습니다. 오고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응원도. 천은경님 오셨고 고혜경님도 오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로. 그리고 김경희님 콩디 언니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아주 바쁘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은주님 콩디의 날씨가 우열나고 우열나고 일어나요. 진짜 대구는 너무 심하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더워요. 이민영님도 오늘도 어김없이 덥네요 콩디 하셨고 우리 노재홍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뭐 천은경님도 어김없이 오늘 와주셨고요. 7916님 블랙콩언니 안녕하세요. 월요일이라 일이 많아서 방학한 아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기특하죠. 기특하네요. 언니가 들려주는 노래 들으며 힘내볼게요. 사랑해요 언니 하시면서 7916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드님을 옆에 두셨네요. 우리 7916님 그리고 제가 노래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소연님 그리고 이미정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미정님 그리고 2244님 오늘 사장님께서 제주도 출장 가셔서 월요일 회사 분위기가 엄청 아 부장님이 아 사장님이 제주도로 출장 가셔서 회사 분위기가 좋아 엄청 편하고 자주 가시면 좋겠습니다. 2244님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인가 봐요. 뭔가 이렇게 좀 옥죄는 것도 없고 어깨도 쫙 펼 수 있고 고유나님 휴가에 시골 텃밭 농막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 라라랜드 고정하고 계셨네요. 차로 듣는 게 역시 감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차에서 내리기 싫어요. 허, 내리기 싫어. 밖은 덥고 안은 행복하시죠? 그리고 스밍님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남해에 다녀왔습니다. 아, 얼마나 멋질까요? 남해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아 어디 갔냐? 아, 나 읽고 있는데 우리 박 작가님 지워버렸어. 여튼 차로 내려가기 싫다 하셨고 아 아까 우리 있었잖아. 나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아 그분 사연 여튼 뭐 다 없으면 다른 사연 소개하죠. 뭐 유소희님 콩디 오늘 퇴원했습니다. 10일간 병원에 갇혀 있었더니 그만큼 답답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쵸. 10일 동안 병원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집에 오니 잠도 솔솔 오고 할 일도 많지만 힘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퇴원하자마자 이렇게 또 바삐 움직이셔도 될까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유소희님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진홍님 늘 이 시간 일하면서 듣는데 힐링입니다. 좋은 음악 듣기 좋은 목소리 최고입니다. 제 목소리가 듣기 좋은 목소리예요. 됐으면 있으면 좀 이쁘게 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우리 스맹님 그러니까 이분 왜 뺐냐고.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남해에 다녀왔습니다. 남해는 정말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고사리랑 멸치 한가득 싸서 맛있겠다. 멸치볶음 해서 밥 먹으면 엄청 맛있겠는데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맹님 그리고 문소연님, 이미정님, 7916님, 안경화님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러멜 마키아토 카푸치노 골고루 나눠서 제가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박상훈님 와주셨고요. 경산에서 우리 송민걸님, 오경희님도 문자 잘 받았습니다. 전상환님 그리고 채라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윤현정님 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에게도 제가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챙겨드리려고 제가 빼놨습니다. 이성은님도 커피는 하시면서 아이 줄게요 하시면서 이성은님 보내주셨는데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님도 오셨습니다. 본다방에서

선정되기가 어렵네요. 선정되셨잖아. 그리고 9399님 주말에 남원 아영 초등학교에서 하는 가족 캠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모두 행복한 시간 만들고 온 것 같아서 기분이가 너무 좋네요. 이강민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잘 정리해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베이비복스의 Y 그리고 슈가의 Shine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오늘 뮤직 매직 테크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들을 마법송은요. 클론의 초련 되겠습니다. 90년대 테크노 열풍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팝이며 가요며 그야말로 클럽에 가면 다들 테크노 춤을 추면서 땀을 좀 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테크노 음악 하면 어떤 음악들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른 테크노 뮤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의 마법송 클론의 초련.

이제 오늘 테크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의 초련 듣고 왔고요. 이정현 씨의 와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박지은 님도 보내주셨고 8565 님도 이 노래 부채춤 눈이 그려진 부채춤 아주 예술이었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쿠키맘 님도 테크노하면 이정현의 아리아리 그리고 최창목 님도 테크노 바꿔 이정현의 여전사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용수님은 엄정화 씨의 몰라 신청해 주셨고 김경수님도 그리고 김미영님도 테크노 여신 이정현 씨의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상우님 클론의 초련이 나왔을 때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연습했었습니다. 파스까지 붙이시고 연습을 하셨어. 야광봉을 구매하고 친구들과 나이트에 가면 손목을 비틀어가며 춤을 췄습니다. 한참

한참이 노래 나올 때 준엽이 오빠한테 제가 이 야광봉을 받았었어요. 이걸로 저도 연습 많이 했었는데 그때가 떠오르네요. 이선희님, 노래방 가며 이정현 씨의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부채 들고 부채 도사처럼 노래를 했지요. 그리고 김성무님은 딱 듣자마자 떠오른 듀크의 스텔리안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정한 씨의 편지, 수박왕님은 최정한의 편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하셨고요. 최정한님이 나왔을 때 너무 예뻐서 충격이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순중님은 유채영의 이모션, 유채영님 너무 좋아했었는데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김응성님도 최정한 씨의 편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먼저 압도적인 이정현의 와 듣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최정한 씨의 편지 준비했는데요. 한유나님 친구들하고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아했죠. 6042님은 너무 예쁜 모습에 홀딱 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정한의 편지. 그리고 박명호님도 최정한의 무정 신청하셨는데 오늘 편지인데? 이거 들읍시다 오늘.

박정숙님, 가수 백지영님의 부담 듣고 싶네요. 영수님은요, 테크노 하면 백지영 부담 들어야죠. 2448님, 고등학교 때 나이트에서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신나게 흔들었죠. 김선아님, 콩디 지각 추측합니다. 아우, 지각하면 어때요?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쭉 함께 할게요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뮤직 매직 테크노 만나봤습니다. 클론의 초련, 이정현의 와, 최정환의 편지, 백지영의 부담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박정우님, 만남, 노사연 씨의 만남, 이거 테크노 버전이 있나 봐요? 오늘 처음 알았네. 그리고 아주 그냥 편안한 걸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차수경님, 랜덤 박스 도전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학범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고 김영숙님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삐그덕 삐그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지선님 바다 보러 가는 길이에요. 갑자기 신나는 노래가 나오니까 옆에서 남편이 춤을 춥니다. 남편님이 춤을 췄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두 분 행복한 시간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빠야가요 몸치예요 하시면서 강지선님이 이렇게 또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강지선님, 제가 신랑분하고 나눠 쓰시라고 편의점 상품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과자라도 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하림님, 순정, 시련, 코요테의 노래 생각난다 하셨고요.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 좀 위주로 뽑아볼게요. 우리 박정우님은 박경님 씨의 착각의 늪도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가 테크노인가 봐요. 아주 재밌으십니다. 손창우님도 목소리가 너무 좋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식님, 전 진주도 엄청나게 덥대요. 저는 집배원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폭염과 싸우면서 우편물 배달하고 있습니다. 콩디 응원 좀 해주세요 하시면서 이상식님도 신나는 노래

잘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식님에게도 편의점 상품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범님, 정하림님, 박정훈님, 차수경님, 그리고 강지선님, 이상식님에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뮤직매직 끝곡은요, 엄정화 씨의 몰라 준비했습니다. 나의 20대가 생각이 납니다. 강혜영님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쪽인데요. 수서에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서초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에서 중동까지 8km 어렵습니다. 조금 더 지난 장수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마장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횡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성홍선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본 언니. 저는 웹툰 작업을 하면서 매일 라라랜드를 듣고 있는 성홍선입니다. 지금 로맨스 웹툰을 그리고 있는데 라라랜드를 들으면 항상 추억의 음악이 많이 나와서 사그라들던 연애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요. 음악 듣다 보면 가끔은 추억이 잠겨서 펜을 놓게 되기도 하는데요. 스토리가 잘 풀리지 않고 그림이 마음대로 잘 그려지지 않을 때 언니의 힘차고 즐거운 목소리 들으면서 저도 다시 기운을 내서 작업에 몰입합니다. 언니의 말투와 목소리가 제가 만드는 웹툰의 캐릭터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언니 얼굴과 당돌하지만 속이 여린 제 웹툰 여주인공은 비슷한 점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 캐릭터 잘 유지해 주세요. 라라랜드는 매일매일 함께하는 저의 노동요입니다. 오래오래 그 자리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박선주, 김범수 씨가 함께한 남과 여였습니다. 오늘의 라방의 주인공 우리 성홍선 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매력 있어요? 어우 정말 DJ 하셔도 귀에 쏙쏙 와닿는 그런 목소리를 지니신 것 같아요. 목소리 기가 막히시네요. 오늘의 라방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홍선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먼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닉네임 아이디가 이거 뭐예요? 52685 느낌표 두 개. 어머 웹툰 작가님 아나운서 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쵸? 오, 저 깜짝 놀랐어요. 모두 뽀니 언니 덕분에 힘내는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설지원님도 오셨네요. 사연자분 목소리가 아나운서처럼 맞아요. 또랑또랑합니다. 웹툰 작가시라니 멋지십니다. 유소희님도 또 멋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웹툰 작가님 파이팅. 여주연님 목소리가 성우인 줄? 다 느끼는 게 받아들이는 게 비슷비슷한 것 같죠. 우리 홍선님 오늘의 라방 진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웹툰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여신강님 그것도 있죠. 메이크업으로 자신감을 찾는 여주인공 이야기 그것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인가 그것도 꽤나 재미있게 읽었고 치즈 인 더 트랩 이것 또한 로맨스 웹툰의 아주 대표작이죠. 이 그림으로 사람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매력 있으신 분이 또 이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좋은 작업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말이죠.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다 좋습니다. 음성 메시지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봐야겠죠. 라라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볼 오늘 봄풀리 주제는요.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솔로로 매력 터진 가수들의 노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룹들은 같이 활동하다가도 이 솔로곡을 발표하고 그렇게 따로 또 같이 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그룹에 속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솔로곡으로 발표하고 혼자 노래할 때 와 저렇게 잘했나? 싶은 가수 꽤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다양한 노래로 봄풀리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다시 한번 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룹이 해체하지 않는 한 개인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룹은 그룹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따로따로 활동하는 그룹이 사람들이 아티스트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해체 후에 솔로 음반으로 성공하는 가수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해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런 매력이 있었네, 혼자서도 잘하네, 이렇게 노래를 잘했었나?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G.O.D에서도 굉장한 실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솔로로 또 이 노래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태우 씨 만나보죠. 사랑비.

6774님 김태우의 사랑비 듣고 싶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선희님도 날씨가 더워 너무 더워 시원하게 장대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네요. 김태우의 사랑비 그래서 신청하셨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이어지는 곡은요 화사의 Good Goodbye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은님 정미선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화사씨의 목소리입니다. Good Goodbye.

이수기님, 태양 빅뱅에서 그렇게 노래 잘하는지 진짜 몰랐는데 눈, 코, 입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태양의 눈, 코, 입 대성도 솔로로 잘했죠. 빅뱅 멤버들 노래 실력짱이라고 하시면서 이양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함께 듣죠.

이어지는 곡은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었는데 태연의 만약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 또 있으시겠죠? 5770님 태연의 만약에 소녀시대 태연도 예쁘고 잘하지만 솔로 태연 진심 좋아요 하셨습니다.

뽐플리 오늘은요 예전에는 그룹에서 활동을 했지만 솔로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의 노래를 만나봤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플리였습니다. 먼저 김태우 씨의 비 듣고 왔고요. 화사의 굿 굿바이 그리고 태양의 눈, 코, 입 또 태연의 만약에까지 듣고 왔습니다. 6217님 지금 남편분하고 빵빵 타고 지금 바람 쐬고 계신 것 같아요. 6217님 민경훈 씨

좋아하신대요. 버즈였었죠. 민경훈 씨, 요즘 솔로로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하셨고, 한수희님, 정은지 하늘바라기 신청해 주셨고, 비록 덥지만 하늘은 예뻐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날씨는 더워도 하늘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멋진 하늘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손혜정님,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문하인님은요, 공이 로비 보컬에서 솔로 가수로 성공. 바로 윤종신의 환생 생각난다 하셨고, SES의 바다도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윤채님, 태연의 사계. 유홍구님, 송골매의 구창모 씨가 생각나신데요. 솔로로 희나리 또 히트했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최수아님, 이효리 씨, 텐미닛 솔로로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다 잘나가는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효리 씨는 연예인 안 했으면 뭐 했을까요 하시면서 최수아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학님도 이효리 씨의 텐미닛 신청하셨습니다. 최경희님도 이선희님도, 이 중에서 김동학님, 최수아님, 6217님, 한수희님, 손혜정님, 문하인님, 백윤채님, 요분들에게 아이스크림콘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입니다. 이효리 씨의 10미닛 띄워드리고 저희 번은 어떤가요로 다시 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웃으면 완전 소멸되는 눈, 떡 벌어진 사각턱, 운동도 안 했는데 알백인 다리, 거울 볼 때마다 드는 생각, 그래 나는 얼굴 말고 입담으로 승부를 해야 돼. 25살이 넘도록 연애 한번 못해본 나는 미팅만 있다 하면 무조건 출동했다. 은주야, 이번 주말 미팅 콜? 묻지 마. 콜.
1: 아우, 예쁘게 하고 나와. 아유, 지집에 또 그 칙칙한 바지 입고 나오지 말고. 아우, 그때 너무 답답했다고.
0: 남들은 나보다 못한 친구와 다녀야 남자들 시선을 받을 거라 했지만 노노. 내 목표는 늘 하나. 예쁜 친구 옆자리 사수였다. 친구는 얌전하게 호호호 웃고 나는 분위기 담당. 저 게임할래요? 주사위 가져왔는데. 남자들은 친구만 쳐다보고 나는 술잔만 쥐었다. 겨우 번호를 따도 아 죄송한데 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필름이 끊기고 인연도 끊기고 가끔 전화번호까지 끊겼었다.
2: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후 다시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게 수없이 차이고 있던 어느 날 친구를 짝사랑하는 남자가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3: 소연씨가 답장이 없네. 예쁜 애들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기다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0: 그렇게 시작된 통화는 하루 이틀 매일 이어졌고 어느새 친구 얘기는 줄고 우리 얘기가 늘었다.
3: 근데 운주 너는 남자친구 없어?
0: 있으면 이 시간에 너랑 통화하겠니? 어? 결국 우리 둘이 술을 마시게 됐다.
3: 운주야, 너 진짜 재밌다.
0: 취하면 모든 남자들이 다 나보고 재밌다 그러더라.
3: 은주, 너랑 만나는 남자는 좋겠다고. 이렇게 재미있고 시원시원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0: 야, 아무리 잘 들어주고 재밌어 봐라. 침묵하는 예쁜이를 당할 수 있겠어? 어?
3: 아, 아니라니까? 너 진짜로 매력이 있어. 아주 그냥 매력 덩어리야.
0: 크, 진짜 귀엽다 귀여워.
3: 아 진짜 너 자꾸 왜 그래? 너 자꾸 그러면 나 착각한다고. 어? 은주 너 얼굴 빨개졌어? 오, 얼굴이 빨개지니까 되게 귀엽네.
0: 안 믿었다. 전적이 너무 화려했으니까. 그런데

0: 술이 과했나? 그 남자 갑자기 은주야 나 봐봐 나 취한 거 절대 아니고 어? 잘 들어 우리 사귈래? 나 정말 한결같고 진짜 괜찮은 놈인데 좋아? 뒷말에 반전이 있을까봐 난 0.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종이를 꺼냈다. 자 여기 써. 내가 먼저 사귀자고 했다.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사인해. 어? 어 사인하지 하지 내가 못할까봐? 맞지 맞지 맞지 사인했지 내가. 술 깨면 기억 안 난다는 남자를 너무 많이 봤던 나는 고백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했다. 여보야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시켜 먹자. 아 남편 목소리구나.
1: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우리 시켜 먹자.
0: 남편이다. 13년 전 술자리에서 자필 각서를 받아낸 그 남자. 용기 있는 여자가 미남을 얻는 건 모르겠지만 증거를 남긴 나는 남편을 얻었다. 남편은 그날의 각서를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1: 후회하면 어쩔 건데?
0: 하며 피식 웃는 그런 오우다.

그래서 4190님 피식 거렸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방성경님 콩디 남편 목소리 왔다리 갔다리 1인 다역 힘드시죠? 내 마음을 알아주셨어. 그리고 박상우님 지금 나이 나온다. 나이 사랑에 짝대기 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혜경님 오셨습니다. 두 분이 인연이었네요. 결혼까지 행복하세요. 우리 고혜경님 그리고 차은홍님 노재홍님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데 홍정환님 등등등 제가 오늘 비즈팔찌를 다 만들어 왔습니다. 완성했어요. 곧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셔야 될 텐데. 레이어해서 여러분들 감각 있게 잘 손목에 걸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해요.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박수 하셨어요. 박수. 2244님. 김수희님. 뽀년이 마지막 웃음소리 너무나 귀여우셨어요. 나도 모르게 귀여워가 나왔습니다. 틀렸잖아. 틀렸어 제가. 문자 알림이 딱 울리자마자 남자 목소리가 남편분 목소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자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만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웃음을 좀 끼워 넣었습니다. 이쁘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름도 끊기고 연락도 끊기고 전화도 끊기고 표현이 너무 리얼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콩디께서 낭독하기는 어떤가에 몰입되었고 참 재밌었습니다. 모닝님 재밌었죠.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들이 어쩜 소설 같아요. 재밌나고 오늘도 즐겁게 잘 듣고 갑니다. 김옥현님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가 같이 가야지. 여튼 어떤가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요 시간에 소개가 되고 싶으신 분들 그런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핏이 웃을 만한 행복한 사연들 있잖아요. 둥둥 떠다니는 기분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신 씨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내 사랑 못나니.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꿀 할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정현주님, 타 방송을 듣다가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오셨어. 한 달쯤 되셨다고 하네요. 오늘은 로그인하고 문자 인사 올립니다. 환영해 주실 거죠? 아우, 그럼요. 두 팔 벌려 환영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영님, 우리 콩디 신났다, 신나셨어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두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아주 적어도 한 15분 정도는 미친 듯이 신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5331님 뭐라고 문자 보내셨는지 알아요? 이분 진짜 싱겁고 재밌으시네. 콩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요. 크크크.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뭔 말이야? 아 진짜 내가 마음 약한 거 알고. 우리 5331님 파란색 좋아하셔. 파란색 비즈 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31님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콩디 사랑해요. 맨날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서 사랑한다고 해주고 싶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즈 팔찌 받으실만 하시네요. 배철규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배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온몸에 땀이 흐르는데도 에어컨이라도 켜고 싶지만 전기세 나온다고 못 켜게 하시는 고객분들 계셔서 더위를 그냥 잊으신다고 하셨어요. 많이 불러주시는데 언니 저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안 불러드렸어? 4441님 문자 주셨습니다. 3751님 콩디 잘 듣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 늘 라디오와 함께. 그리고 김학범님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보시인 승희님 하얀 옷이 예쁘다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뽀니 누나 부산 날씨 패고 싶으예 영파이라예 하시면서 8886님 너무 덥다고 보내주셨고 박미선님 최은미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02로비의 신인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저 이번은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퇴근 시간대가 되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기름에서 정릉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쪽 수서에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하객 분기점에서 남동까지는 6km가량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천 진출로 부근에서 화물차 위험물 유출 처리로 인해서 이 서천 영업소 이용이 불가합니다. 우회해서 지나주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낯선 해외로 여행을 갈 때 간단한 회화를 몇 개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꼭 필요한 말도 결국은 저런 말들이면 충분한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짜증나. 아, 넌 왜 그래? 아, 됐어. 이런 말들을 굳이 미리 배워서 가진 않잖아요. 뾰족하고 모난 말은 넣어두고 둥글고 부드러운 마음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어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출발했고요. 김광진의 진심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아 조금 날도 덥고 괜히 날씨 때문인지 말이 이쁘게 안 나가죠? 누구든 나를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쉬고 이제 첫 출근하는 월요일 날 정말 너무 더운 날 고생 많으셨다 생각이 들면서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좀 이쁘게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그 전쟁들이 결국엔 발발하게 되고 아 감정 소모하고 그러시진 않았나 걱정이 좀 됩니다. 7121님이 오프닝 듣고 또 반성하는 1인 노래 첫 가사가 그렇게 화내지 마요 여서 더 숙연해지는 1인 주말에 찐빠는 주말에 잘못한 우리 팀 때문에 이렇게 써 좀 전까지 화를 많이 냈거든요. 월요일 시작이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인디와 함께 진정해 보겠습니다. 나의 알로에 시카 크림 이노진 짱. 아, 화를 낼 때는 내야죠. 그 화 잘못한 것도 수정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거의 뭐 좋은 건 아닌데 좀 말을 좀 돌려서 유연하게 좀 하면 어떨까. 뭐 시키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그렇죠. 그런 말씀을 우리 3964님께서 하시는데 매일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일입니다. 근데 안 좋게 말하는 고객님들 보면 아휴 더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저러실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눈앞의 이익 내 권리가 침해받는 거 보고 그냥 전화해서는 그냥 막 쏟아내죠. 아, 이 통화 녹음이 된다고 해도 참 그게 안 돼요. 그럼 받는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하루 종일 들으니까 이 민원 업무 처리하시는 분들이나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기분 좋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문나희님. 아, 참. 나마비루 히토츠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것만 외워서 가는 나란 먹장이 이거 꼭 필요한 생활 일본어라고요. 그러니까 나마비루가 생맥주죠. 예. 히토츠는 우리 작가님이 도와주셨네. 한 잔 예. 오네가이시마스 부탁합니다. 이런 거죠. 예. 맞아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이제 마실 거 그런 걸 알아다는 게 이제. 객지에 나갔을 때 필요한 거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스틴 여러분 이라샤이마스 이라샤이마세지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이렇게 한번 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유머러스한 우리 문나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스테이는 월요일 저녁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하면서 2시간 잘 달려가겠습니다. 너무 더웠죠? 좀 시원하게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음악으로 또 그 저녁 시간 예쁘게 해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 여니까 출석 체크 부탁드릴게요. 자 사연 소개되시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들읍시다.

0: Sweet Life 이노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많은 이야기 출석 체크 만나봅니다. 1128님이 신청하셨어요. 소녀시대입니다. 파티.
1: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평온하셨나요? 우리 스티인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할게요. 드라이빙 포인트. 날이 조금 흐려도 설레는 6102님 임실의 버스기사 방진철입니다. 이 무더위에 불구하고 전국에서 부산이 제일 시원하답니다. 왜냐? 부산 위에 양산이 햇빛을 가려주니까요. 더위에 썰렁한 말을 들으니 조금 시원하시죠? 죄송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방진철 기사님, 아유, 소름 끼쳤어요. 무서웠어요. 진짜 근데 양산, 와 진짜 한반도에서 제일 지금 덥다고 하잖아요. 아, 너무 걱정되더라고. 거의 뭐 4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아유, 그 덕분에 부산이 진짜 시원하다니. 김혜정님, 퇴근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빵, 떡볶이, 만두, 야, 이 지나가는 곳마다 들려서 하나씩 다 사버렸습니다. 양손 가득 먹을 게 한가득이에요. 아주 든든합니다. 맞아요. 더운 여름에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잘하셨어요. 정현주님, 스윗드라이브

입문 출첵합니다. 환영해 주세요. 운동 가는 중이거든요. 운동 시간 함께 할게요.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은 시원해요. 딱이죠. 어디로 운동 가십니까? 밖에서 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9545님, 여기는 포천 가사입니다. 올해 마지막 포도밭 소독하는 중이에요. 이제 한 달 후면 수확을 하는데 올해는 제발 날씨가 한 몫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인디 방송 듣고 자란 포도가 잘 익을 거라 믿어요. 포도가 그냥 탱글탱글 아니 그냥 잘 굴러가게 스팅 잘 굴러가는 것처럼 그냥 아유 알알이 잘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씩 시원하게 안겨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김현철의 32도 여름이었습니다. 와, 이 노래 반가워하시면서도 초면인 노래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예. 김현철 씨 2집 앨범 속 노래였습니다. 그때 당시 32도면 진짜 더웠을 텐데 지금의 한 36도, 8도 정말 극한의 여름을 노래한 것 같은데 지금은 32도 정도면 괜찮다 싶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야, 정말. 그리고 우리 이은혜님께서 뒤늦게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드디어 큰딸도 방학을 해서 완전체가 된 아이들은요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집 에어컨이 거의 24시간 풀 가동되고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어 이렇게 의견이 하나로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덕분에 엄마 기가 쫙쫙 빨려요. 엄마도 방학하고 싶다. 아이들 방학이 이제 일주일째 접어드는 것 같은데 아 예상했지만 예상 그 이상이네 하시는 거 봅니다. 그리고 2175님 아, 3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친구가 미용실을 하고 있어서 남들 다 쉬는 휴일엔 못 쉬니까 오늘처럼 친구 미용실이 쉬는 월요일이나 돼야 겨우 만날 수 있거든요. 오랜만이라 너무 설레요. 몇 시간 쉬지 않고 수다 떨고 올게요. 아, 야, 친구가 미용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하, 미용실 고르는 것도 일인데 딱 마음 딱 정해놓고 갈 수 있는 그곳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쉬는 날, 오픈 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회포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은혜님과 2175님께도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출석 체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가 6시 30분 이후에 펼쳐질 거예요. 자, 오늘 키워드는 무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틴 주목 파밤 지쳤을 때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아, 여러분의 마음을 긁어드리죠. 월요일이라서 지친다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중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지치는 이유는 뭐 사람 때문이기도 하고 일 때문이기도 하고 또 체력 때문에 날씨 때문에 이렇게 지친 분들 이럴 때 찾아 듣는 노래가 있다면 같이 한번 들어보죠. 이 노래 진짜 들으면 힘이 그래도 좀 나요. 좀 시원해져요. 하는 사연들 기다리겠습니다. 지쳤을 때 생각나는 노래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5853님이 청해주신 이승철의 오늘도 난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9504님이 신청하신 신화의 으쌰으쌰까지 두 곡 들으신 다음에 우리 지쳤을 때 생각나는 노래 예, 자양강장제 같은 그런 노래들 한번 들으러 갑시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자, 오늘 선곡 채택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자,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스쟁이에게는 커피 두 잔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위로가 되는 그 노래들 지금 막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쳤을 때 생각나는 노래로 충전 들어가자. 5598님이요. 저라도 저한테 말해줘야죠. 괜찮다고.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우리 최자두님 들으셨죠? 39도를 찍은 대구, 월요일부터 야근, 너무 지치는 하루네요. 네, 아자아자 힘나게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0: 힘들 때마다 제 멘탈을 잡아주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결국은 다 지나간다는 게 위로가 돼요. 우리 은주님의 선택, 김범수의 지나간다.
1: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전다혜님, 일과 대학원 공부 병행하던 시절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논문 쓰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무조건 난 잘된다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도움이 크게 됐습니다. 스위스로우의 다 잘될 거라 생각해.

강지우님께서는요, 싸이의 아버지가 생각나요. 힘들 때마다 나의 버팀목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도 버티셨는데 나라고 못할까? 힘을 내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치기 나가야겠소 여보.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일양약품
2: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유인음악가게는요, 지쳤을 때 생각나는 노래들로 함께 했습니다. 와, 고단한 월요일에 위로가 좀 되셨을까요? 괜찮아도 괜찮아, 이 노래는 뭉클했고요. 나는 문제없어, 기운 났고요. 지나간다, 끄덕여지고,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이렇게 자신감을 딱 생기게 해주고, 그리고 싸이의 아버지는 아주 든든해지는 노래들이었습니다. 자, 아직 부족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1부 끝곡의 주인공, 오늘의 센스쟁이는 8285님이십니다. 일이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에 맞는 직장을 찾으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가사가 힘을 주는 벅의 맨발의 청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힘이 나죠. 아주 맨발에 땀나게 의욕이 생기게 하는 그런 노래. 벅의 맨발의 청춘 청해주신 8285님께 커피 두 잔 쏴드리고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이 노래 드시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인데요.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 한강 교량인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노우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차가 많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도 안현 분기점에서 중동까지 10km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경기광주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천 진출로에서 화물차 위험물 유출 처리 이어지면서 서천 영업소 이용이 어렵습니다. 우회해서 지나주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였습니다. 7564님께서 보검 씨 사진만 봐도 힘이 나요. 아, 저는 문득 4년 넘게 했지만 좋은 선곡을 했을 때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호응 못해서 지금까지 왔던 사연의 두 배는 왔네, 두 배는 왔어. 그렇게 좋으세요?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7121님, 노래가 잘생겨서 안경을 좀 쓰고 들어보려고요. 아, 우리 PD님도 한 말씀 하시네요. 선곡의 완성은 얼굴이라며. 그치, 부인할 수가 없다. 인정, 인정. 7121님 또 한마디가 이제 부족했던 거야. 별을 뭐 들어봐요. 보검이 눈 보면 되잖아요. 눈. 그렇네요. 서위님께서는 이 가사에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이 가사를 들으시고 많이 덥지만 겉옷 가져가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 더워 죽겠는데. 보검이가 옷 가져, 겉옷 챙기래. 가져나가야지. 이은혜님, 그 와중에 어떡하지? 애들도 데리고 가야 되나? 일단 가셨어. 문 여셨어.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애들은 놔두고 가세요. 그렇게 적으세요. 박보검 씨가 진짜 말하듯이 참 노래를 잘했죠. 첫 줄인가 뭐 반짝이더라 하는데 살짝 웃으면서 반짝이더라 이러는데 녹는다 녹아. 근데 실상은 솔직히 별 보러 가자 해서 좀 따라 나서면 그 저기 마을 동구 밖에 나가서 언덕이라도 올라갈라 치면 그리고 또 남아있는 지열에 급급해지고 또 목이 드글드글하고 괜히 나왔네 싶고 장마에 구름이 가득 껴있으면 별자리도 안 보이고 뭐하러 나왔나 싶고 그럴 텐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또. 잠시 후 2부에는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래 붙잡아 두고 싶은 보검 씨부터, 아니야, 기억부터 흘려보내고 싶은 순간까지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열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할게요.
1: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재미, 재치, 가창력까지 있어야 할 건 다 있는 이곳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설레는 아이스크림 쿠폰 설악후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수비뚜바퀴 서밍에 이어서 바로 힌트곡 듣고 왔습니다. 핫지와 TJ의 장사하자 였어요. 김혜미님이 허밍 들으시곤 어? 산타 할아버지인가요? 아직 겨울이 아닌데? 아니었어요. 아 혹시 이분의 음성을 모를 수도 있겠다. 좀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혜미님 아시잖아요. 김현미님 가사보다 더 잘 들리는 허밍. 그러니까요. 이 노래가 좀 굉장히 정직해요. 음도 거의 4분음표, 4분음표들이 계속 있으니까 충분히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들리겠죠, 발음이. K3003님, 최고다, 최고. 진짜 다 있을 것 같잖아요. 9171님,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정답은요, 송창식의 고래사냥입니다. 아, 예의 바르시게. 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 제 정답은요, 송창식의 고래사냥입니다. 맞았죠? 예, 이렇게 했다. 아쉽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어서 목소리를 모든 전 국민이 흉내낼 수 있을 거예요. 예,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0: 센터. 여기는 대한민국 여의도 KBS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산타 할아버지 같네. 인정. 김혜민님, 예, 땡쳤던 거 예, 취소. 예. 자, 오늘 정답은 조영남의 화개장터였습니다. 네, 화개장터. 가사에 다 나오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 장터 다 한번 와보시라고, 있어야 할 건 다 있다고. 예, 그래서 힌트가 착착 진행됐고요. 하찌와 TJ의 장사하자까지 예, 힌트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조영남의 화개장터 인디 진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정미님 되셨어요. 조영남의 화개장터 벚꽃 폈을 때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하신 한수희님. 와, 그렇죠. 가사나 정말 익숙한 제목에 있는 그 지명을 예, 가봤을 땐 또 색다른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 그렇네. 화개장터 지금도 열렸다는 증명을 우리 수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번 주에 화개장터 갔다 왔어요 하신 오 장동유님도 갔다 오셨네요. 당첨도 되셨습니다. 정답 화개장터 조영남 당첨은 어렵겠죠? 아니요, 되셨어요. 5662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여기 6분을 더 모셔서요 총 10분께 설레는 아이스크림 쿠폰 설아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거기 설아쿠 이랬는데 그걸 들은 분께서 설아쿠? 예, 했습니다. 다 맥락이 있어요. 예, 서사가 있죠. 자,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정답곡 오랜만에 정겨운 그 노래 듣고 옵니다. 조영남의 화개장터.

조영남의 화개장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멋있게 끝나네요. 아, 진짜 오케스트라랑 KBS 교향악당 일 거예요, 아마도. 와, 진짜 조영남 선배님 목소리도 어우, 젊은 그 성악가의 목소리시죠. 항상 그 부점이 앞에 있어요. 포인트가 앞에 있어서 늘려 부르지 않죠. 예. 구경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탁탁 찍는, 야, 정석입니다. 정석. 아, 김현미님, 제가 이래서 스드인을 좋아합니다. 옛날 노래, 요즘 노래 다 나와서요. 하. 스드인 선곡 스펙트럼 최고 하셨어요. 맞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우리 선곡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성영화님, 구경 한번 와보세요. 저의 고향 창녕 3일, 8일, 5일 장터 구경 오세요. 야, 이 와중에 장터 홍보해 주셨네. 그래, 창녕에는 그렇게 장터가 열리는군요. 저 어렸을 때 외갓댁 가면 장선날, 그래서 그 읍내에 나간다고 외할머니랑 엄마랑 가서 손잡고 막 같이 갔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읍내 장터 5일장 간다 그러고, 그죠? 아, 저는 그때 기억이 있어요. 김보경님, 장터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 딱 4시간만 열리는 일요 아침 시장이 있는 거예요. 살 거 없다고 가서는 그냥 한가득 사옵니다. 전날 마트를 털었어도 이거 놓칠 수가 없다니까요. 맞아, 그 아파트에도요, 그죠? 그 3동과 5동 사이에 그 넓은 곳에 주차장 한 켠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아파트 장이 서는데 거기 동네 주민 다 나오셔서 또 특히 또 싸고 저렴하게 물건이 나와 있죠. 2824님, 아, 장 보고 왔는데 뭔가 절묘한 선곡이네요. 아, 그러셨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라 장 본 거 들고 25층까지 올라가는 중입니다. 하필 수박을 샀어요, 제가. 땀이 줄줄 나네요. 이제 겨우 7층인데 언제 올라갈까요? 아이고, 무릎 아프실까봐 걱정이다, 그죠? 하, 엘리베이터 고장이 장보러 나갈 때는 그런 소식을 못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장터 가니까 그냥 너무 맛있길래 수박이 엘리베이터 고장 난 줄도 모르고 그냥 사오신 걸까요? 아, 영차 영차 천천히 올라가세요. 탈라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아, 이 여름에 이렇게 또 이 더울 때 이렇게 고장이 나니 하필. 아, 이제 우리는 노래 두 곡 듣고 오늘의 장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의 일상 한번 만나볼게요.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 소울스타들입니다. 소울스타들. 9734님께서 청해 주신 우리 휘성의 안 되나요? 그리고 빅마마입니다. Breakaway.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481님이 아까 어느스트인이 한 달 후에 포도 딴다고 하셨죠? 저희는 이번 주말부터 거봉포다 땁니다. 아주 맛있게 잘 익었어요. 아 근데 새도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봉지 찍고 포도 다 따먹더라고요. 와 포도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맛있겠다. 와 잘 익었다. 와 새가 아 쪼아먹은 포도 와 한 5달 남기고 다 먹어버렸네. 진짜 이 비싼 걸. 아이고 얼른 수확하셔야겠다. 얼른 따야겠다. 진짜 정말 달콤하고 탱글탱글한 포도. 아 저 포도 엄청 좋아하는데. 아 음료수도 포도맛 음료수 되게 좋아하는데. 다 먹어야지. 그 껍질도 드세요? 저는 껍질도 거의 조금 씹어가지고 그 껍질 표면에 어떤 성분 아 그거 되게 좋아가지고 또 건강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쪽쪽 빨아먹죠. 제가 쪽쪽. 예. 아, 맛있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했죠? 예 맛있겠습니다. 예. 6837님 아 제가요 홀린 듯이 인형 뽑기 방에 가서 결제 문자가 83개나 울릴 정도로 뽑아댔어요. 도파민도 터지고 내 통장도 터지고 필요도 없는 인형을 왜 그렇게 뽑았을까요? 지우고 싶은 후회의 순간입니다. 유유유유. 아 6837님이 승부욕 있으시네. 뭘 해도 하시겠다. 아 이게 개당 1,000원만 잡아도 83,000원. 아 좀 큼지막한 건 2,000원. 16만. 아우.

0: 예, 이제 두 번 다시 안 하면 되죠 뭐.
1: 스트레스 풀리셨어요?
0: 그랬으면 다행인데 원하는 걸 못 보셔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을까 걱정입니다만, 저는 예, 문자 받자마자 돈 계산하고 있었어요. 하, 속상해. 3611님, 오늘 36년 만에요 엄마가 쓰신 육아일기를 봤어요. 매일매일 저를 기다리면서 쓰신 글을 보니까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특히 저를 온 우주라고 해주셨던 표현이 뭉클했어요. 요즘 좀 소홀했는데 다시 효도 모드 돌입해야겠습니다. 엄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육아일기 잘 보관해주셔서 감사해요. 와, 그 기분 나도 느껴보고 싶다. 그걸 잘 남겨주신 어머니 진짜 감사하네요. 그리고 내 인생의 전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지금도 온 우주, 내 모든 것, 우리 3611님 안녕과 건강과 행복만 바라실 텐데,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은 그 마음도 모르고 연락도 잘 안 드리고,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 들으시는 우리 분들, 부모님 감사의 인사 한 번씩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638님, 회사에서 듣다가요 이제 퇴근하려고 짐 싸고 있는데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2: 날도 더운데 요 앞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하고 갈까?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좋아요 했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런 게 사회생활이겠죠? 하, 그러니까 참. 저도 거절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저는 거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제가 제가 섭외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옛날 사람이죠. 아, 정말. 그래요, 우리 7638님. 그래도 부장님께서, 아마 요즘 부장님들은 용기 내서 제안했을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그래도 한 시간만 마시고 갈까? 얘기도 좀 나누고 갈까? 이러셨을 거라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와중에 문나희님, 부장님이 산타클로스세요? 고선욱님, 부장님이 산신령? 7121님, 부장님이 아니라 회장님 목소리가 크크크. 고정관님 버리세요. 부장님도 목소리가 쉬시면
2: 한잔할까요? 이럴 수 있어요. 예.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0: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정겨웠네. 오늘 군데군데 폭발적인 네, 여러분들의 반응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송현화님이 깜짝 놀랐어요. 송현화님께서 이분 무려 새싹 아니었어요? 거의 처음 문자 보내시면서 저희 집 부장님이 목소리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남편님께서 이제 부장님이신데 누구니? 누가 부장님을 할아버지로 만들었니? 이런 뜻이겠죠. 그렇네. 부장님들이 다 아주 네. 저의 고정관념이었네요. 왠지 부장님은 제일 그 조직의 제일 우두머리일 것 같고 뭔가 덕망이 높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세월도 많이 겪으신 다음에 일도 많이 하시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쉬셨어. 문나이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세요 부장님.
1: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가요. 아, 제 카드 드릴까요?
0: 아, 이런 느낌. 고선욱님 금맥주 은맥주 쇠맥주 꺼내실 것 같은 목소리. 금맥주 은맥주 쇠맥주. 아, 최창희님 부장님 술 마시면 안 될 목소리. 진짜 이 목소리에 부장님 술 마시면은 어떻게 될까? 더 안 나와. 권순옥님 차에서 들으면서 오다가 콩으로 다시 켰는데 아,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프로그램 다시 확인했네요. 그러니까 하필 그때. 아이고. 우리 김미정님 인디 정말 웃겨요. 우리 아들이 옆에서 듣고 저분 개그맨 확실해 이러네요. 부정하지 마세요. 예, 인식이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외워주시는 게 저에겐 감사합니다. 형 개그맨이야. 이경자님 퇴근길 오늘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스티인덕이 릴렉스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오늘 월요일인데 고생 많으셨어요. 퇴근길에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은 사람들이 치여서 엄청 힘들고 땀났을 텐데 그래도 이 방송 잊지 않고 찾아 들어주시고 피식피식 한번 웃기도 해주시고 좋은 음악에 몸을 맡겨주신 우리 스테인들 정말 감사합니다.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준비했는데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김준성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지금 딱 예,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 오늘도 참 무더운 하루였네요 날씨가 사람 잡겠어요 시원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하신 우리 8093님 신청곡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딱입니다 생방송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부디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저녁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093님이 픽해주신 UP의 바다 남겨놓고 갈게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서서히 풀려가면서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에서 중동까지 8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소래터널 부근 4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천 진출로에서 화물차 위험물 유출 처리 작업 중에 있어서 이 서천 영업소 이용이 불가합니다. 우회해서 지나주셔야겠고요. 더 지나 일찍 분기점사 금천까지는 4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여주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사진이 부근 5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괜히 마음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몇 개월이고 붙잡고 있던 책을 드디어 완독했을 때나, 시들어가던 화분 끝에서 조그만 새순 하나를 발견했을 때, 미루고 미루어뒀던 짐 정리를 완벽하게 마쳤을 때처럼 말이죠. 그 작은 기쁨을 번쩍 들어올려서 슬쩍 자랑해보면 돌아오는 반응은 되게 이렇습니다. 어쩌라고? 그게 뭐라고 호들갑이야? 맞는 말이긴 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낸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다 내 만족일 뿐이죠. 아무리 그래도 내 기쁨의 크기를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나를 조금 쓸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는 작은 무언가를 완성했을 겁니다. 누군가 그런 사소한 것들을 꺼내놓거든 조금 더 너른 마음으로 받아줘 보는 건 어떨까요? 기쁨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 때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것이니까요.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가자 99 투샤이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27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 엄청 뿌듯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고장난 샤워기 애들을 내 손으로 싹 바꿔 끼우고 물줄기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걸 바라볼 때 혼자만 아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남들한테 얘기하면은 되게 돌아오는 반응이 뭐 어쩌라고? 예, 결론이 뭐야? 둘 다 너무 싫다 이런 반응은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애썼네 그 세 글자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뭐 저, 꼬여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돌아올 반응이 뻔하잖아요, 진짜. 아. 예, 혹시 혼자 속으로만 아 진짜 뿌듯하다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예, 오늘은 여기에 마음껏 예, 저희 드림팝에 자랑해 보시죠. 제가 예, 오늘만큼은

0: 불꽃 F가 돼서 같이 기뻐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작정 기뻐해 드릴 순 없고요. 예, 저도 좀 가려가면서 최홍준 씨, 작은 완성, 가게에 식물이 많은데 오늘 물도 주고 영양제도 꽂고 지지대도 세워서 모양도 잡고 할 땐 몰랐는데 해놓고 보니 나름 뿌듯하네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식물 키우면서 그 정도도 안 해?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예. 야, 요런 거는 정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조혜영 씨, 주위에 말하기 뭐한 말은 라디오에 얘기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전 그것도 행복합니다. 라디오에 사연 보내고 뭐 사연이 소개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런 사연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 그냥 일로서 예 그냥 DJ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야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고 콩창에 여러분의 얘기를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인지 오늘 오프닝을 제가 또 전해드리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김민지 씨가 아 거금 주고 산 식물이 병에 걸려서 싹둑 잘라버렸는데 남은 줄기에서 작은 새순 두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와 진짜 생명이 다한 줄 알았는데 이러면 오 일단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지영 씨 저는 오늘도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8월에 전시가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화가신가요? 화가? 오 전시 예, 뭐 꼭 화가만 전시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아 멋지십니다. 2129님 오늘 휴가 첫날이라 한강에 갔는데 하늘이 너무 이쁘네요. 예,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하늘을 보고 들어왔는데 오늘 예, 석양이 예, 좀 예쁘더라고요. 바람이 더운 바람이긴 한데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한강 가셨으면 예, 오늘 저녁은 좀 괜찮을 듯 싶습니다. 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1부 예,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가게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김민지 씨가 신청하셨어요. 아하, 맨하탄 스카이라인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7일 월요일 밤 예,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민정호 씨, 아산으로 이사 오고 나서 어제 처음으로 전통시장 갔다 왔는데 시장에서 콩국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면 사와서 콩국 세 먹었는데 맛있네요. 전 콩국에 소금을 넣어 먹는데 꿈디는 소금인가요? 설탕인가요? 좀 젊었을 때는 설탕이죠. 무조건. 예, 무조건. 저는 단 거를 좋아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예, 음식마다 설탕을 넣어 먹던 걸 소금을 넣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입맛이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본 여행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052님, 저는 친한 언니가 제 톡을 익십하면서 다른 단톡에서 저녁 약속 잡는데 번개 속도로 답장했네요.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언니예요. 야, 근데 이게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직 나의 사랑과 나의 정, 그 다음에 나의 관심이 이게 다 소진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일지 안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기가 생겨도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내 마음을 핥히었던,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일이 생겨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으면 그게 뭐 친구든 연인이든 뭐 누가 됐건 간에 그게 내 마음속에 그게 다 소진이 돼야 그때서야 이렇게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실까요? 한번 저기 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근데 아마 돌려서 아마 얘기하실 듯 싶은데 못 알아듣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싫으면 싫다. 예. 뭐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해. 약간 좀 뭔가 그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어장 관리한다 그래야 되나? 약간 나르시즘에 빠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아이고 그러셨구나. 오영자씨, 차 바퀴가 펑크 나서 집에도 못 가고 마트 앞에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기다리는데 30분 기다리라네요. 덕분에 오랜만에 상호님의 방송을 듣게 됩니다. 8시 퇴근 때는 많이 들었는데 아이고 이 더운데 그나마 대낮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예. 아침에 출근길에 만약에 이러고 그랬으면 진짜 땀 삐질삐질 나고 덥고 막 차 막히고 다른 사람한테 막 민폐되고 눈치 보이고 막 그럴 텐데. 예, 잘 서비스 받고 가세요. 오영자 씨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김미정 씨가 크리스 리의 Looking for the Summer 신청하셨고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입니다. Sad Eyes.

브루스 스프링스틴 Sad Eyes였고요. 그 전에는 크리스 리 Looking for the Summer 김미정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칭따오에서 야근 중입니다. 현지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이신 자반바. 죄송합니다. 중국어를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성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야근을 즐깁시다 친구들아. 그런 뜻이구나. 예. 가이신 자반바. 좀 너무 극적으로 했나? 예. 제가 한번 저기 번역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기 발음이 어떤지. 김지훈 씨가 아 칭따오에서 근무를 하시는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4441님. 예, 주말 동료 버스 기사들과 식사를 하다가 라디오 얘기가 나왔는데 모두 저녁에는 106.1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같은 라디오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이어져 있는 기분이네요. 와 진짜요? 정말? 아니 저는 저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부터 106.1 듣는 거야? 이렇게 통일을 하신 건 줄 알았는데 이미 다 그냥 오 야 예 어우 갑자기 막 소름이 돋는데 예 4441님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어디에서 운행하시는 몇 번 버스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아, Gary and the Pacemakers, Ferry Cross the Mersey.

나탈리 임브롤리아 쉬버 들었습니다. 9172님이 신청하셨어요. 요즘은 TV를 잘 안 보게 돼요. 불 끄고 스탠드만 켜고 라디오 듣는 게 최고. TV 그렇게 채널이 많은데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저도 보니까 보는 것만 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는 그 저기 지상파 방송만 나옵니다. 집에. 예. 그게 저 아니 지상파 방송 그래서 이게 간이 라디오를 아니 간이 라디오래. 간이 그 안테나를 사 가지고 붙여 놨더니 아 이게 그게 없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예. 그것도 저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막 지지직거리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예. 아니 그리고 웬만하면 이게 저기 그 휴대전화에서도 다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으니까 예. 하긴 또 큰 화면으로 보는 또 재미가 있긴 한데 예.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해지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너는 방송국 다니는 사람 맞냐? 야 다른 프로그램도 보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요즘 프로그램은 뭘 하나 내용이 어떠니 뭐 약간 트렌드도 좀 파악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다 자제가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트렌드 파악돼요. 예. 아, 5859님 혼자만의 뿌듯함 자랑하래서 보내봅니다. 저 토요일에 호프 무대 인사 보고 왔는데 조인성 배우님이랑 셀카 찍었어요. 와우. 예, 증거사진 보내고 싶지만 제 얼굴이 공개되는지라 예. 근데 문자로 보내셨는데 문자로 보내시면 저희만 봐요. 아 그것도 좀 그러세요? 아, 예, 저 아직 영화를 안 봤거든요. 이게 저도 좀 약간 귀가 얇아가지고 줏대가 없어서 이게 약간 그 관객들 평점과 그리고 또 봤다는 사람들의 그 평들이 좀 약간 예 엇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영화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고민 중인데 예 보기는 볼 겁니다. 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승원 씨 저 어쩜 좋죠. 좀 전에 아내가 전화 왔어요. 창고 청소를 했는데 땀 흘린 만큼 기분 좋다고 하길래 제가 수고했어요. 내가 퇴근하면 치맥 사줄게 라고 하니까 아내가 치맥은 내가 사줄게 하면서 용돈 고마워 이러네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창고에 숨겨둔 제 비상금을 아내가 차잔에 가졌나 봐요. 내 돈 돌리도. 돈 냄새를 아주 잘 맡으시는 예, 분이시구나.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 여기 왠지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딱 열어보면 있어. 예.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아 박남희 씨. 예, 우리 집 남자들 저녁 먹이고 당구 치라고 내보냈습니다. 올해 성인된 아들 당구 알려주는 재미에 빠진 남편. 예, 당구장에서 시끄럽다는 소리까지 들었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꿈디 목소리와 음악만 들리니 너무 좋습니다. 예. 미량의 정승원 씨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799님 차에서만 듣던 라디오 예, 집에서도 듣고 싶어서 작은 걸로 샀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네요. 예. 샤샤 알렉스 로운의 올더 신청을 하셨고요. 시그리츠 애프터 섹스의 아포칼립스 듣죠.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네, 오늘은 청취자 장혜진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퀴즈입니다. 2022년 말의 히트작이죠.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에서 이런 대사가 화제였습니다. 연진아, 나 지금 되게 뭐뭐해. 여기서 뭐뭐에 들어갈 감정은 무엇일까요? 힌트. 셰론 버치의 콘송을 잘 들어보세요. 되게 뭐뭐할 때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신나다 기릴라 기릴로 기릴로 아 헤이야 헤이야. 자, 봉기 드립니다. 창이 아니에요. 자, 1번 신나다, 2번 신기하다, 3번 신중하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3: 이영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우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샤론 버치 콘송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신나다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 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284님이 분당 탄천에서 방송 댄스 신나게 신나게 마치고 네. 딱 연결이 되는군요. 자, 1부 끝곡으로 인디언 순이의 왈칭 마틸다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정체는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만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천 진출로에서 화물차에 실은 위험물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어서 서천요금소를 이용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길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현풍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쪽 남이천 나들목에서 짧은 구간 정체인데 1대 1차로에서 야간 작업 중입니다. 내일도 푹푹 찌는 듯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와 경북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 제끼는 너무 못해요. 복권 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취도 살게 내버려 둘. 예, 그냥 음취도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애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취 박치 군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시까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나 왜 이렇게 잘하지?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3: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박샷 레펑크 나더데이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그 드림 퀴즈 전에 예, 1부에서 Secrets After Sex의 아포칼립스 나갈 때 예, 진기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오스 앞에 한 외국인 남성분하고 연인인 것 같아요. 예, 한국인 여성분인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그 노래에 이렇게 브루스를 주시고 가셨어요. 네, 손도 흔들어 주셨는데 아 이제 조금 더 계시면은 저기 오픈 마이크 해가지고 예 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표현 없는 표현 다 그냥 동원해서 좀 뭔가 영어로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가버렸어. 가버리셨어. 예. 아 참 이렇게 예, 아니 뭐 오스에 오셔가지고 음악에 뭐 몸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남의 시선을 전혀 의식 안 하시고 아주 그냥 자유롭게 예, 이렇게 표현을 춤으로 하시는 걸 보니까 참 예,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다시 오실 수도 있겠네요. 꼭 물어봐야지. Where are you from? 9291님 저희 집도 지상파만 나와요. 아 옆에서 아들이 우리 집 같은 집이 또 어디 있단 말이야? 또 있단 말이야? 예, 이러네요. 요즘 사람들 안테나 없으면 TV 안 나온다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있네. 아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냥 지상파만 보는 분들이 아니 뭐 아주 많다라기보다는 있어요. 예, 있긴 있습니다. 예. 김혜정 씨 산책하려고 나왔다가 여기저기서 나는 맛있는 냄새에 못 이겨서 이것저것 간식도 사고 길거리 음식도 아주 배부르게 먹었네요. 앞으로 산책을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산책을 하시면 이렇죠. 예. 달리기를 하시거나 아주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면 운동한 게 아까워서 한번 멈칫하게 됩니다. 음식점 앞에서. 아시죠? 예. 0056님 오늘도 러닝하며 바다보며 음악 감상하고 있습니다. 예, 폭염 때문인지 오늘 날파리 때도 없더라고요. 달릴 때 마스크를 해도 어쩔 수 없던데 예, 오늘 너무 상쾌하게 달렸습니다. 밤바다 보시라고 올려봐요. 여긴 부산 김해공항 근처 명지입니다. 아, 야, 멋진 예,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 저는 더워도 그 바닷바람 불고 그러면 전 뛸만할 것 같아요. 예, 예.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기술감독님은 왜 안 할 것 같아서 한다고 바다가 있으면 예. 자, 0056님은 뭐 어디 안 들르시겠죠? 예, 뭐 야식 뭐 먹는 이런 아 이런 분들은 안 들러요. 차라리 그 저기 나오시기 전에 뭘 드시고 나오세요. 예, 공복 상태에서 나오시면 괜히 그냥 그 밥맛만 좋아집니다. 예, 식욕만 왕성해지니까. 자, 0056님 예, 그리고 김혜정씨 9291님한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혜정씨는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팝.

스틸리 댄 가우초 들었습니다. 황유경 씨,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해서 김미숙 씨랑 김창완 씨 브루스 추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참 좋았어요, 그 장면이. 예. 저도 찾아봤는데, 오우.

잘 주시네요. 예, 두 분이. 그리고 너무 잘 어울려요. 예, 그리고 뭔가 그 김미숙 씨의 극중 역할이 뭔가 그 슬픔이 계속 이렇게 응축된 상태에서 예, 그 슬픔을 이렇게 춤으로 약간 승화한 듯한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 근데 아까 그 두 분은 뭐 그런 슬픔을 갖고 계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정말 진짜 이 밤의 열기에 예, 두 분 다 몸을 맡기신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김민지 씨. 아, 꿈디 잉글리시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까 이수진 씨. 우리 모두 한국말 잘하실 수도.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영어로 물어봤는데 어, 미국 어디에서 왔어요? 왜 뭐가 궁금하세요? 역질문하고 막. 이도원 씨도 영어 인터뷰했는데 한국 태생이요. 예전에 왜 저희 그 잉크의 예, 만복 씨처럼 다들 영어로 물어보는데 왜요? 왜? 뭐? 나 못 알아들어요. 막. 예. 아, 우리 기술 감독님은 만복 씨는 모르죠? 어, 만복. 아, 그럴 거예요. 어, 만복 씨는 모르지. 서주희 씨, 한강 야경 감상하러 자전거 타고 나왔습니다. 성수대교 근처에 있는데 한강과 다리들과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들 조화롭고 아름답네요. 강바람 시원합니다. 예. 밤에는 예, 뭐 러닝이든 어, 자전거든 나가실만 하겠어요. 그리고 0810님,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방학이라 해루질 갔다 왔는데 허탕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은하야 사랑해. 예. 3353님, 버스 안에서 듣습니다. 청량음료 같은 음성. 예. 날마다 듣는 이 맛. 중독입니다. 상큼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청량음료 같다는 음성은 톡 쏜다는 얘기죠. 어, 톡톡 쏜다. 예. 자, 토토의 I'll Be Over You 신청하셨고요. 시카고입니다. You are the inspiration.

시카고 You Are The Inspiration 그리고 토토의 I'll Be Over You 3353님이 신청하셨습니다. 7811님 2박 저 혼자 호캉스 갑니다. 네, 다음 주 휴가예요. 예약 완료. 살림에서 벗어나야 휴가가 될 것 같아서 큰맘 먹고 혼자 갑니다. 가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만 있다 올 거예요. 혼자 호텔 묵으려니 가족들한테 좀 미안해서 모캉스라고 예, 할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양심은 입슴. 2박 호캉스. 예, 제가 찬물기였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심심하실 텐데 저는 갈 자신 있어요. 근데 집안일을 계속 하시다가 가신 분들은 호텔에서도 막 예, 거기 있는 거 막 정리정돈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침대 막 이렇게 각 잡고 막 먼지 털어내고. 아니 진짜 그 왜 외국 영화에서 보던 정말 진짜 난장판인 것처럼 이렇게 놀 수가 없나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놀 수가 없지? 아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진짜 와 아, 이거 뭐 집도 그럴진데 그런데 가보면 와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여기는 내가 뭘 안 해도 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진짜 깊이 박혀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가면은 정리정돈을 하는 거야?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세요. 예,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 정의권 씨, 창원 신촌동 운동장에서 동호회 축구하고 트랙에서 4km 슬로우 마라톤하고 집으로 갑니다. 와, 축구도 힘드셨을 텐데 어이구, 마무리 운동으로 또 4km를 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7277님 한 달째 뛰고 있어요. 오늘 너무 하기 싫으네요.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예, 한 달째 매일 아마 뛰시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뭐 주말 하루 정도 빼고 힘들죠. 제가 뭐 매번 따끔하게만 어떻게 혼내드리겠습니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나답지 않다. 게리 무어 Parisian Walkways.

보내주셨네요. 라이오넬 리치 Stuck on You 들었습니다. 서미진씨 한동안 주식 줄이니로 공부한답시고 드림팝 잠시 떠났던 거 고백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림팝이 최고. 네. 지금 지수가 별로 안 좋죠. 돌아보실 만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 서미진 씨, 입으세요. 예, 아이고. 이럴 때는 좀 달콤한 게 필요하지. 예,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우미경 씨, 두통이 20일 동안 계속돼서 신랑 신경과 가서 검사하고 링거 맞고 약 타서 왔어요. 아들이 빨리 병원 가서 검사라고 잔소리를 해서 갔다 왔더니 한결 나아졌네요. 가족들 잔소리가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두통이 사라지니 너무 살만합니다. 더위도 견딜만하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첫째 귀찮고 둘째 가서 혹시라도 내가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를 예, 맞닥뜨릴까봐 언젠가는 또 알게 될 거잖아요. 예,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이렇게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예, 다행이네요. 괜찮으셨다니. 6234님이 신청하신 에릭 베넷 Still You, Still With You 그리고 맥스웰 Whenever, Wherever, Whatever.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섭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

0: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월요일 밤 끝곡 Rockwell Knife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시간 지각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을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상을 뜻합니다. 시간 지각을 일으키는 원인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흔한 건 이 세 가지예요. 더위, 피로, 스트레스. 우리는 불편한 기분이 들면 시간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고요. 그 반복된 행동이 시간의 흐름을 더 느리게 느껴지게 한대요. 특히 여름은 피할 수 없는 더위와 그 때문에 쌓이는 피로의 중첩으로 하루를 가장 길게 느끼는 계절이라죠.

우리 속도 모르고 낮 동안 쨍하니 떠있던 해가 다 지고 드디어 밤이 왔습니다. 여름의 책장을 또 한 장 넘길 준비할 시간이에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시간 015B의 노래였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어요.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아, 비가 지나가니 정말 정말 덥네요. 비 올 때는 제발 비 그치고 해가 쨍했으면 좋겠다 간절했는데 해가 너무 쨍하니까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한 번쯤 비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저 주어진 날씨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임지은님, 요즘 다 해당되는 거네요. 더워서 잠 못 자고 그래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해가 오래 떠 있어서 더 길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도 겨울 오면 여름이 그리워지겠죠? 여름 즐겨야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힘들어요. 해가 갈수록 여름이 점점 뜨거워지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겠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머리도 뜨거워지고 있고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빰빠라밤. 와, 맛있겠다. 치킨 에그 샐러드. 그리고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까지 후식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는 문화 선물도 있어요. 제36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발굴된 신의 10팀의 기념 공연이 8월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CJ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8일 토요일에 5분, 9일 일요일에 5분, 총 10분 1인 2매씩 선물해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유재하라고 꼭 적어서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제로 제로 위제로 제로 제로 위제로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앞서 들으신 곡은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 선물로 치킨 에그 샐러드에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운 만큼 빙수 필수입니다. 6438님, 저는 지금 휴가라서 종일 집에서 누워서 뒹굴거리며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이번 휴가 땐 그냥 서울 시내 투어나 하려고요. 맛있는 거 먹고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시원한 거 위주로 돌아다닐 거예요. 아, 이 또한 멋집니다. 휴가가요, 꼭 어딘가 대단한 곳을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내가 가만히 내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다면 어디든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소소하게 하고 싶었던 거, 그냥 하는 거. 전 그것도 되게 좋은 휴가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뭐 보실 건지 궁금하네요. 0169님, 밤그대 들으며 밤 운동하고 있어요. 저는 땀 흘리며 걷고 있는데 자전거 탄 분들이 바람을 가르며 숭숭 달리시네요. 더워도 운동은 해야지 하고 나왔는데 좀 힘들긴 해요. 아, 그래도 대단하세요. 아, 이 열대야를 뚫고 걷고 뛰고 자전거 타고 대단들 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밤이 시원하다는 거, 그리고 좀 강가는 강바람이 불어서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응원합니다. 5634님, 저는 주말에 여자친구와 쿠킹 클래스 갔다 왔어요. 날씨가 덥기도 했고 사람들 많은 곳 가면 짜증이 확 나는 편인데 그녀와 함께여서 더운 줄도 몰랐네요. 이게 바로 사랑의 마법일까요? 와, 5634님, 저도 쿠킹 클래스 갔는데 야, 이렇게 다른가요? 네, 좀 굉장히 막 그게 힘들고 정말 그 진이 빠져서 얼굴이 홀쭉해졌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면 또 이렇게 힘든 것도 더운 것도 모르고 부럽습니다. 8540님, 저는 이번 주 주말부터 휴가예요. 휴가 때 아들 부부, 딸 부부의 손주들 다섯과 가족 사진을 다시 찍기로 했네요. 다 모이면 11명입니다. 북적북적 기대돼요. 아, 휴가인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네요. 가족 사진 찍는 것도 사실 좋은 휴가 보내는 방법인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다 모이는 게 엄청 어려워요. 11명 우리 식구들 오순도순 모여서 찍을 사진이 궁금합니다. 3301님 신청곡 룰라의 3, 4 전해드릴게요.

바다에 누워 높은 음자리의 노래 김수경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참 제가 이 노래 좋아해서 신입사원 때 노래방에서 불렀더니 선배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 젊은이는 도대체 저 노래를 어떻게 알고. 앞서 들으신 곡은 룰라의 3, 4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고생 많았어. 웅웅대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꾹꾹 눌러 답장을 보냈더니 그제야 칸막이 너머에서 안도하는 숨소리가 났다. 조용히 부스럭대는 거 보니까 집에 가려고 가방 챙기는 모양이네. 갈 거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가지. 왜 둘이 번대는 거야. 마음 쓰이게. 칸막이 위로 뽁 튀어나온 정수리가 좌우로 한참을 왔다 갔다 하더니 곧이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였다. 눈이라도 마주쳐줘야 굳이 내 자리까지 인사하러 안 오고 집에 가겠다 싶어서 고개를 들어 아는 체를 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더 필요한 거 생기면 연락 주세요.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고는 개걸음으로 느리게 걸어 사무실을 빠져나가더니 곧이어 복도를 뛰는 소리가 났다. 이제 입사 두 달 차인 우리 신입은 퇴근 때마다 꼭 저렇게 뛴다. 물론 그 마음을 내가 모를 수가 없지. 나도 막내였던 시절 사무실 안에서는 한 마리의 나풀대는 나비였다. 분명 거기 속해 있지만 선배들 눈에 최대한 안 띄도록 조용조용 다니기 선수였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 누가 나를 부를 때면 칸막이 너머로 눈만 빼꼼 내밀고는 저요? 저 찾으셨어요? 이번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불안에 떨며 발가락 끝에 힘을 줬던 날이 어제만 같다. 돈 벌러 회사에 출근했으면 혼나고 깨져가며 일을 배우는 게 맞긴 한데 그땐 선배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촉이 아주 잘 갈린 화살 같았다고나 할까. 한 발씩 맞을 때면 속에서 윽 하는 소리가 났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 거야? 내가 실수할까 겁나기보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웠다. 알려줄 거면 제대로 좀 알려주던가. 하라니까 했을 뿐인데 틀렸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야단만 치면 내가 뭐 별 수 있나? 그냥 혼나는 사람 되는 거지. 불안하고 미숙했던 그 시절 내 길잡이가 돼준 건 옆자리 선배였다. 남들은 일 못한다 잔소리만 하는데 그때마다 나를 옆에 앉혀놓고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건 잘했네. 여긴 살리고 뒷부분만 다시 해보자. 그 배움 덕에 1인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다.

사회란 곳에 나와보니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해내느라 남에겐 썩 관심이 없기도 하고 남이 잘해봐야 나한테 득되는 게 없어서 그런지 좋은 얘기를 참 안 해준단 말이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잘했으면 잘했다 해주고 애쓴 거 보이면 등도 다독여주고 조금 부족해도 내일 더 잘하자 하면서 같이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한테도 그런 사람 하나쯤 필요하지 않나 싶네.

나는 캡이었어. 진우의 노래 I was cap 이라고 번역하면 될까요? 유지원의 바브리즌 그대에게 생각이 켜진 바와 함께 하셨습니다. 4719님께서 저도 예전에 작은 출판사 다닐 때 다른 사람들 다 어려웠는데 편집실장님 한 분이 이것저것 다정히 알려줘서 잘 배울 수 있었어요. 배 실장님 건강히 잘 지내신지 궁금하네요. 아이고 세상에, 이 배 실장님이라는 분이 구세주였네요. 참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천사들이 꼭 있더라고요.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어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뭐 좋은 말 들으면 그때부터 기분이 확 바뀌곤 하죠. 이거 맞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다가도 누가 옆에서 당연히 잘하고 있지 한마디 해주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더 힘내서 쓱쓱 헤쳐나가게 되잖아요. 밤그대 사연 보내신 가족도 선배한테 받은 도움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애기 후배님한테 잘해주려고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좋은 선배가 되시겠어요. 지금처럼 이쁜 말 많이 해주셔서 쑥쑥 키우시길 바랄게요.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어떤 말 들을 때 막 힘나고 더 잘하고 싶어지세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 요즘 나한테 꼭 필요한 말, 누가 나한테 지금 해줬으면 하는 말, 뭐든 좋아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선물로 치킨 에그 샐러드에 시원하고 달달한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4441님 신청곡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이석훈의 노래 7728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김종국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내가 들으면 힘이 나는 말, 나한테 꼭 필요한 말, 누가 지금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말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아, 이 얘기 들으면 참 행복하겠다 싶은 말 있잖아요. 제가 사연 전해드리면서 한 번 더 들려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유경희님,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요. 요즘 자존감 바닥이라 이런 말 들으면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 계속 말씀드리고 싶네요. 3352님, 저는 고맙다 라는 말이요. 애석하게도 제 주위엔 저의 수고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고마워. 이 한마디가 요즘 너무 고프네요. 하, 참 속상하죠. 나는 정말 내 나름대로 배려하고 또 참고 생각해서 어떤 걸 해주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만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줬을 때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울타리처럼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으면 내가 힘이 나잖아요. 3352님 좋은 분이니까 꼭 그런 분들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박영선님, 중3 아들한테서 엄마 같이 밥 먹어요 라는 말 듣고 싶어요. 사춘기 오고 나서 방문 닫고 잘 안 나오고 밥도 따로 먹어서 얼굴 보고 밥 먹은 지 언젠지 모르겠어요.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인데. 그 말 들으면 저 감동받아서 울지도 몰라요. 참, 네, 사춘기 아들한테 듣기 힘든 말이긴 하죠. 그냥 이거 한 번만 말해줄래 하고 쪽지에 써서 주면 안 될까요? 밥 안 먹어도 되니까 말이라도 한번 해주렴. 이렇게요. 이세미님, 커피 마시러 갈까? 라는 말이요. 저는 다른 팀원들이랑 떨어진 사무실에서 일해요. 그래서 문득 외로움이나 소외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업무 시작 전이나 점심 식사 후에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면 그게 참 좋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참 사무실 위치가 중요해요. 자리도 중요하고요. 이런 물리적인 자리 때문에 소외될 때 있다니까요. 세미님 좀 외로우시겠지만 일부러라도 다른 팀원들 있는 곳으로 가서 어슬렁 어슬렁 대면서 커피도 같이 드시고 해야겠네요. 커피 마시러 갈까? 제가 두 번 외쳐드렸어요. 신우이님, 저 일할 때 실수를 종종 하는데요. 야, 실수도 경험이니까 힘내 라는 따뜻한 말 듣고 싶어요. 아, 이 말 너무 필요해요. 왜냐면 실수하면 일단 자책하게 되거든요. 내 스스로도 나한테 아이고 왜 그랬어. 근데 그럼 더 힘 빠지잖아요. 아이 괜찮아.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아이 힘내. 아, 이런 말 너무 소중해요. 나한테도 그런 말 내가 해줄 필요도 있고 또 동료들이 그런 말 서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일도님, 아빠 빨리 와. 이 녀석들이 언제부턴가 제가 집에 가도 보는 척을 안 해요. 제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요. 아빠들이 참 이래서 서운하죠. 강아지만 와요, 강아지만. 꼬리 흔들면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김세연님, 저는 아들이랑 딸이 엄마가 그냥 좋아 라고 말합니다.

0: 라며 힘날 것 같아요. 엄마가 내 엄마여서 그냥 좋아. 너무 행복한 말이에요. 아, 저도 참 말하면서 행복해지네요. 아빠가 그냥 아빠라서 좋아. 너가 내 아들이라서 그냥 좋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나라서 좋아. 그냥 참 좋아. 너무 좋은 말입니다. 5849님, 해낼 줄 알았어. 이 말 들으면 힘나요. 그만큼 저를 믿고 업무를 맡겼을 텐데 제가 그 업무 책임지고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부장님께서 이 말 해주셨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잘할 줄 알았어. 해낼 줄 알았어. 하, 믿어주는 이 마음 너무 감사하죠.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6990님 신청곡 보내드리고 저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름 안에서 듀스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립니다.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이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성시경의 두 사람. 성시경은 대학 시절 한 인터넷 가요제를 통해 데뷔했어요. 작곡가들이 올려놓은 노래를 참가자들이 직접 불러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이버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심사에 참가했던 김영석 작곡가가 성시경의 목소리를 듣고 대상은 너다! 라고 했다죠.

2001년 내게 오는 길로 데뷔한 성시경은 그해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거리에서, 한 번 더 이별, 넌 감동이었어 등등 히트곡이 참 많은 가수예요. 오늘 골라온 두 사람은 2005년에 발매된 정규 4집 수록곡으로 저는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심은경, 나문희 주연의 수상한 그녀. 아들 자랑이 유일한 낙인 칠순 할매 오말순이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어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알고 집을 나서 밤길을 걷습니다. 어둑한 골목길에서 홀로 불이 켜진 사진관을 발견한 오말순은 영정사진을 찍기로 결심해요. 사진을 남기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쩐지 이상한 기분을 느낀 오말순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흰머리의 칠순 할매가 아닌 20살 꽃처녀라는 걸 알고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인생의 봄날을 되돌아보며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이 작품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좋은 꿈을 꿨구먼. 참말로 좋은 꿈을 꿨어.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책에 찐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별장을 털고 달아나던 중 인적 없는 폐가에 숨어둔 3인조 좀도둑이 정체불명의 상담 편지를 받게 되고, 그 편지에 답장을 쓰며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다룬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중 한 구절입니다. 혼자서 이루어낸 성공이라는 것은 없다. 누군가에게서 알게 모르게 받아온 도움을 이제는 망설임 없이 남에게 베풀었을 때 흐뭇한 기적의 연쇄가 일어난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찐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성시경의 노래들이었어요. 두 사람, 내게 오는 길, 거리에서였고요. 대사에 찐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수상한 그녀 OST 중에 심은경이 부른 나성에 가면, 박보영이 부른 자유시대, 그리고 김아중의 목소리로 마리아 들으셨습니다. 책에 찐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이적의 같이 걸을까, 김건모, 박광현이 함께한 함께, 김동률, 이소은이 함께 부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어보죠.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야? 아, 또 꽝이네. 또 떨어진 거야? 우리는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숫자를 세죠. 그런데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은 흔히 슬픔을 센다. 만약 기쁨을 센다면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불행을 세고 슬픔을 세고 좋지 않은 걸 손에 꼽아봤자 느는 건 한숨, 나오는 건 신세 한탄. 오늘 또 먼저 와 있었네. 오늘도 맛있다. 오늘도 예쁜데. 지금부터 즐겁고 기쁜 거 한번 세워볼까요? 좋은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고요. 그걸 추억으로 마음에 들여놓는다면 그게 바로 럭키 비키, 순간순간이 행복이겠죠.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오늘 또 와주셨죠? 그랬죠. 오늘도 이번에 라라랜드.

0: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은 스쿨의 줄리앙 듣고 왔습니다. 섭섭한 거, 나쁜 거는 잘도 세면서요. 잘해준 거, 고마운 거, 좋은 거는 금세 잊으니까 사는 게 요즘 참 팍팍하다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 팍팍하다라는 말 자체가 참 별로죠. 여유가 없고 넉넉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별로니까 이런 것보다 잘해준 거, 좋은 거, 행복했던 거 여러분들 많이 많이 세워보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커피 향이 가득한 본다방 이어집니다. 날이 덥죠. 어제도 더웠고 주말 내내 와 정말 습하고 더웠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뭐 하면서 지내셨는지 또 오늘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어떤 수다를 나누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8919님, 콩디 부모님 모시고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요. 피곤하신지 주무십니다. 저도 졸음쉼터에서 쉬며 청취 중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졸음운전 엄청 위험하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소연님, 와 콩디 왔죠 왔죠. 소연이도 왔죠. 콩디 우리 같이 가야지 하시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죄다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문소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깜찍한 민원입니다. 뭐 우리 요즘 너무 바빠요 라라랜드. 그래서 작가분이 깜빡하셨던 것 같아요. 9401님, 콩디 배달 사고 났습니다. 7월 중순에 커피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살짝 귀여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박 작가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445님, 콩디 어제 군대에 있는 아들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오늘도 또 보고 싶네요. 어제 봤는데 또 오늘 또 보고 싶으셔? 차나 군생활 잘해. 이렇게 콩디가 응원해주세요. 1등 도전합니다. 6445님 어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차님 군생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도 응원하겠습니다. 0627님 습도 때문에 숨막히는 날씨인데 콩디만의 더위 이기는 법 알려주세요. 커피 꼭 먹고파요. 알았다 랐다 랐다 알았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이거 쏴드리면 더위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 가신 분 사연이 있었는데 부산 가신 분 소개해드리려고 했더니 아 여기 있다 찾아냈습니다. 히히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콩디는 휴가 언제 가시나요? 저는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그리고 급 여행 참 좋아합니다. 뭐 때를 정해놓고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부산으로 5박 6일 갑니다. 아 좋으시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 여행이야기 라라랜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이 썬데이 레코드가 여름 휴가입니다. 여행지 이야기이니까 우리 히히님 저 이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떤 또 이야기가 어떤 스토리가 그대에게 갔는지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도 있고 맛난 음식도 있죠. 그리고 야경도 굉장히 멋지죠. 감성 여행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곳으로 가시네요. 휴식 맛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콩디 라디오 하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윤현정님 오늘 알았어 이제 알았어 미안해요 하셨는데 아우 천만의 말씀이요. 학창시절 볼륨 함께 했었는데

이제 중년 아줌마가 되어서는 라라 열심히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우리 윤현정님 볼륨 때부터 우리가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더 반갑네요. 앞으로도 라라랜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간 날 때 또 생각나실 때 찾아와 주세요. 컨츄리 꼬꼬의 오 해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피한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4시 18분 1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이라 예, 억수로 더버 예 하시면서 장영수님 잊지 않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출첵하셨다고 4059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구문서님은요 콩디, 콩디에게서 더위야 물러가라 오늘도 콩디를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저 이번도 구

문서님 응원하겠습니다. 오고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응원도. 천은경님 오셨고 고혜경님도 오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로. 그리고 김경희님 콩디언니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아주 바쁘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은주님 콩디의 날씨가 우열나고 우열나고 일어나요. 진짜 대구는 너무 심하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더워요. 이민영님도 오늘도 어김없이 덥네요 콩디 하셨고 우리 노재홍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뭐 천은경님도 어김없이 오늘 와주셨고요. 7916님 블랙콩언니 안녕하세요. 월요일이라 일이 많아서 방학한 아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기특하죠. 기특하네요. 언니가 들려주는 노래 들으며 힘내볼게요. 사랑해요 언니 하시면서 7916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드님을 옆에 두셨네요. 우리 7916님 그리고 제가 노래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문소연님 그리고 이미정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미정님 그리고 2244님 오늘 사장님께서 제주도 출장 가셔서 월요일 회사 분위기가 엄청 아 부장님이 아 사장님이 제주도로 출장 가셔서 회사 분위기가 좋아 엄청 편하고 자주 가시면 좋겠습니다. 2244님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인가 봐요. 뭔가 이렇게 좀 옥죄는 것도 없고 어깨도 쫙 펼 수 있고 고유나님 휴가에 시골 텃밭 농막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 라라랜드 고정하고 계셨네요. 차로 듣는 게 역시 감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차에서 내리기 싫어요. 헉, 내리기 싫어. 밖은 덥고 안은 행복하시죠? 그리고 스밍님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남해에 다녀왔습니다. 아, 얼마나 멋질까요? 남해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아 어디 갔냐? 아, 나 읽고 있는데 우리 박 작가님 지워버렸어. 여튼 차로 내려가기 싫다 하셨고 아, 아까 우리 있었잖아. 나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분 사연 여튼 뭐 다 없으면 다른 사연 소개하죠. 뭐 유소희님 콩디 오늘 퇴원했습니다. 10일간 병원에 갇혀 있었더니 그만큼 답답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쵸. 10일 동안 병원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집에 오니 잠도 솔솔 오고 할 일도 많지만 힘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퇴원하자마자 이렇게 또 바삐 움직이셔도 될까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유소희님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진홍님 늘 이 시간 일하면서 듣는데 힐링입니다. 좋은 음악 듣기 좋은 목소리 최고입니다. 제 목소리가 듣기 좋은 목소리예요? 됐으면 있으면 좀 이쁘게 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우리 스맥님 그러니까 이분 왜 뺐냐고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남해에 다녀왔습니다. 남해는 정말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고사리랑 멸치 한가득 싸서 맛있겠다. 멸치볶음해서 밥 먹으면 엄청 맛있겠는데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맥님 그리고 문소연님, 이미정님, 7916님, 안경화님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러멜 마키아토 카푸치노 골고루 나눠서 제가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박상훈님 와주셨고요. 경산에서 우리 송민걸님, 오경희님도 문자 잘 받았습니다. 전상환님 그리고 채라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윤현정님.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에게도 제가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챙겨드리려고 제가 빼놨습니다. 이성은님도 커피는 하시면서 아이 줄게요 하시면서 이성은님 보내주셨는데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님도 오셨습니다. 본다방에 선정되기가 어렵네요. 선정되셨잖아. 그리고 9399님 주말에 남원 아영 초등학교에서 하는 가족 캠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모두 행복한 시간 만들고 온 것 같아서 기분이가 너무 좋네요. 이강민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잘 정리해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베이비복스의 Why 그리고 슈가의 Shine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오늘 뮤직 매직 테크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들을 마법송은요. 클론의 초련 되겠습니다. 90년대 테크노 열풍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팝이며 가요며 그야말로 클럽에 가면 다들 테크노 춤을 추면서 땀을 좀 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테크노 음악 하면 어떤 음악들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른 테크노 뮤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의 마법송 클론의 초련.

네, 뮤직 매지 오늘 테크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의 초련 듣고 왔고요. 이정현 씨의 와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박지은 님도 보내주셨고 8565 님도 이 노래 부채춤 눈이 그려진 부채춤 아주 예술이었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쿠키맘 님도 테크노하면 이정현의 아리아리 그리고 최창목 님도 테크노 바꿔 이정현의 여전사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용수님은 엄정화 씨의 몰라 신청해 주셨고 김경수님도 그리고 김미영님도 테크노 여신 이정현 씨의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상우님 클론의 초련이 나왔을 때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연습했었습니다. 파스까지 붙이시고 연습을 하셨어. 야광봉을 구매하고 친구들과 나이트에 가면 손목을 비틀어가며 춤을 췄습니다.

한참 이 노래 나올 때 준엽이 오빠한테 제가 이 야광봉을 받았었어요. 이걸로 저도 연습 많이 했었는데 그때가 떠오르네요. 이선희님, 노래방 가면 이정현 씨의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부채 들고 부채 도사처럼 노래를 했지요. 그리고 김성무님은 딱 듣자마자 떠오른 듀크의 스텔리안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정한 씨의 편지, 수박왕님은 최정한의 편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하셨고요. 최정한님이 나왔을 때 너무 예뻐서 충격이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순중님은 유채영의 이모션, 유채영님 너무 좋아했었는데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김응성님도 최정한 씨의 편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먼저 압도적인 이정현의 와 듣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최정한 씨의 편지 준비했는데요. 한유나님, 친구들하고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아했죠. 6042님은 너무 예쁜 모습에 홀딱 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정한의 편지. 그리고 박명호님도 최정한의 무정 신청하셨는데 오늘 편지인데? 이거 들읍시다 오늘.

그리고 6722님 테크노 최정한의 편지 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이었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박정숙님, 가수 백지영님의 부담 듣고 싶네요. 영수님은요, 테크노하면 백지영 부담 들어야죠. 2448님, 고등학교 때 나이트에서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신나게 흔들었죠. 김선아님, 콩디 지각 출첵합니다. 아우, 지각하면 어때요?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쭉 함께 할게요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뮤직 매직 테크노 만나봤습니다. 클론의 초련, 이정현의 와, 최종환의 편지, 백지영의 부담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박정우님, 만남, 노사연 씨의 만남, 이거 테크노 버전이 있나 봐요? 오늘 처음 알았네. 그리고 아주 그냥 편안한 걸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차수경님, 랜덤박스 도전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학범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고 김영숙님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삐그덕삐그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지선님 바다 보러 가는 길이에요. 갑자기 신나는 노래가 나오니까 옆에서 남편이 춤을 춥니다. 남편님이 춤을 췄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두 분 행복한 시간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빠야가요 몸치예요 하시면서 강지선님이 이렇게 또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강지선님 제가 신랑분하고 나눠 쓰시라고 편의점 상품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과자라도 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하림님 순정 시련 코요태의 노래 생각난다 하셨고요.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 좀 위주로 뽑아볼게요. 우리 박정우님은 박경림 씨의 착각의 늪도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가 테크노인가 봐요. 아주 재밌으십니다. 손창우님도 목소리가 너무 좋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식님 전 진주도 엄청나게 덥대요. 저는 집배원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폭염과 싸우면서 우편물 배달하고 있습니다. 콩디 응원 좀 해주세요 하시면서 이상식님도 신나는

노래 잘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식님에게도 편의점 상품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범님, 정하림님, 박정훈님, 차수경님, 그리고 강지선님, 이상식님에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뮤직뮤직 끝곡은요, 엄정화 씨의 몰라 준비했습니다. 나의 20대가 생각이 납니다. 강혜영님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성홍선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본 언니. 저는 웹툰 작업을 하면서 매일 라라랜드를 듣고 있는 성홍선입니다. 지금 로맨스 웹툰을 그리고 있는데 라라랜드를 들으면 항상 추억의 음악이 많이 나와서 사그라들던 연애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어요. 음악 듣다 보면 가끔은 추억이 잠겨서 펜을 놓게 되기도 하는데요. 스토리가 잘 풀리지 않고 그림이 마음대로 잘 그려지지 않을 때 언니의 힘차고 즐거운 목소리 들으면서 저도 다시 기운을 내서 작업에 몰입합니다. 언니의 말투와 목소리가 제가 만드는 웹툰의 캐릭터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언니 얼굴과 당돌하지만 속이 여린 제 웹툰 여주인공은 비슷한 점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 캐릭터 잘 유지해 주세요. 라라랜드는 매일매일 함께하는 저의 노동요입니다. 오래오래 그 자리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박선주, 김범수 씨가 함께한 남과 여였습니다. 오늘의 라방의 주인공 우리 성홍선 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매력 있어요? 어우 정말 DJ 하셔도 귀에 쏙쏙 와닿는 그런 목소리를 지니신 것 같아요. 목소리 기가 막히시네요. 오늘의 라방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홍선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먼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닉네임 아이디가 이거 뭐예요? 52685 느낌표 두 개. 어머 웹툰 작가님 아나운서 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쵸? 오, 저 깜짝 놀랐어요. 모두 뽀니 언니 덕분에 힘내는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설지원님도 오셨네요. 사연자분 목소리가 아나운서처럼 맞아요. 또랑또랑합니다. 웹툰 작가시라니 멋지십니다. 유소희님도 또 멋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웹툰 작가님 파이팅. 여주연님 목소리가 성우인 줄? 다 느끼는 게 받아들이는 게 비슷비슷한 것 같죠. 우리 홍선님 오늘의 라방 진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웹툰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여신강님? 그것도 있죠. 메이크업으로 자신감을 찾는 여주인공 이야기 그것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인가? 그것도 꽤나 재미있게 읽었고 치즈 인 더 트랩 이것 또한 로맨스 웹툰의 아주 대표작이죠. 이 그림으로 사람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매력 있으신 분이 또 이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좋은 작업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말이죠.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다 좋습니다. 음성 메시지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봐야겠죠. 라라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볼 오늘 봄플리 주제는요.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솔로로 매력 터진 가수들의 노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룹들은 같이 활동하다가도 이 솔로곡을 발표하고 그렇게 따로 또 같이 하는 경우가 흔

좋습니다. 그룹에 속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솔로곡으로 발표하고 혼자 노래할 때 와 저렇게 잘했나 싶은 가수 꽤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다양한 노래로 봄풀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번입니다.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Let's be the light. 사무실에도 Let's be the light. 창고에도 Let's be the light. 철제 선반은 Let's

오늘 여러분들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보블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보험플리 다시 한번 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룹이 해체하지 않는 한 개인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룹은 그룹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따로따로 활동하는 그룹이 사람들이 아티스트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해체 후에 솔로 음반으로 성공하는 가수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해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런 매력이 있었네. 혼자서도 잘하네. 이렇게 노래를 잘했었나?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G.O.D에서도 굉장한 실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솔로로 또 이 노래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태우 씨 만나보죠. 사랑비.

0774님 김태호의 사랑비 듣고 싶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선희님도 날씨가 더워 너무 더워 시원하게 장대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네요. 김태호의 사랑비 그래서 신청하셨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이어지는 곡은요 화사의 Good Goodbye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은님 정미선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화사 씨의 목소리입니다. Good Goodbye.

이수기님, 태양 빅뱅에서 그렇게 노래 잘하는지 진짜 몰랐는데 눈, 코, 입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태양의 눈, 코, 입 대성도 솔로로 잘했죠. 빅뱅 멤버들 노래 실력짱이라고 하시면서 이양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함께 듣죠.

이어지는 곡은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었는데 태연의 만약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 또 있으시겠죠? 5770님 태연의 만약에 소녀시대 태연도 예쁘고 잘하지만 솔로 태연 진심 좋아요 하셨습니다.

봄플리 오늘은요 예전에는 그룹에서 활동을 했지만 솔로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의 노래를 만나봤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플리였습니다. 먼저 김태우 씨의 비 듣고 왔고요. 화사의 굿 굿바이 그리고 태양의 눈, 코, 입 또 태연의 만약에까지 듣고 왔습니다. 6217님 지금 남편분하고 빵빵 타고 지금 바람 쐬고 계신 것 같아요. 6217님 민경훈 씨를 좋아하신대요. 버즈였었죠. 민경훈 씨 요즘 솔로로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하셨고 한수인님 정은지 하늘바라기 신청해 주셨고 비록 덥지만 하늘은 예뻐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날씨는 더워도 하늘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멋진 하늘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손혜정님,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문하인님은요. 공이로비 보컬에서 솔로 가수로 성공. 바로 윤종신의 환생 생각난다 하셨고 SES의 바다도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윤채님, 태연의 사계. 유홍구님, 송골매 구창모 씨가 생각나신데요. 솔로로 희나리 또 히트했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최수아님, 이효리 씨, 텐미닛 솔로로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다 잘나가는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효리 씨는 연예인 안 했으면 뭐 했을까요? 하시면서 최수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학님도 이효리 씨의 텐미니 신청하셨습니다. 최경희님도 이선희님도 이 중에서 김동학님, 최수환님, 6217님, 한수희님, 손혜정님, 문화인님, 백윤채님 요분들에게 아이스크림콘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입니다. 이효리 씨의 10미닛 띄워드리고 저희 번은 어떤가요로 다시 올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웃으면 완전 소멸되는 눈, 떡 벌어진 사각턱, 운동도 안 했는데 알백인 다리, 거울 볼 때마다 드는 생각, 그래 나는 얼굴 말고 입담으로 승부를 해야 돼. 25살이 넘도록 연애 한번 못해본 나는 미팅만 있다 하면 무조건 출동했다. 은주야, 이번 주말 미팅 콜? 묻지 마. 콜.
1: 아우, 예쁘게 하고 나와. 아유, 지집에. 또 그 칙칙한 바지 입고 나오지 말고. 아우, 그때 너무 답답했다고.
0: 남들은 나보다 못한 친구와 다녀야 남자들 시선을 받을 거라 했지만 노노. 내 목표는 늘 하나. 예쁜 친구 옆자리 사수였다. 친구는 얌전하게 호호호 웃고 나는 분위기 담당. 저 게임할래요? 주사위 가져왔는데. 남자들은 친구만 쳐다보고 나는 술잔만 쥐었다. 겨우 번호를 따도 아 죄송한데 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필름이 끊기고 인연도 끊기고 가끔 전화번호까지 끊겼었다.
2: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후 다시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게 수없이 차이고 있던 어느 날 친구를 짝사랑하는 남자가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3: 소연 씨가 답장이 없네. 예쁜 애들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기다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0: 그렇게 시작된 통화는 하루 이틀 매일 이어졌고 어느새 친구 얘기는 줄고 우리 얘기가 늘었다.
3: 근데 운주 너는 남자친구 없어?
0: 있으면 이 시간에 너랑 통화하겠니? 어? 결국 우리 둘이 술을 마시게 됐다.
3: 운주야, 너 진짜 재밌다. 취하면 모든 남자들이 다 나보고 재밌다 그러더라. 은주, 너랑 만나는 남자는 좋겠다고. 이렇게 재미있고 시원시원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야, 아무리 잘 들어주고 재밌어 봐라. 침묵하는 예쁜이를 당할 수 있겠어? 어?
0: 아, 아니라니까? 너 진짜로 매력 있어. 아주 그냥 매력 덩어리야. 크, 진짜 귀엽다 귀여워.
3: 아 진짜 너 자꾸 왜 그래? 너 자꾸 그러면 나 착각한다고. 어? 은주 너 얼굴 빨개졌어? 오, 얼굴이 빨개지니까 되게 귀엽네.
0: 안 믿었다. 전적이 너무 화려했으니까. 그런데 술이 과했나? 그 남자 갑자기
3: 은주야 나 봐봐. 나 취한 거 절대 아니고 어? 잘 들어. 우리 사귈래? 나 정말 한결같고 진짜 괜찮은 놈인데.
0: 좋아. 뒷말에 반전이 있을까봐 난 0.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종이를 꺼냈다.
3: 자, 여기 써. 내가 먼저 사귀자고 했다.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사인해. 어? 어, 사인하지. 하지. 내 못할까봐? 아, 맞지. 사인했지, 내가.
0: 술 깨면 기억 안 난다는 남자를 너무 많이 봤던 나는 고백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했다. 여보야,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시켜 먹자.
3: 아, 남편 목소리구나.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우리 시켜 먹자.
0: 남편이다. 13년 전 술자리에서 자필 각서를 받아낸 그 남자. 용기 있는 여자가 미남을 얻는 건 모르겠지만 증거를 남긴 나는 남편을 얻었다.
3: 남편은 그날의 각서를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후회하면 어쩔 건데? 하며 피식 웃는 그런 오후다.

영탁스클럽의 못난이 컴플렉스 듣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오늘은 정은주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고 있으면 된 거죠. 나도 피식 하시면서 4190님 피식 거렸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방성경님, 콩디 남편 목소리 왔다리 갔다리 1인 다역 힘드시죠? 내 마음을 알아주셨어. 그리고 박상우님, 지금 나이 나온다. 나이 사랑에 짝대기 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혜경님 오셨습니다. 두 분이 인연이었네요. 결혼까지 행복하세요. 우리 고혜경님 그리고 차은홍님? 노재홍님,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데 홍정환님 등등등 제가 오늘 비즈팔찌를 다 만들어 왔습니다. 완성했어요. 곧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셔야 될 텐데. 레이어해서 여러분들 감각 있게 잘 손목에 걸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해요.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박수 하셨어요. 박수. 2244님. 김수희님. 뽀녀님 마지막 웃음소리 너무나 귀여우셨어요. 나도 모르게 귀여워가 나왔습니다. 틀렸잖아. 틀렸어 제가. 문자 알림이 딱 울리자마자 남자 목소리가 남편분 목소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자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만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웃음을 좀 끼워 넣었습니다. 이쁘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름도 끊기고 연락도 끊기고 전화도 끊기고 표현이 너무 리얼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콩디께서 낭독하기는 어떤가에 몰입되었고 참 재밌었습니다. 모닝님 재밌었죠.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들이 어쩜 소설 같아요. 재미나고 오늘도 즐겁게 잘 듣고 갑니다. 김옥현님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가? 같이 가야지. 여튼 어떤가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요 시간에 소개가 되고 싶으신 분들, 그런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핏이 웃을 만한 행복한 사연들 있잖아요. 둥둥 떠다니는 기분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신 씨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내 사랑 못나니.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꿀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정현주님, 타 방송을 듣다가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오셨어. 한 달쯤 되셨다고 하네요. 오늘은 로그인하고 문자 인사 올립니다. 환영해 주실 거죠? 아우, 그럼요. 두 팔 벌려 환영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영님, 우리 콩디 신났다, 신나셨어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두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아주 적어도 한 15분 정도는 미친 듯이 신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5331님 뭐라고 문자 보내셨는지 알아요? 이분 진짜 싱겁고 재밌으시네. 콩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요. 크크크.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뭔 말이야? 아 진짜 내가 마음 약한 거 알고. 우리 5331님 파란색 좋아하셔. 파란색 비즈 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31님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콩디 사랑해요. 맨날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서 사랑한다고 해주고 싶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즈 팔찌 받으실만 하시네요. 배철규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배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온몸에 땀이 흐르는데도 에어컨이라도 켜고 싶지만 전기세 나온다고 못 켜게 하시는 고객분들 계셔서 더위를 그냥 잊으신다고 하셨어요. 많이 불러주시는데 언니 저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안 불러드렸어? 4441님 문자 주셨습니다. 3751님 콩디 잘 듣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 늘 라디오와 함께. 그리고 김학범님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보시인 승희님 하얀 옷이 예쁘다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뽀니 누나 부산 날씨 패고 싶으예. 영파이라예 하시면서 8886님 너무 덥다고 보내주셨고 박미선님 최은미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02로비의 신인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저 이번은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의 키보드를 사용하신다면 혹시 왜 기억 옆에는 니은이 아니라 디귿과 시옷이 있는지, 오 옆에는 요가 아니라 히읗과 어가 있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있으실까요? 키보드는 옛날 타자기의 배열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초기 타자기는 자주 함께 쓰는 글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쇠막대가 서로 엉켜서 고장이 나기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달아 쓰는 글자들을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서 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엉키는 생각과 혼란스러운 감정들도 좀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어떨까. 슬픈 마음, 서운한 마음은 서로 떨어뜨려 두고요. 그 곁에는 다정함이나 씩씩한 마음을 놓아두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도 덜 엉키고 덜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The Logical Song, 슈퍼 트램프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은 엉키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음악이 있는 이 시간이면 그 복잡했던 생각도 조금은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평온을 되찾기도 합니다. 어떤 노래 좋으세요? 지금 생각나는 노래들, 팝송도 좋고요. 간천의 샹송, 보사노바 파두 같은 월드뮤직도 좋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K1호 시작해서 98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잠도 안 오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TA로 시작해서 94로 끝나는 그대, 고맙습니다 하셨거든요. 잠이 안 오는 이 시간, 그럼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음악들 들으면서요. 고고스의 베이케이션, 카트리나 안더 웨이브스의 워킹 온 선샤인 듣고 올게요.

음악은 기록이자 기억이죠.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했고 누군가의 청춘을 반짝이게 했던 노래들. 빛바랜 사진처럼 그 시절의 멜로디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2005년 오늘의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 곡이에요.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입니다. 제임스 블런트는 코소보 내전에도 참전을 했던 영국 왕실 기갑부대 대위 출신의 가수죠. 군 생활을 마친 뒤에 30살 무렵 발표한 이 곡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됐습니다. You Are Beautiful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연인의 모습을 보며 다시는 이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담담하게 노래한 곡인데요. 영국에서는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미국 빌보드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엘튼 존의 Candle in the Wind 이후 9년 만에 영국 출신 솔로 가수의 빌보드 1위 곡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들어볼까요? 제임스 블런트가 부릅니다. You're Beautiful.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이었습니다. 어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산을 노래한 음악들과 함께했죠. 오늘은 시원한 바다로 떠나볼게요. 바다는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했던 마음도 조금씩 넓어지고요. 밀려왔다가 조용히 되돌아가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는 잠시 쉬어가라고, 조금은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곳 같아요. 오늘은 그런 바다의 풍경과 낭만을 담은 노래들 들려드릴게요. 먼저 가사 속에서 쉼 없이 sail away, 배를 타고 떠나자고 외치면서 세계 곳곳의 이국적인 지명과 바다를 항해하는 풍경을 그려낸 곡입니다. 애냐의 오리노코 플로우 하고요. 바다 건너편을 향한 동경을 담은 로비 윌리엄스의 Beyond the Sea. 그리고 좀 더 시원하게 바닷속 세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의 주제가죠. 세뮤엘 E. 라이트의 Under the Sea까지 시원한 바다로 떠나볼게요.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패틀라 클락의 This is my song입니다.

들까요? 왜 별들은 이토록 밝게 반짝일까요? 왜 하늘은 이토록 파란가요? 당신을 만난 이후로 말이죠. 꽃들이 밝게 미소 지으며 웃고 있네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 미소가 아주 다정해요. 온 세상을 위해 당신과 나를 위해 많이 알죠. 세상이 왜 그렇게 부드럽게 웃고 있는지를. 그건 연극을 통해 똑같은 옛 이야기를 듣는 거죠. 사랑, 이것은 내 노래지요. 당신에게 드리는 세레나데예요. 세상이 잘못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당신이 있다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요. 당신의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러니 사랑, 이것은 내 노래죠. 당신에게 띄우는 세레나데예요.

사랑을 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죠. 이 노래는 그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네요.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바틀라 클락의 This is my song이었습니다. 1960년대 활발하게 활동을 한 그룹들의 노래예요. Bad and Golden의 A World Without Love 하고요. 시커스의 George Girl 이어집니다.

비텐 고든의 A World Without Love, 스카스의 조지걸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의 감성을 담은 두 곡이에요. 카리 브렘나스의 폴크 이 후산, 하우센 사람들하고요. 시그바르트 닥슬란의 카네 요르 노게 마데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들려드릴게요.

카리 브람나스의 포크 이 호산, 하우센 사람들. 시그발트 닥슬런의 카네요르 노게메댓,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요,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미소를 나누고 고민도 나누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다 나눠서 가볍고 편안한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알튼 존의 D1입니다. 이 곡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하루 24시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을 쓴다는 건 어쩌면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 같거든요. 매일 2시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시는 우리 상하 가족들 정말 사랑합니다.

0: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잔나비의 투게더였습니다. 와, 정말 하루 24시간 중에 무려 2시간이나 귀하디 귀한 시간을 저와 상쾌한 아침에 내어주시는 우리 상하 가족분들, 정말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뭘까요? 항상 정말 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특히 뭐 현대인들에게 시간이 참 소중하고 금 같잖아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시간 중에서 어떤 2시간이나 빼서 어떤 것에 몰두하고 몰입한다는 거는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2시간이 제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서로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를 평소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오늘만큼은 좀 감사하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 중에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저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연으로 그런 마음을 나눠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마구마구 표현해 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9: 붙이는 메디힐.

0: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1: 할인 훌라면.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

박화유비 그런 일은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신청곡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용 없이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환영입니다. 9825님, 새 딸내미들과 강릉으로 먹방 여행 가는 중입니다. 안전한 여행 되도록 응원해주세요. 이무진, 비와 당신 신청합니다. 와, 강릉 먹방 여행. 최근에 그 아무래도 강릉이 서울에서 가기도 가깝기도 하고 또 동해바다가 워낙 예쁘기도 하니까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난 연휴 때, 그 제헌절 연휴 때 정말 강릉 가는 길이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되게 많이 막 걸렸다. 뭐 6시간 넘게 걸렸다 이런 얘기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차가 덜 있었으면 좋겠네요. 강릉 가서 요즘에는 뭐가 유명한가요? 저도 강릉에 안 간 지 꽤 돼서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저는 오징어 순대와 그리고 그 길 감자인가? 그것도 먹었었고 닭강정인데 옥수수를 이렇게 삶은 옥수수를 다시 이렇게 튀겨가지고 토핑으로 얹어주는 닭강정을 먹었었거든요. 아우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 작가님께서 가오리찜이 맛있다고. 가오리찜도 맛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강릉이 커피 맛집도 많고 빵 맛집도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초당 옥수수 커피도 굉장히 맛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맛집이 굉장히 많네요. 아무튼 우리 2825님, 우리 딸내미들과 함께, 따님들과 함께 강릉에서 배 빵빵 가득 채워오시고요. 건강한 여행하고 오세요. 2022님께서는 희한해요. 요 며칠 계속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이상하게 5시고 그러네요. 상아를 들어야만 하는 운명인 건가? 혹시 저 유원 씨한테 세뇌당한 걸까요? 네. 여러분들은 저에게 세뇌를 당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마법을 제가 걸어버렸습니다. 5시에 눈이 떠지는 게 또 이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곤욕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뭐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일찍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또 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시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좋다고 믿고 싶네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보이지 않는 이 텔레파시를 보낼 테니까요. 같이 5시에 기상하도록 합시다. 일찍 시작해보자고요. 아셨죠? 2022님 약속이에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아까 전에 우리 강릉 여행 가시는 9825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이무진 비와 당신 그리고 MSG 워너비 바라만 본다

이무진 비와 당신에 이어서 MSG 워너비 바라만 본다 띄워드렸습니다. 4931님 회사에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 잘할 수 있겠죠? 저의 결정으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책임감에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네요. 햄디 잘할 거라고 잘 해낼 거라고 응원해 주세요. 또 응원은 제가 가장 잘하는 거죠. 4931님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면 안 돼요. 안 돼. 아 이게 저는 어떤 일에 대한 총괄을 맡아본 적이 살면서 없는데 그런 책임감이 진짜 막중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요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4931님이 총대를 메시는 거지만 그 밑에서 그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팀원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팀원들과 함께 으쌰으쌰 한다 이렇게 좀 책임감을 갖되 부담감은 덜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부담되면은 그 부담감이 자칫하면은 또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하니까요. 다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응원 보낼게요. 4932님 파이팅! 김화영님께서는 여름이 되니 시원한 샌들을 신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샌들을 신고 넘어지기도 했고 허리가 안 좋아서 운동화만 신고 다니는데요. 예쁘고 시원한 여름 샌들 보니 마음이 설레는데 그냥 사서 신어볼까요? 요즘에 샌들 중에서도 기능성 샌들이 있습니다. 화영님. 쿠션이 조금 두껍거나 아, 그 제가 엄마랑 같이 홈쇼핑 보다 보면은 그 발에 허리에 안 좋고 그 족저근막염인가? 그거에 좋은 샌들이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으면 아마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샌들도 있지 않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밑에 깔창이 얇은 샌들이 좀 허리에 무리가 갈 것 같은데 넘어지는 거는 조금 조심히 걸어보시고요. 왜냐면 저도 맨날 넘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하게 걸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눈에 아른아른거리면 기능성 샌들을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지. 운동화만 신고 다니기에 약간 덥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화영님. 네, 잘 찾아보시고요. 이런 고민들 너무 좋습니다. 아유, 좀 귀여워요. 우리 상하가족분들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제레미 저커의 Come Through. I might lose my mind Waking when the sun's down Riding all these highs Waiting for the calm down Walk these streets with me I'm doing decently Just glad that I can breathe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트는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16위 그리고 14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6위는 스테이시의 ASAP 입니다. 대중들에게 스테이시를 각인시킨 노래라고도 할 수 있죠. 역주행을 했던 노래 ASAP이 16위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14위는 레드벨벳 조이의 안녕이 차지했습니다. 안녕의 원곡은 박혜경 씨의 노래고요. 이 노래가 2021년 5월에 발매가 됐는데 무려 7월 4주차까지도 차트에 남아 있었네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스테이시 ASAP 그리고 조이의 안녕.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16위 스테이시 ASAP 그리고 14위 조이의 안녕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스테이시 진짜 이 노래 나왔을 때 제가 무한 반복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 무대 영상을 찾아보시면요. 스테이시 분들이 그 꾹꾹이 춤이라고 고양이 꾹꾹이 하는 것 같은 그 안무로 춤을 추시거든요. 아니 그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막 찾아봤고 특히 그 멤버 중에 고양이를 닮은 멤버가 있어요.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 아이사라는 멤버가 고양이를 닮았는데 그 꾹꾹이 춤을 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조이의 안녕은 진짜 박혜경 씨의 노래도 굉장히 당시에 인기가 많았는데 리메이크 곡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죠. 이렇게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63697님께서 업무가 많아서 피곤해하는 딸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해야 마무리도 좋은 거라고요. 아 맞아요. 아 진짜 우리 어머니들이 참 고생이 많으세요. 딸 키우시는 어머니들.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우리 엄마. 갑자기 엄마한테 미안해지네요. 저도 괜히 이제 일이 많고 또 스트레스가 많을 때 가장 편한 사람 엄마한테 짜증을 내게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마다 엄마는 최대한 참고 우리 6397님처럼 비위를 맞춰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잘 맞춰주고 맛있는 것도 막 해주시고 그러는데 참 어머니의 사랑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6397님도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상아 들으시면서. 진짜 저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좀 기분 좋게 해야지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그 다음날의 컨디션이 그거에 좌우가 되더라고요. 김미라님, 시댁 가족들과 용인에서 신안 자은도로 2박 3일 여행 갑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운전 하셔요. 그러셨군요. 아, 신안에 있는 섬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시나 봐요. 2박 3일 동안 뭐 하실 거예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신나는 추억들 우리 시댁 식구들과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가 또 운전 사고 뭉치로서 요즘에 참 많이 깨달은 게 아, 운전은 나도 조심해야 되고 이제 다른 차들도 조심해서 방어 운전도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늘 운전 진짜 조심하시고요.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안 다치는 게 사고 안 나는 게 1번이니까 잘 감속운전 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어드릴게요. 김병수님 신청곡 윤종신의 해변

윤종신의 노래 해변 무드성에 이어서 태연의 제주도 푸른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6884님! 휴대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액정이 박살났어요. 아, 뭔가 되는 일이 없는 느낌. 너무 짜증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기분 알죠? 6884님. 아, 저도 딱 그랬답니다. 호기롭게 보험도 안 들어놨다가 휴대폰을 바꾼 지 정말 몇 달이 안 돼서 액정을 아주 그냥 와장창 박살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원래는 휴대폰 이상한 신념이 있어가지고 휴대폰 케이스도 안 끼고 그 액정 필름도 안 붙이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 날을 기점으로 액정 필름 그 사과폰 샵에서 제일 비싼 걸로 하고 케이스도 그 튼튼한 케이스 비싼 거 하나 했더니 떨어뜨려도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많이 떨어뜨리시는 분들 6884님도 이제 앞으로 좀 튼튼하고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액정이 깨지는 거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너무 쓰린데 그 뒤로 좀 조심하다 보면은 그렇게 액정이 와장창 되는 일은 좀 덜 하더라고요. 아유, 너무 속이 쓰리실 것 같아요. 6884님. 아이고 아이고. 얼른 잘 고치시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조심하시고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IOI 너무너무너무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4: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 벌써 다가왔네요. 1부 마지막 곡은 라우브의 I Like Me Better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우리 팝송을 함께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문장 익혀봐야 되겠죠?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려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너무나도 분명해요. 두 번째, 뭘 망설이고 있나요? 세 번째, 그게 날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네,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이의 Supernatural이라는 곡인데요. 2024년에 발매되었고 특히 트로이 시반이 참여한 리믹스 버전으로 함께 들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너무나도 분명해요에 해당하는 가사 찾아보세요.

don't want nobody else around me. 내 주변에 다른 이는 누구도 원치 않는다 라는 뜻이죠.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은 누구도 원치 않아요. Just need you right here. 그냥 뭐래요? 지금 여기 당신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라고 합니다. Just need you right here. You're like the only thing that I see. You're like the only thing that I see. 무슨 뜻이죠? 당신은 내가 보는 단 하나의 사람 같아요 일까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겠죠. 내 눈에는 오직 당신만이 보이네요 입니다. 그러면서 들은 말이 It's crystal clear 이거였거든요. 정답 찾으셨죠? It's crystal clear. 너무나도 분명해요 라고 해석되는 미션 문장입니다. And I까지 들어보셨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뭘 망설이고 있나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이 부분도 꽤 수월하게 해석하고 계실 텐데 I want you to come claim it, I do. 라는 소절부터 해석을 해보면 나는 당신이 come claim 무슨 뜻일까요? come claim 자기 것으로 차지하다 뭐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이 자기 것으로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였으면 해요. 라는 해석이고요. I do 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러거든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What are you waiting for? 찾으셨죠? What are you waiting for? 뭘 망설이고 있나요?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뭘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상황에서 What are you waiting for? 이라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 I want you to name it. I do. 네, 이어지는 부분이었어요. 당신이 name it 하는 것을 원한대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의 이름을 말한다 라고 해석하면 너무 어색하죠. 네. 특히 관계에 있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원한다라는 뜻이니까 우리의 관계를 당신이 인정하고 좀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네, 좀 더 이해가 잘 되셨죠? I want you to name it. I do. 난 그러거든요. Want you to name it yours. 네,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석을 돕는 문장이 들렸어요. 당신이 이 관계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라고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그게 날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supernatural 이렇게 발음을 반복을 많이 해줬죠. It's like supernatural. 그건 마치 초자연적인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건 마치 초자연적인 힘 같아요. This love's possessing me. 이 사랑은 나를 사로잡고 있대요. But I don't mind at all. 이거 해석되시죠? I don't mind at all.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It's like supernatural. 그건 마치 초자연적인 힘 같아요. It's taking over me. 이 부분 들으셨겠죠? It's taking over me. 그게 날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라는 가사입니다. Don't wanna fight the fall. 떨어지는 것과 싸우고 싶지 않다가 아니고 이때는 사랑에 빠지는 것에 싸우고 싶지 않다, 대항하고 싶지 않다. 아, 사랑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고 싶지 않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It's like supernatural. 그건 마치 초자연적인 힘 같아요. 이처럼 반복적인 부분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뭐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제 전곡 들어볼게요. 아리아나 그란데, 트로이 시반의 Supernatural.

0: 그럼 효과적인 리뷰 타임. 첫 번째, 너무나도 분명해요. It's crystal clear. 네, 이처럼 It's crystal clear. 굉장히 자주 들리는 그런 필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It's obvious.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There's no doubt about it.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너무나도 확실해요. 분명해요. 이런 맥락에서 가장 편하게 느껴지시는 거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뭘 망설이고 있나요? What are you waiting for? 기억나시죠?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s stopping you? 뭐가 당신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주저하고 있나요? 뭘 망설이는 거예요? 라는 상황에서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s stopping you? 라고 활용하시면 되고 세 번째, 그게 날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take over 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했는데 It's taking over me 라는 가사였습니다. It's taking over me. 그쵸? I can't get it out of my head. 이런 상황인 거죠.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질 않는다 라는 표현으로도 대체 가능할 겁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목소리) 첫 번째, 너무나도 분명해요. It's crystal clear. It's crystal clear. It's crystal clear. 두 번째, 뭘 망설이고 있나요?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 are you waiting for? 세 번째, 그게 날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It's taking over me. It's taking over me. It's taking over me. 네, 감정이입까지 잘 해보셨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K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생.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5551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최근에 평소보다 이른 출근이 잦아서 상하를 기상 배경음악으로 며칠 듣다가 아예 고정이 되었어요. 아침을 활기차게 깨워주어서 감사해요. 머리맡에 둘 신청곡으로 우주소녀의 부탁해 신청해요. 감사합니다. 5551님. 아, 이 또 고정이 되었다는 말이 기분이 은근 많이 좋은데요? 신청곡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우주소녀 부탁해 같이 듣고 옵시다.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엄경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드디어 방학이네요.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한 달 좀 안 되게 하는데 벌써 긴장되고 한숨이 나와요. 더위와 싸우다 보면 금방 지나가겠죠? 제 마음을 듬뿍 담아서 다비치 파리파리 신청해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께, 방학이, 학부모님들께 방학이 정말 반갑지만은 않은, 오히려 조금 힘든 그런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이니까 조금만 잘 참으시고요. 우리 아이들 즐거운 시간, 우리 부모님들 좀 힘드시겠지만 즐거운 시간 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다비치 파리파리.

Good morning, wake up, dance! 9949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유지원 아나운서 대신할 때 들었었는데 이렇게 새벽 방송하는 줄 오늘에야 알았네요. 그런데 하나도 안 피곤해 보이시고 톡톡 튀는 팝콘 같아요. 저는 유부초밥 싸면서 여행 준비합니다. 설레서 두근두근하네요. 써니힐 두근두근 신청요. 아,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제가 대타를 했었는데 한 석 달 동안 그때는 굉장히 이제 차분하고 조신하고 정말 그 여자 아나운서 같은 느낌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들으신 분들은 저 허유원이 이 허유원인가? 모르실 거예요. 갑자기 좀 부끄럽네요. 9949님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부초밥 맛있게 싸셔서 우리 소풍 여행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써니힐 두근두근.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미라클 운동러들 오늘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정변천님, 운동하고 17km 중랑천 뛰고 왔네요. 인증샷은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인증샷은요. 어플 콩으로는 못 올리시고요. 사진 문자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원의 추가 이용료가 있어요. 아니 그나저나 운동도 하시고 17km면 와우 진짜 엄청나게 뛰다가 오셨네요. 도대체 몇 시에 기상하신 걸까요? 병천님 고생 많으셨고요. 얼른 이제 집에 가셔서 좀 씻으시고 아침도 맛있게 드시고 휴식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0314님, 저는 수영하고 있어요. 4년 차인데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진짜요? 4년이나 배웠는데도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와, 수영의 세계란 정말 무궁무진하군요. 수영하고 먹는 컵라면 진짜 맛있는데, 그쵸? 저는 수영할 줄도 모르는데 아주 어렸을 때 그 물장구만 치고 먹었던 컵라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병청님 그리고 0314님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저스틴 비버의 Baby.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인사만 잘해도 콩고물이 떨어진다. 안녕하세요.
1: 어머 이게 누구더라? 6층 아가씨였나?
0: 아, 저 5층이요. 501호 살아요. 501호.
1: 아, 5층. 아이고, 501호 아가씨구나. 그래. 지난번에 마트에서 우리 마주쳤잖아요. 그쵸?
0: 네, 맞아요. 저희 엄마랑 수영 같이 다니신다고.
1: 맞아. 이 앞에 문화센터 나 같이 다니잖아. 아우. 어쩜 엄마 닮아서 그런가 너무 예쁘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얼굴도 예뻐가지고 인사도 잘했죠. 아유, 우리 딸내미도 저렇게 닮았으면 참. 그래요, 다음에 또 봐요.
0: 뭐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있어? 어, 동네에 치킨집 생겼나 보네. 야장도 꾸며놨네. 다음에 언니랑 같이 와야겠다. 어? 아침에 봤던 아주머니다. 안녕하세요.
1: 어머. 아, 501호 아가씨. 아, 반가워. 퇴근한 길이야?
0: 네, 집에 가는 길이에요.
2: 아, 누군데 이제?
1: 아유, 있어봐. 아유, 얘 남편 돼가지고. 아유, 잠깐만. 어, 그 501호 아가씨 잠깐만 기다려.
0: 어, 왜? 뭐 때문에 그러세요?
1: 이거... 아가씨 예뻐가지고 아줌마가 치킨 사는 거야. 어, 방금 전에 우리가 두 마리 샀거든. 그러니까 한 마리 가져가. 가족들이랑 나눠 먹어.
0: 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돼요.
2: 아이고.

0: 내가 먹으려 그랬.
1: 하이, 가만 있어. 아줌마가 주는 거 사양 안 해도 돼. 인사성도 밝고 예뻐서 주는 거니까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
2: 아, 남편분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1: 아니 맛있게 드세요.
2: 네. 아, 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주머니.
1: 그래요?
2: 너무 감사해요.
1: 예쁘다, 예뻐. 아유, 501호. 아유, 정말 부럽다. 야, 딸아, 나 진짜 잘 됐어.
2: 감사합니다. 먼저 가볼게요. 조심히 들어.

0: NCT DREAM의 Hello Future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인사만 잘해도 콩고물이 떨어진다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제 원고에 없는 애드리브까지 소화하시고 갑자기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이 원고에는 없었거든요?
1: 제가 보통은 원고에 있는 걸 살을 덧붙이는데 네. 이거는 살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0: 근데 조금 연상연하 커플인 것 같아요. 아주머니랑 이제 그 아저씨랑 목소리 차이가 살짝 나는 것 같았어요.
2: 아줌마가 매력이 많아서 그래.
0: 많아가지고
2: 그러니까 이렇게 재력도 많아 치킨도 사주고
0: 그러니까 이렇게 연하 남편이랑 사는가 보다. 자, 오늘의 주제가 인사. 인사 잘 하시는 편이시잖아요.
1: 인사 근데 네. 어릴 때는 잘 못했어요.
0: 어릴 때는 잘 못했어요?
1: 제가 그

0: 목소리가 조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끝말을 좀 흐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인사하는 게 이제 뭐 좋은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하고 넉살 좋게 한마디 더 건네고 이런 게 나중에 다 좀 돌아오는 것 같긴
1: 그쵸,
0: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부산에서는 인사를 좀 사투리가 들어가면 다르게 하나요?
0: 인사요?
1: 똑같이 안녕하세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아니야? 아, 누가, 순수하게 궁금증으로.
0: 아, 지금 얼굴을 안 봐서 그런데 지금 눈동자에 장난기가 엄청 서려 있었거든요.
1: 아니, 제주도 이런 데 가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혼자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1: 안녕하시오리까 이런 거.
0: 진짜. 아, 엘리베이터 하면 똑같죠, 네. 그냥.
1: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0: 안녕하세요 이렇게.
1: 다시.
0: 안녕하세요 이렇게.
1: 있네 뭔가 억양이 부산 사투리 억양이.
0: 당연하죠 부산 사람인데.
1: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 인사를 잘 하면은.
0: 근데 오히려
1: 진짜,
0: 네. 부산에서는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성향일 수도 있는데 네. 길 가다가 강아지를 보거나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있으면 꼭 이렇게 말을 붙이세요.
1: 근데 저 인터넷에서 봤는데 부산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무조건 인사하고 네. 좀 인사 문화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지금은 이제 아파트별로 좀 다르긴 한데 어린 네. 아이들이 저도 이제 타면은 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서 저도 그걸 보고 도리어 이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저는 생각해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뭔가 복작복작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스몰 토크의 도시군요.
0: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띵동 눌러서 나갔는데 뭐가 없어서 보니까 뭐 문고리에 뭐 콩나물이 걸려 있다고. 다른 집 주민이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죠.
1: 정이 있네.
0: 정이 있죠. 그래서 뭔가 그런 스몰 톡이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1: 요즘에는 사실 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귀여운 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녕 이랬어요. 근데 뒷걸음질 치면서 엄마 뒤로 숨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뭐 이모야 인사해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머니께서도 살짝 이렇게 뒷걸음질 치셔서 인사를 요즘에는 또 하는 게 나는 좀 이렇게 정겹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0: 근데 저는 인사를 네. 뭐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고민이 되더라고.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0: 근데 인사를 한다고 해서
1: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색하고 네. 조금 부끄럽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마이너스가 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근데 저도 잘 못해요.
1: 저도 잘 못해요 사실.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니니까.
0: 전 스튜디오를 딱 들어갈 때 네. 이게 저의 모드를 바꿉니다. 이게 방송인이다. 난 이제 방송인이야. 방송인 박철규야.
1: 좋다.
0: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그렇게 해줘야 MC가 그렇게 해줘야지 분위기도 사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오시는 뭐 게스트들도 그렇고 네. 뭐 카메라 감독님, 뭐 작가들 뭐 다 이렇게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1: 근데 왜 저를 봤을 때는 요나 안녕이 아니라 너 입술 좀 바르지 그랬어 이게 오늘. 맨날 나 보면은
0: 그게 제 인사예요.
1: 이렇게 끝나면 약간 안 좋을 것 같은데.
0: 동생 관리. 동생이 이거나. 어디 가서 책 잡히지 않길 바라네.
1: 너 입술 좀 바르지 그랬어. 그래서 자다 일어났어. 우리만의 이제 인사법인 걸로 그럼요. 하면서 오해 마시고요. 네, 저희 친합니다.
0: 우리가 뭐 안녕이 필요한 사이인가요?
1: 그래요.
0: 원해요?
1: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예. 보내려고요 지금. 이제 보낼 때가 돼가지고 철규 씨 보내드리면서 멜로망스의 인사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만나요.
0: 네, 청취자분들은 안녕히 계세요.

0: 멜로망스 인사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DJ 허유원입니다. 3004님께서요. 새벽에 운동하면서 듣는 애청자인데 햄디 DJ 너무 잘해요. 2시간 순삭으로 지나가고 햄디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중년의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줌마라니요? 아줌마 없어요. 우리 상쾌한 아침에는요. 아줌마 아저씨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하 가족들 친구입니다. 3004님 반가워요. 아우, 감사합니다. 또 새벽부터 2시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제 매력에서 빠져나가지 마시고 쭉쭉쭉 햄디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제 매력에 빠져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부디 네. 빠져들기만 하시고 빠져나가시면 안 될 텐데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가 더더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7: 쇼리실라 고려 기프트 한 총물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레이디 가가 Rain on Me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천 진출로에서 어제 황사 누출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이 영향으로 서천 요금소 이용하실 수가 없으니까 다른 길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부근까지 밀리고요. 이후 비봉에서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문학에서 남동, 그리고 광명에서 일찍 분기점 사이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서서히 출근 정체 심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10cm의 그라데이션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색깔로 물드는 하루이길 바라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10cm의 그라데이션, 7월 28일 화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 많은 분들 아침 인사 주셨네요. 박성남님, 굿모닝 경아님, 오늘도 즐거운 방송 부탁드려요. 또 반갑습니다. 신정희님, 어서 오세요. 3832님, 굿모닝입니다. 날씨가 흐리면서 후텁지근합니다. 오늘도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아, 이렇게 실내에 있다가 그 바깥에 나가자마자 그 한증막 속으로 쓱 들어가는 기분이 지금 요즘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숙자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음악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아침 인사 주셨네요. 음악 시간이라고 하니까 저 정말 옛날 사람인가 봐. 풍금 소리에 같이 이렇게 한 반에서 노래 부르는 아이들 노랫소리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2793님 출석합니다. 오늘 파이팅입니다. 하고 역시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누구야 하고 본인 이름 부르면서 오늘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자꾸 깜빡하는 나에게 당부하는 말도 좋고요. 힘든 스스로를 응원하는 말도 좋아요.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건강보험증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

언타이틀의 떠나가지 마세요. 이어서 태사자의 도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캠피스 이라디오 우리의 짐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1838님 좋은 아침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친구 남편 조규식 오빠 생신입니다. 유머가 많아 부부끼리 만나면 항상 웃다가 옵니다. 규식 오빠 건강하세요 하고 마음 전하셨어요. 와, 부부끼리 정말 가족처럼 친하신가 봅니다. 조규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 김태원님, 띵동 경아님, 오늘 저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와, 뜨거운 계절에 태어나셨군요. 김태원님 생일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차영숙님, 밤에 자꾸 깨서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에어컨을 켰는데도 잠을 설쳤어요. 생각해보니 오늘 부서 이동하고 첫 출근이라 긴장돼서 그랬나 봐요. 지금도 긴장돼서 어깨가 딱딱해요. 긴장 어떻게 풀죠 하셨네요. 이거는 좀 뭐 소용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몸과 생각과 감정은 좀 같이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마음이 긴장이 되면 몸도 긴장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성우라 목소리로 뭔가를 계속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이게 여지가 없는 게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게 실제로 어떤 뭐 긴장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몸이 굳으면서 호흡이 딸린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이 목소리라는 게 호흡에 실려 나오는 거라 대번에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이 뭔가 편안하지 않거나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수시로 오디션들도 있고 또 마이크 앞에서 계속 연기를 하거나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 몸의 긴장을 푸는 연습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긴장을 푸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잘 바뀌질 않아서. 그래서 몸을 자꾸 그 긴장을 푸는 훈련을 좀 하거든요. 심호흡하면서 어깨를 위에서 크게 아래로 툭툭 떨어뜨리는 거 있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런 긴장의 기운이 좀 떨어져 나가면서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일단은 호흡을 안정시키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근육 이완을 한마디로 시키는 거죠. 아, 오늘 첫 출근 때문에 긴장되셔가지고 그 첫 발걸음 응원드리고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우 또 1890님도 잠을 못 주무셨군요. 어제 저녁 늦게 먹었던 커피와 40여 분의 낮잠 때문에 거의 밤을 새웠어요. 컨디션이 좋아야 할 텐데요. 오늘 하루 살짝 걱정됩니다 하셨네요. 정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지만 잠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이제 이렇게 잠 못 주무시는 거 아시면 커피, 카페인 조절 좀 하셔야겠어요. 1890님도. 오늘 일단 잘 이겨내시고요. 앞으로 낮잠 문 30분 이내로 그리고 카페인도 잘 조절하시면서 단잠 주무십시오. 노래 듣고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 컷 상상해 볼게요. 더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초록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즐비하고 커다란 바위들이 자리한 물이 맑은 계곡 사진. 래시가드를 입은 남편과 딸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놀고 있다. 남편은 제대로 자세를 잡고 물 수제비를 뜨는데 저 앞으로 돌을 던지자 물방울들이 거세게 튀어오른다. 딸은 그 옆에서 진지하게 돌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다. 딸이 고등학생이 되어 처음 떠나는 나들이, 학교, 학원을 쳇바퀴 돌듯 다니는 딸이 어느샌가 집에서 웃음 지을 일이 없었는데 선뜻 따라나서 즐기는 모습에 내심 흐뭇하다. 평소엔 아빠와 거의 소통이 없는데 이렇게 둘이 물수제비 놀이에 빠져 아빠와 정답게 얘기 나눈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시원하고 행복한 오늘의 추억으로 올 여름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도 잘 견디길 바라면서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투게더의 해피걸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5179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양산 내원사 계곡에 다녀왔어요. 가족여행에 선뜻 따라나선 딸에게 고마웠네요 라고 사연도 적어주셨거든요. 그 계곡에서 물수제비 뜨고 막 이랬던 그 추억들 아마 많이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이현주님 휴가가 없으면 수박 한 통 들고 당일치기로 계곡 가자고요 하고 말씀해 주셨고 또 3832님 물수제비 어릴 적에 앞 냇가에서 친구들과 누가 많이 나가나 하면서 놀았었는데 그립네요. 여러분들 물수제비 잘 하세요? 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왜 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물 위에서 이렇게 탁탁 그 물에 물 그 표면과 잘 부딪히는 그런 돌을 잘 골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골라도 그게 안 되던데. 안희로님 어릴 적 물수제비 하자고 해서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물에 돌 던지는 거여서 크게 실망했던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 장난꾸러기 안희로님의 추억의 이 토크쇼는 끊임이 없네요. 계속 에피소드가 나와서 아 정말 5179님 계곡 나들이 자체도 아주 시원하고 즐거우셨을 텐데 이렇게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서 더 행복하셨겠죠. 이 여름 시원한 사진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상상할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는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누구야 하고 본인 이름 부르면서 하고 싶은 말 적어주세요. 8910님은 더위에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남편은 어지럽다. 딸은 배 아프다. 저도 링거 투혼 중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거 없었는데 더위는 다르네요 하셨어요. 이런. 여름 체력 관리 모두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은주님. 이은주님의 방법이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충북 청주입니다. 공구 상가 왔는데 사장님의 어머니가 보내주셨다면서 얼음 동동 미숫가루 타주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 있죠? 꼭 큰 스탠그릇에 타주셨었는데 오늘은 꼭 할머니께 전화 드려봐야겠어요 하셨어요. 여름에 이 시원한 미숫가루 따서 먹는 거. 이것도 또 별미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미숫가루가 물팥인가요? 우유팥인가요? 저는 우유팥거든요. 이 고소함이 극대가 되는 게 참 좋은데 또 이거 느끼하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유가 맛있는데.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2416님, 지원아, 오늘도 더위에 맞서 잘 버텨보자. 불꽃을 매일 보는 직업을 가진 용접공입니다. 매년 여름 더위는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물을 먹으면 바로 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덜 덥길 기도하면서 출근합니다. 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와, 용접도 그런 일 중에 하나네요. 수분 보충, 또 휴식 시간도 잘 챙기셔야겠어요. 강연옥님, 연옥아 힘내. 방학이라 아이들 밥 차리고 출근하는 연옥이 진짜 멋있다. 파이팅입니다, 강현옥님. 정순아님, 순아야 그만 먹자. 어제는 덥다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또 수박 먹고 달콤한 복숭아 줄줄이 계속 먹고 점심은 냉면 먹고 마지막으로 옥수수 먹고 배 탱탱 두드렸지? 이제 좀 멈추자. 이거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완전히 여름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2419님, 성남아, 다음 달 가족여행을 부산으로 가는데 숙박 잡고 여행 경로 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와, 가족여행 준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여행도 잘 다녀오시길요. 이영훈님, 영훈아, 날씨가 더운데 남편이 밖에서 고생한다고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로 버티는데 너 그러다 큰일 나. 네가 지금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는 거잖아. 시원하게 지내라 좀.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요. 좀 몸 쾌차하시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FR 데이빗이 부릅니다. Words.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7시 45분입니다. 3840님 안녕하세요. 조경아님 매일매일 비타민 같은 방송 듣기만 하다가 처음 인사드려봅니다 하고 첫 사연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주아주 환영하고요. 비타민이 되고 있나요? 우아조가? 감사한 말씀. 1081님 언니 멋지게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요즘 최대 고민이에요. 보다 재밌게 멋지게 살고 싶어요. 어떤 분이실까? 1081님이 어떤 분이신지 갑자기 급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은 멋지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멋지게 사는 것이라는 게 뭐지? 저는 뭐 이렇게 딱 이런 문장으로 떠올린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렇다면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지? 이러다가 그 인문 철학서의 철학서를 읽게 되는 그런 어떤 경로가 나온달까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멋지게 산다는 건 이런 것 같다. 어떻게 규정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각자 생각하는 바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기준들도 있으실 테고 그게 좀 궁금하네요. 1081님은 어쩌다가 이 궁금증이 또 생각이 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같이 노래 듣죠. 송시현의 첫사랑.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앞서 제가 멋지게 산다는 것이 무엇?

되니까요 하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죠. 이런 기준을 갖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 행복한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부 끝곡으로 김광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서창에서 월곶 또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정체고요. 이후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사이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세종부천고속도로 안성방향 강동고덕에서 초이 나들목 쪽으로 밀리는데요. 초이 3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이후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반대 부산방향 오산에서 남사까지 8km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행주대교부터 정체가 더 심해지고 있어서 월드컵대교까지 30분 정도 걸리고요. 이후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그리고 영동대교 부근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입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들의 장점은 오랜 시간 함께해온 만큼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사자성어 퀴즈!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다음 중 뭘까요? 1번 이심전심, 2번 불로소득, 3번 일확천금!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뭘까요? 1번 이심전심, 2번 불로소득, 3번 일확천금.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Hey, yo, you wanna dance?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오늘의 정답 1번 이심전심이죠. 6852님 1번 이심전심. 마음이 서로 통하면 좋을 텐데 가족들이랑 외식할 때마다 먹고 싶은 메뉴가 다 달라서 매번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입맛 취향 합의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임진은님, 예전에 노래방에서 간주점프 했던 곡 1번 이심전심 하셨네요. 아,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 간주가 좀 길죠.

7746님. 1번 이심전심이요. 저희 친정 식구 12명이 이심전심 맞춰서 제주도로 휴가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네요. 정말 제대로 된 휴가 보내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경원이 방송까지 담은 저희 식구들한테 들려주고 싶네요. 오, 12분이 같이 우아조를 가운데 틀어놓고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듣고 계신가요? 황민아님. 1번 그런 사람 평생 한 명. 요즘엔 AI가 더 내 마음 아는 것 같고. 아, 맞아요. 요즘 AI와 그래서 대화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현실이고요. 천민지님. 오답 등심 안심. 둘 다 돈가스로 맛있어요. 아우 맛잘알이시군요. 그럼은요. 8140님, 1번 이심전심. 친구들 5명이서 오랜만에 만나기로 하고 비빔밥 재료를 미리 안정하고 하나씩 챙겨오기로 했는데 열무김치만 3명이 가져오는 바람에 망했어요. 이런 건 마음이 안 통해도 되는데 말이죠. 어우, 그런데 쉽게 구하지 못하는 걸 들고 오신 거잖아요. 이런 건 얼른 가게 가셔가지고 밥 사오시고 해서 얼른 비벼서 드시면 되시죠.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면 오늘 꼭 이 노래에서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리는 거 아시죠? 신청해 주시고요. 공은집님, 혹시 조경아님께서는 여름에 냉면 드시는지요? 만약 드신다면 평양냉면 쪽이신지 아니면 함흥냉면 쪽이신지 여름이어서 한번 여쭙습니다 하셨네요. 아, 참 이 취향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슬픕니다. 두 개 다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등심 안심도 그렇고. 아, 저는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이 냉면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맛을 슴슴한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 냉면도 평양냉면 쪽을 더 자주 찾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은 입맛이 어떠세요? 그런 의미에서 막간 설문조사 갈까요? 우아족 가족의 냉면 취향 알아봅니다. 달콤 새콤한 함흥냉면인지 슴슴하고 은근한 평양냉면인지 여러분 취향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모두 20분 추첨해서 간편식 냉면 사드시라고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노래 두 곡 나가는 동안만 받아요. 평양, 함흥, 평양, 함흥 두 글자만 적어주셔도 돼요. 노래 나갑니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산들의 마음을 삼킨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산들의 마음을 삼킨다 두 곡 듣는 동안 여러분 냉면 취향 설문조사 했었죠. 설문 주제 보내주신 공은지님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여러분 냉면 취향을 좀 볼까요? 8653님 저는 쫄깃한 함흥냉면 좋아합니다. 오늘도 더위와 함께 잘 지내세요. 3544님은 저는 평양냉면을 먹어보지 못해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흥냉면 선택할게요. 아, 익숙한 맛이 맛있는 맛이죠. 3070님 평상 그늘에 앉아 시원한 냉면을 양껏 먹고 싶다 하고 이행시까지 지어서 보내주셨네요. 1610님 함흥냉면이요. 얇은 면에 달콤, 새콤, 매콤이 다 있어서 너무 맛있잖아요. 달콤, 새콤, 매콤을 입안에서 뱉는 순간 갑자기 지금 아, 침이 확 나와가지고요. 6544님 평양 오류동 시장 근처 평양냉면집이 있어요. 따끈한 육수를 먼저 주시는데 육수와 냉면 맛 잊을 수가 없어요. 시간 내서 가봐야 할 듯이요. 오, 맞아요. 냉면 먹기 전에 그 주시는 따끈한 육수 한 컵. 아, 그거 너무 맛있잖아요. 8363님, 저는 함흥냉면이 더 좋아요. 저희 가족 넷이 인천에서 경주로 여행 가는 중입니다. 운전하고 있는 울 신랑 안전운전하고 파이팅하라고 전해주세요 하셨네요. 아, 신나시겠다. 안전운전 더불어서 즐거운 여행 하십시오. 한 번은 냉면을 드시려나요?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대략 57-43 비율로 함흥냉면파가 더 많았습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20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하세요. 그리고요, 번외로 2321님이 경아님, 육전 얹어 먹는 진주냉면이 좋은 저는 어쩌라고요? 하셨어요. 모두의 취향은 존중되어야죠. 그래서 진주냉면파 한 분 추가로 선물 드립니다. 아,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선물 같은 노래들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꼭 이 노래 두 곡은요. 서정욱님 폭염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겠죠? 하면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1890님 신청곡입니다.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 볼까?

0: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들으셨고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8시 33분입니다. 강보혜님, 3박 4일 제주 여행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는데요. 헐, 에어컨이 안 돼서 가족들이 잠을 못 잤어요. 다시 비행기 타고 제주로 가고 싶네요. 아이고, 이 여행 끝에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AS는 바로 신청하셨나요? 좀 요즘 더워가지고 AS가 많이 밀려있을 것 같은데 빨리 해결되시길요. 송정숙님, 오늘 일찍 출근했어요. 요즘은 집에 있는 것보다 시원한 사무실이 더 좋은 거 있죠. 우아주와 함께해서 더 좋네요. 아우, 더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931님, 주말에 장염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어요. 다들 손 자주 빡빡 세 개 닦고 생활하세요. 병원에서 링거도 맞고 하루 휴가 내서 집에서 골골대다 오늘 출근합니다.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시려면 이번 주는 좀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여름에 장염, 식중독 이런 질환들 발병률이 그냥 쑥 올라가잖아요. 모두 주의하셔야지요. 1850님, 방학이라서 평소보다 늦은 아침을 먹으며 엄마와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음악 들으시면서 평온한 아침 맞이하시길요. 6891님 신청곡 듣습니다.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이어서 마이 앤트 메리의 골든 글러브.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마이 앤드 메리의 골든 글러브 함께 들었습니다. 김도연님, 아침마다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경아님 목소리가 좋으셔서 알고 봤더니 성우시더라고요. 어릴 때 꿈이 성우였는데 이렇게 성우분이 하시는 라디오 들으니 아침마다 힐링이 됩니다. 자주 들을게요. 파이팅! 하셨어요. 저는요,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을 라디오에서 만나 뵙는 게 꿈 같을 때가 좀 자주 있거든요. 정말 반갑습니다. 김도연님. 자주 봬요. 1009님. 이렇게 1009 번호로 주시면 제가 누군지 모를 줄 아시죠? 경아님, 어제 지인 두 명을 제가 갔던 병원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어젯밤부터 왜 계속 여기가 아픈 거냐? 해열제는 먹어도 되냐? 언제까지 찜질해야 되냐? 나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이뻐지려면 그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죠. 그쵸? 하셨네요. 아, 우리 1009님이 최근에 아름다운 눈으로 다시 태어나셨거든요. 그 아름다움의 길로 지인들을 인도하셨나 봅니다. 인도하셨으면 경험자가 이렇게 그 경험을 좀 같이 나눠드려야지요. 0625님. 오늘은 아침 일찍 판교에 와서 업무 미팅 대기 중인데 앉아있는 벤치 주변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좋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시길 바라고 모든 애청자님들도 여름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사연 주셨네요. 노래 들으시면서요. 이 여름 아침 벤치에서 한껏 만끽하시고 업무도 잘 보시길요. 이보미님 신청곡 들을게요.

들을게요. 지퍼의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이어서 이영우님 신청곡입니다.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최성미님이 아직도 우리 경아님이 성우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하셨네요. 그럼요. 제 톤을 들으시고 아나운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실 수 있죠. 쓸데없는 TMI로 제 사촌동생 이름이 유성우입니다. 그 TMI도 알려주셨어요. 저도 TMI 알려드리면 최성민 님도 제 지인분과 이름이 같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반가운 이름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네요. 반가운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과 오늘 끝곡으로 D사운드의 Do I Need a Reason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서강대교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다시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장수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이후 김포요금소에서 자유로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창에서 월곶까지 밀립니다. 이후에는 안산, 다시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막히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사이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죽전에서 신갈, 그리고 남사 부근에서 제속도 못 내고요. 논산전환고속도로 논산방향 차량터널 앞두고 2km 구간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야성. 어?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레디오쇼.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강아지와의 산책은 매일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꼼짝하기 싫은 마음보다 강아지가 얼마나 답답할까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고요. 이런 책임감이 이런 무더위도 이겨내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홀가분해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실 책임감이란 것이 우리에게 사는 이유와 의미를 가져다 줄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 잘 키우려는 마음, 내가 일을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까 봐 걱정하는 마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농작물들 돌보는 마음,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과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죠. 뿌듯한 책임감 속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죠.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